0: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6도입니다. 박소영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이번 가을 어디로 갈까?
3: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2: 풍기 인사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어디?
3: 바로
2: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기 인삼공원과 남원천에서 열리는 2026 영주 풍기 인삼축제, 장안별, 성리, 길려원 그리고 김용빈의 흥겨운 공연까지 10월 3일과 4일 무선마을에서는 영주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기에서 기운 충전,
3: 무선에서 낭만 충전,
2: 올가을
3: 축제도 2배,
2: 즐거움도 2배,
3: 10월
2: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 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유중입니다.

0: 옷장 정리하시는 댁도 있겠습니다. 아유, 이제 반소매 윗옷은 다 집어넣을까? 아, 그래도 몇 가지는 남겨둬야겠지. 가을 옷만 꺼내? 아니면 겨울 옷까지 다 꺼내놓을까? 요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네. 쇼핑몰과 백화점에는 올해는 이게 유행입니다 하면서 이제 톡톡한 가을 옷이 걸렸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걷고 싶고 또 나들이 다니고 싶어집니다.
2: 그렇죠. 걸으면 기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걷기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 대 연구팀에서 보고한 내용도 기억하고 싶어요. 여기서 10만 3천여 명을 8년 동안 추적을 했대요.
0: 네.
2: 너무 놀랍죠, 이런 조사가.
0: 그렇게 8년간.
2: 8년간. 하루 걸음수가 적더라도 걷기 속도가 빠른 사람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다 낮았대요.
0: 야하. 그러니까
2: 빨리 걷기가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0: 네.
2: 그리고 몇천 보를 걸어라 하고 걸음수를 주문하기보다는 개개인이 다 자신한테 맞춰서 걷되 걸을 때는 약간 빠른 듯이 걷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했고 걸음이 느리다면 조금 더 많이 걸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몇 걸음, 뭐 속도는 얼마 딱 정해주기를 바라곤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언제나 개인차를 염두에 두라고 하는군요. 걷기에도 좋고 다른 무엇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성시대 편지 들으면서 생각해보시겠어요? 자, 무엇부터 하고 싶으세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7: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6: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7: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 참, 일종 씨는 표 끊으셨죠?
8: 아, 예매 성공했습니다.
9: 아우, 축하해요.
8: 성공했어요.
6: 그렇게 힘들다는데. 이제는 운전 안 하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8: 맞습니다.
6: 네. 대신 뭐 손에 이거저거 들고 가려면 좀 무겁겠다.
8: 아이, 그래도.
6: 봉투, 봉투. 제가 얘기하죠?
8: 아이, 그럼요.
6: 부모님이 제 또래시잖아. 봉투가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원하시는 거, 어머님 원하시는 거, 뭐,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뭐든 간에.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소중화되는 거죠.
8: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6: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첫 사연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강종천님. 강종천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네요. 제게는 9월 10일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바로 지금의 제 아내,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여자친구인 사람을 만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5년 전 그날, 무려 50명이나 모인 대규모 인터넷 카페 모임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에 급류를 헤쳐나가는 래프팅 모임이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눈길조차, 아니 관심조차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물놀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던 그때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야구에 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춰졌고 어쩌다 보니 자연스레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 매일 불이 났던 건 아니고 가끔 툭툭 안부나 주고받으면서 연락만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다가온 추석 명절, 둘 다 돌싱이다 보니 명절이라 해도 딱히 찾아가거나 갈 곳이 마땅찮은 처지였어요. 쓸쓸함을 달래며 우리 명절에 점심이나 같이 먹을래요? 하고 약속을 잡게 됐죠. 드디어 추석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0: 커피숍에 30분이나 일찍 나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 잠에서 깨 눈을 떠보니까 이미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 나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렇게 머쓱하게 웃는 아내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1: 어이구야.
0: 착하다 진짜.
1: 화난 게 아니고?
0: 화났을 텐데. 결국 다시 약속을 잡고 8시간 만에 만난 광화문 데이트는 제 인생 최고의 설렘이었습니다.
1: 8시간 만에 만났어.
0: 그러니까 기다리다 8시간이 지나서 저녁 약속이 된 거네. 그죠?
1: 네.
0: 시골 사람이었던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몰랐는데 키도 훤칠하게 큰 아내가 광화문 골목골목을 다정하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돌싱이라는 아픔과 아이들을 품은 처지라는 공통점 때문에 말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잘 통하는지 헤어지기 정말 아쉬웠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하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아내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이었어요.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때 1학년이던 아내의 막내는 벌써 의젓한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조그맣고 말랑하던 고사리 같은 손이 어느덧 훌쩍 커버린 걸 보면 우리가 함께 헤쳐온 시간의 무게와 소중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새삼 코끝이 찡해집니다. 한창 사춘기였던 아이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려 했던 저희의 진심이 통했는지 이제는 서로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가 경찰관인데 대학생이 된 큰아들은 아내를 닮아 멋진 경찰관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서로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린 것은 물론 올해는 아내 부모님을 모시고 후쿠오카를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다낭을 다녀오며 양가의 웃음을 선물해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보면 늘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며 온정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이들과도 따로 여행을 챙기다 보니 올해만 벌써 네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네요. 돌아보면 이 5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고 담배도 끊고 금주까지 시작하며 제 삶이 통째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반면에 아내는 늘 제자리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며 자기 일을 해내고 내 아이들을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 안주하지 않고 더 멋진 미래를 위해 아주 어렵고 높은 시험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늘 깊은 존경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상 매일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하는데 제가 시골로 내려갈 때면 헤어지는 게 싫다며 남몰래 눈물 글썽이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쩌릿해집니다.
1: 이야.
0: 하지만 당장은 매일 함께 하지 못해도 온전히 서로의 곁에 함께 있게 될 그날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엄마이자 여자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소중한 딸인 사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날마다 꿈만 같고 뼛속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5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저희 두 사람만 단둘이 홍콩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 와.
0: 50명 중에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추석날 늦었다며 나를 8시간이나 애태우게 했지만 결국 광화문 거리를 거닐며 제 마음을 훔치고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켜준 나의 사랑하는 사람. 여보, 그날 8시간이나 나를 가슴 졸이게 했지만 내 인생에 와줘서 내 삶을 이렇게 찬란하게 바꿔줘서 정말 고마워. 헤어질 때마다 눈물 흘리며 아쉬워하는

0: 그 여린 마음까지 내가 평생 품어줄게.
1: 오.
0: 비록 지금은 매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가 온전히 함께할 그날을 늘 꿈꾸고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채워가자. 당신이 영원한 내 여자친구이자 아내여서 나는 정말 행복해. 늘 치열하게 노력하며 꿈을 향해 달리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단둘이 떠나는 홍콩 여행에서 그동안 못다 한 데이트 원 없이 하자. 앞으로의 세월은 지난 날보다 더 많이 웃고 더 건강하게 행복합시다. 이경민 씨, 내가 많이 사랑해요.
1: 아, 뭐야, 뭐야. 뭐 이렇게 헤트태해. 뭐 이렇게 달달해.
0: 그러게.
1: 이야, 정말.
0: 참고로요, 홍콩 여행을 어저께 떠나셔서
1: 예.
0: 수요일 날, 16일 날 돌아오시는데요.
1: 오, 그럼 지금 홍콩에서 듣고 계시겠다.
0: 그렇지, 일요일에
1: 예,
0: 홍콩에서
1: 예.
0: 아내분이랑 둘이서 여성시대 챙겨 듣겠다.
1: 얼마나 좋으실까. 홍콩에 맛있는 딤섬도 좀 드시고.
0: 네, 그 비싼 홍콩... 게 맛이 아니라 홍콩에 예. 싸고도 좋은 집들이 정말 많아요.
1: 맞아, 야경도 기가 막히잖아요.
0: 그러게, 그러게.
1: 네. 단 둘이 떠난 예, 사랑여행. 예.
0: 부럽습니다.
1: 부럽습니다, 진짜. 자, 이어서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이남희님이 주셨습니다. 갱년기 증상 중 하나로 순간순간 사우나에 앉아있는 거 맹키로 땀이 비 오듯 하고 잠 한번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나이 드니까 별게 다 힘드네. 근데 어디 나만 그런겨? 다들 그러려니 함서 지내는 거지 뭐. 이건 충청도인데.
0: 충청도 분이 뭐 양산에서 사실 수도 있지 뭐.
1: 한숨 쉰들 짜증낸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거죠.
0: 그러게. 그쪽인가 봐요.
1: 그러네. 네, 예. 아, 경남 양산에서 주셨고 전 또 헷갈렸네. 그 좋아하던 커피도 잠 안 올까 봐 무서워서 거의 끊다시피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티라미수랑 아빠랑 마시라고 시원달콤한 마키아또 두 잔을 사왔더라고요. 아우, 만나다 만나. 이래서 아들, 딸, 자식을 낳아 키우는구나. 정말 고마워. 너무 좋다.
0: 엄마, 누나랑 매형이랑 매달 조금씩 돈 모으고 있어요. 두 분 여행 가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신 때마다 갖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공금으로 다 사드릴게요.
1: 진짜? 아유, 꼬맹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냐. 세월 참 빠르다 빨라. 엄마는 너희가 잘 커져서 고맙고 감사해. 어찌 그런 생각들을 다 안겨. 아유, 착하게 돼라. 그 순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듯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바빠서 바로 가봐야 한다는 아들을 배웅하고 커피를 손에 들고 남편과 함께 집에서 10분 거리 대운산 탑골 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여름 내내 그리 덥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엔 구름이 두둥실. 냉장고를 열어놓은 것처럼 바람이 불어와 마냥 좋더라고요. 아유, 멋이 중하노. 야구가 천국이네, 천국. 커피를 마시면서 살아온 야구와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 야구들을 남편과 두런두런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니엇니엇 서산으로 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잘 시간이 되어도 눈은 말똥말똥.
0: 그렇다니까. 아이고, 제가 그래요.
1: 머릿속은 또릿또릿.
0: 그렇죠.
1: 두어 시간 뒤척거리며 얕은 잠을 자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가 넘어갔고 밖은 아직 어둑어둑하더라고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들여다보다 5시 반쯤 억지로 잘 일이 아니고 아유, 차라리 이 시간 운동이라도 나가자 싶어서 주섬주섬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에 티셔츠, 러닝화를 착용하고 손목에 시계를 찬 후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5학년 8반 무릎에 무리 가면 안 되니까 걷듯 뛰듯 슬로우 러닝으로 스타트. 직장, 집, 집, 직장만 시계추처럼 댕기다 보니 무엇이 그리 바쁜지 동네 풍경 한번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 바람, 물내음에 행복지수 만땅. 강물에 청둥오리 가족들이 아침 먹느라

0: 깨깨깨깨. 새하얀 왜가리가 긴 다리를 지그시 우아한 날갯짓을 사뿐하게. 아직은 초록색으로 여물어가는 도토리와 호두. 일찍어니 피어난 한들한들 코스모스 물결. 곱디곱게 만개한 분홍분홍 대롱나무꽃. 닭뼈슬 모양의 찐 분홍 맨드라미. 어릴 적 시골에서 자주 보던 보랏빛 익모초꽃. 맹문동꽃. 온 세상 향수를 뿌려놓은 듯 그윽한 칡꽃 향기.
1: 와,
0: 나도 좀 봐줘 하듯 존재감을 나타내는 큼지막한 주황색 호박꽃. 빨갛게 익은 석류와 누렇게 익을 준비를 하는 고개 숙인 벼이삭들. 김장용 무배추로 식탁에 오를 파릇파릇 모종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징검다리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 고령의 연세에도 일찌감치 채비하고 나오셔서 파크볼을 치고 계시는 어르신들. 팔각정 정각에 나란히 앉아 챙겨온 커피 한잔 마시는 어느 60대 부부. 일주일 동안 지낸 야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걷다 뛰다 하는 인상 좋은 아버지랑 아들. 워킹카를 끌고 부채질하시며 연속극 야근으로 수다산매경인 할머니들. 반려견이랑 음악 들으며 산책하는 분들. 프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찐 마라토너 무리.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달리는 자전거 타는 모습. 생각지도 못한 풍경과 모습들에 깜짝 놀랐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멋졌나? 내가 이렇게 좋은 동네를 살고 있었나? 새삼 감동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 것만 나이 들어서는 제대로 누려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입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싶더라고요. 이런 멋진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약간 내리는 비도 어찌나 반갑던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비를 맞아봤더라. 모든 게 이리도 좋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멀뚱멀뚱 집에서 마누라를 기다리던 서방님은 제 모습이 어이가 없는지 얼척없는 얼굴로
2: 새벽 대바람부터 뭐이 그리 바쁘노?
0: 물었습니다. 아유, 일 났습니까? 아침 운동 한번 잘 하고 왔네 그려. 나는 시방 날아갈 듯 몸도 맘도 가볍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하루하루 살기 나름이라니까요. 천성산을 병풍 삼아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고 대운산 자락이 있어 휴양님의 쉼을 허락하고 회야천이 있어 철 따라 새들을 만나고 물고기를 볼 수 있고 기장, 일광, 칠암과 가까워 언제든 바다로 달려나갈 수 있고 지대가 높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수십 년 동안 수해 한 번 없는 이런 동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사는 이 동네는 바로 웅상이라는 곳입니다.
1: 웅상.
0: 아파트 단지도 많지만 논밭 농사도 심심찮게 짓고 있는 반촌 같은 느낌의 동네. 부산이나 울산에 사는 분들은 거기 사는 거 불편하지 않느냐, 답답하지 않느냐라고들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웅상이지요. 부산 살던 저희도 웅상에 이사 와서 2, 3년만 살고 나가야지 했는데 33년째 묵은둥이로 살고 있답니다. 아, 이제 나오네.
1: 그렇지.
0: 태어나서 20년 지냈던 충청남도 그러니까. 친청이 고향이라며.
1: 그러니까.
0: 웅상은 제2의 고향이라고나 할까요? 구석구석 추억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으니 정들어 어찌 떠날 수 있겠어요. 웅상이 만만하게 놔주지도 않고요. 이런 동네 사는 저는 참말로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웅상 소식이었습니다.
2: 와, 정말 대단하시다. 네. 잠 안 온다고 잠 붙잡고 있질 않고 나가서 동네 구경도 하셨고.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오는 잠 붙잡고 있느니.
0: 그게 더 괴롭죠.
2: 네.
0: 근데 그 이른 아침에도 그렇게 부지런히들.
2: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0: 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2: 네. 강종천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이남이

0: 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저희는 광고 후에 여성 살롱으로 돌아올게요.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은 25도까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 산간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밀립니다.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 중앙까지 6km 구간이 어렵고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부근 1km 구간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18세기 프랑스에는 살롱 문화가 있었다 그러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배우고 토론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자리. 저희 어렸을 때는 무슨 양장점, 미용실, 뭐 술집 이름에도 무슨 무슨 살롱이 많았어요. 동네 사랑방 노릇도 하던 곳이니까 뭐 살롱이 들어가도 어색하지는 않겠죠. 여성시대에는 일요일 이 시간에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 살롱을 열고 있습니다.
1: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의 살롱에서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또 나 자신을 찾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우리쌤 오시네요.
0: 여성시대의 9월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마음의 확대경을 대주시는 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이동기 교수님이 이 시간엔 정겹게 동기쌤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기쌤, 이 심리학을 전공하려면 이게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2: 문과, 이과.

0: 중간에 있습니다.
1: 중간에 네. 있어요?
0: 교과적 네, 요소도 있고 일과적 예. 요소도 있습니다.
1: 어, 아니 왜냐하면 이 9월 모의고사를 마치고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대입 수험생 당당이가 질문을 줬거든요.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일단 수능이나 잘 봐. 그리고 특히 수학 열심히 해. 이렇게 좀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2: 네.
1: 아,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거군요.
0: 네, 이게 그 아주 고난도의 수학 실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2: 네.
0: 그 뭐 아마 이제 심리학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통계 같은 거,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수학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는 필요한데,
1: 예.
0: 뭐 수학을 잘 못하면 심리학을 못 온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심리학 내에도 기초 심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심리학하고 응용 심리학이 있어요.
1: 기초와 응용.
0: 예, 뭐 기초 심리학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훨씬 더 그 세부적인 분석을 더 많이 하지만
1: 예.
0: 응용 심리학은 뭐 상담 심리학이나 임상 심리학이나 조직 심리학 이런 것들은 기초 심리학에서 나온 결과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문과적인 그런 그 속성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이 그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니까 사람을 좀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
2: 예.
0: 그리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추리해가는 논리력
1: 네.
0: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가능성 검토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거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심리학에 네.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차갑게 네. 뭐 저 수학 공부나 해 이런 답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2: 네. 네.
1: 그런 조언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꽝이죠.
2: 왜?
1: 수능이나 잘 봐. 뭘.
0: 뭐뭐 나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결과가 안 납니다.
1: 아, 그러니까.
2: 아, 그거나.
1: 네. 네. 뭐뭐나.
2: 뭐뭐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게 당연하다는 것과 후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모든 정보를 100% 다 모으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40% 정도 납득이 되면 결정하고 실행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네. 그 100%까지 되려고 그냥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다는 둥 그 기다리다 보면 너무 주저하게 되고 에, 그렇게 또 결정하고 실행하고 나서도 후회될 때가 많을 때가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뭐 참 후회가 많이 남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한 나 자신까지도 미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결정하고 나서 후회 많이 하시는 분들 동기쌤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리죠. 우리 똑같은 일을 겪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자다가도 갑자기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2: 왜 그랬을까?
1: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따로 있잖아요.
0: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특성들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이불킥, 뭐 후회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
2: 네, 네.
0: 그 특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 한다보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또 후회가 많이 남고요.
1: 네.
0: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맥시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맥스로 이거를 하는 맥시마이저 최대화 성향을 가진 분들도 후회를 많이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지나간 생각들을 그냥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도돌이표로 이거를 되새김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이런 것도 심리학 용어로는 반추한다라고 하는데요. 반추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특히 제가 이제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 네, 네.
0: 그러니까 자기 비난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도 후회가 많이 남게 되겠죠.
1: 난 안 돼. 난 뭐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0: 네,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 사실은 네. 자기 기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이런 습관적인 이야기도 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죠?
2: 예. 그렇죠. 사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우린 굉장히 애를 써요. 검색도 하고 뭐 주변 사람한테 또 물어도 보고 장단점도 따져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도 후회가 돼요. 오히려 많이 고민한 결정일수록 아유 그때 다른 걸 선택했어야 했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0: 그게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2: 네.
0: 좋은 선택 하려면 요즘은 특히 또 뭐 그런 거 인터넷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정보 AI 동원해서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지가 많

0: 이게 비교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과정에서 너무 하다가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지나 정보가 많으면 잘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렇게 더 그쪽에 노력을 많이 들이지만 막상 결정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성향, 경향성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후, 지나간 다음에 확신하는 편향인데요. 결과를 알고 난 다음부터 자신이 처음부터 내가 그 결과를 이미 그렇게 예측했던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결과 딱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아 맞아 내가 이거 이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었는데.
1: 아 네네. 네,
0: 이거를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끝까지 정말 맥시마이저로 끝까지 다 땡겨가지고 네. 이렇게 최대로 내가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최대화 성향 이런 것들도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2: 아이고. 진짜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1: 많네요.
2: 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몰라 이 쇼핑을 갔는데 처음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쭉 한 바퀴 타, 처음에 봤던 거 쭉 봤다가 다시 거기 와서 거기서 다시 사시는 분이 있고 예.
1: 또 실컷 봤다가 안 사는 사람도 있고.
0: 저기 그런 분들이 또 부부로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2: 그러니까 보통 남편과 아내가 같이 네. 쇼핑을 가면.
0: 네.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빨리빨리 그냥 보고 나서 어 네. 저거 괜찮다 그럼 바로 사잖아요.
2: 네.
0: 근데 반대쪽인 사람은 신중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뭐 백화점 거보다는 뭐 저 온라인에 싸면 그거를 사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게 반대쪽 배우자가 상대쪽이 이제 어 저거 그러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 살까봐.
1: 아네.
0: 네. 근데 이쪽 반대쪽 입장에서는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어차피 살 거를.
2: 그러니까.
0: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예.
2: 그리고 처음 집 들어가서 마음에 들었다는 거 다시 딴 가게 다 둘러보고 다시 그 집 와서 사는 거는 약간 요거 시간 낭비 아니냐.
0: 뭐 전에 알던 어떤 분들은 선을 보는데 예. 70번 본 분도 있어요.
1: 아. 70명을 봤다는 얘기죠.
0: 네, 70명 봤는데
1: 그러니까.
0: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네. 첫 번째 봤던 분이 70번째 다시 나온 거예요.
2: 예.
0: 나중에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보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 첫 번째 만났던 분을 70번째 또 만났는데 예. 놀랍게도 그 두 분이 결혼했어요.
2: 이야. 그러게.
1: 그건 뭘까? 무슨 뜻일까 그게?
2: 참 어렵네요.
1: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네. 해보겠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왜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감정이라면 차라리 후회 같은 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 이 후회라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0: 많은 분들은 후회를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괴롭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 네.
0: 후회가 없으면 발전이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걸 어떤 걸 간 다음에 아 그때 그게 그런 게 아쉬웠었지. 그러면은 다음번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걸 할 건가라고 하는 거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두 가지 방향이 다 존재하는데
2: 네.
0: 많은 사람들은 전자 쪽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불편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르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1: 다르게 했다면 어떨 것인가?
0: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어떤 그런 그 커피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특정한 제가 앉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1: 네.
0: 그 자리가 약간 흔들흔들거려요, 이게.
2: 의자가요?
0: 네. 그러니까 잘못하게 만약에 그 커피 그 잔을 잘못 올려놓고 제가 밑에 그 발판을 잘못 밟으면 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그렇게 되면 다음번부터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를 그러지 말고 여기 만약에 앉고 싶으면 발판 여기를 밟을 때 한번 멈춘단 말이죠, 이거를.
2: 예.
0: 그러니까 이게 후회라는 기능 자체가 어느 쪽 이게 감정적인 불편함이냐 아니면 내 생활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것들 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르쳐주는 좋은 기회인가.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은 사람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둘 다 필요한 겁니다.
2: 후회도 필요한 감정이다. 예. 근데 이게 그 후회를 통해서 아, 앞으로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가면 되는데 이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아, 항상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 이렇게 이제 나 자신까지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0: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많은 분들이 우울해지거든요.
2: 예.
0: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 계속 그쪽에 이제 휩싸이게 되니까 에너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법 중에 첫 번째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내가 내가 어떤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네. 실수할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나 내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선택이

0: 나쁜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후회를 할 때 보면은 시점이 옛날에 지금의 시점에서 눈으로 옛날 걸 바라보는 거예요.
1: 네. 아.
0: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에 많은 뭐 새로운 정보도
1: 들이고 그렇죠.
0: 하니까 더 나은 걸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때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1: 네.
0: 어쩌면 좀 공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1: 지금의 나로 그 어린 날의 내 결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죠?
0: 그렇게 되면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아, 그거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질문 대신에 오히려 내가 이거를 해서 뭘 배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어도 그 책에서 내가 새롭게 얻은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짧게 메모를 적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는 세 가지 이상 적진 않습니다.
2: 네.
0: 어떤 책을 읽고 나면 저한테 이제 만약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예전에는 저도 여행을 가면은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이제 여기서 숙소까지 숙소에서 식당까지 얼마 다 이거를 미리미리 다 재단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 지금 좀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중요한 것만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아주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뭘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난하는 건데요.
1: 네.
0: 자기를 비난하면 당연히 우울해지는 거고 타인을 비난하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2: 네.
0: 그래서 어떤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멈춰야 할 거는 블레이밍. 비난하는 거를 멈춰야 합니다.
2: 비난하는 걸 멈춰라. 근데 참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되돌리려는, 네, 그런 뭐 영화나 콘텐츠,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거의 선택을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약간 대리만족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것도 좀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0: 그게 이제 그때 그렇게 했으면 달랐을 텐데
2: 네.
0: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한테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1: 아하.
0: 그때 그렇게 달라졌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반사실적 사고, 영어로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해요. 반사실적. 근데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2: 네.
0: 다만 이제 이게 뭔가 새롭게 뭔가 생각해보게도 성찰해보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데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같은 그 장면이 자꾸 반복되고 거기서 네.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간에 어떤 그 책 제목을 봤는데 뇌를 멈춰라.
2: 뇌를 멈춰라?
0: 네, 왜냐면 계속 그게 생각이 반복되는 반추사고가 돌아가니까
2: 예.
0: 영어로 brain stop, 제발 좀 멈춰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의 목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돌아가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네.
0: 만약에 비슷한 순간이 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2: 네.
0: 그래서 후회를 잘 우리가 통과를 하면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 후회를 잘 지나면 지혜가 된다. 이런 건 적어놔야지. 어디가 써먹어야지.
1: 지난주에는 결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지나간 선택이 후회될 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 헤어질 시간인데 지금도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거나 또 이미 지나간 선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0: 결정에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2: 네.
0: 그리고 오히려 후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 선택 이후에 내가 어떤 노력을 경주하느냐. 그것이 성공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간 선택은 지금의 나 입장에 자꾸 이렇게 심판하기보다는
2: 네.
0: 배울 거는 배우고 어떤 것들은 나머지는 좀 놓아주는 거 이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2: 놓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놓아주는 거 중요하죠. 맞아.
2: 예.
1: 네.
2: 그게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뇌 속에 있을까?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길래 그게 그렇게 사람을 좌지우지하는가?
2: 뇌 있잖아.
1: 어떤 순간에.
2: 그렇죠. 마음도
1: 마음은 어디 있을까?
0: 그 마음에 이제 뇌에서 어떤 그런 그 작용들이
1: 네.
0: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2: 예.
0: 뉴런이 이런 것들이 연합이 돼서 활성화되는 거니까요.
2: 네. 역시 과학자적인 말씀.

0: 뇌에서
1: 네, 뉴런으로 있다. 우리 마음은 보통 이제 심장 쪽을 가리키잖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결국 이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2: 어, 그럼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그 궁궐임 연구를 하지만 궁궐거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하고 그건 감정을 다루는 중추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전전도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 둘이 줄다리기를 해요.
1: 네.
2: 그리고 그때 편도체가 이기면 네. 그러면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퍼져 있는 겁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일단 일어나야 돼. 자, 오늘 집에 가면서도 이렇게 중얼중얼 좀 외울 수 있도록 한두 문장의 좀 멋진 명언. 네.
2: 어, 상당히 부담되는데요. 이거는 예. 뭐 그냥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 없는 선택을 찾기보다 후회를 성장으로 바꾸세요.
1: 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후회를 성장으로 바꿔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우리 마치는 종소리도 네. 울려 퍼지네요.
3: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동지생과 함께 공부할 텐데, 자, 나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하는 분들 손들어 보시고요.
1: 아유, 꽤 있으셔요. 꽤 있으셔요. 네. 이런 분들 꼭 다음 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이셨습니다.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안전화 파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3: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여성살롱 함께 하셨고요. 이야, 탁재훈의 노래.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대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

0: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으며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젯밤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아울러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UA 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한국철도공사 경전선 낙동강역 선로에서 화물열차 한 대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경전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차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SUV가 연석을 충돌한 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여성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마이애미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물론이다, 우리는 가야 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에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약국도 대형마트처럼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에는 정반대 개념의 약국이 있습니다. 경제성보단 공공성을 추구하는 약국이죠. 필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0: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쓰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난한 아동과 노동자의 건강을 살핍니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가 늘 빠듯한데요. 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힘을 보탠 덕에 벌써 35년째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죠.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아, 누님 그거 아세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부부 3,000쌍을 연구실로 초대해서 그냥 편하게 대화를 시켜봤대요.
1: 네.
2: 카메라로는 표정을, 또 센서로는 심박수를 기록하면서 말이죠.
3: 왜요?
2: 요게 몇 년 뒤에 그 중에서 누가 이혼을 했는지 추적을 해보려고.
1: 세상에, 아유.
2: 진짜 별별 실험도.
1: 아유, 그러네.
2: 아무튼 뭐 그랬더니 보통은 싸움을 크게 하는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반전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1: 어머, 그럼 어떤 분들이 헤어졌대요? 많이 헤어지는 경향이 있었대요?
2: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워도 오래 사는 부부가 있고,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갈라선 부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헤어진 부부들의 공통점 바로 이거.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고개를 드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들고 상대의 눈을 보는 커플은 아무리 싸움을 자주 해도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1: 아하, 결국 그 잠깐의 여유, 조그마한 표현들이 사랑을 지키는 거네요.
2: 맞아요. 뭐 각자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도, 여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하면 뭐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 그럼 잠시 고개 돌려서,
1: 아, 네.
2: 얼굴 마주 보고,
1: 네네. 네.
2: 이러면서 잠깐의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네.
1: 그러네.
2: 자, 대화할 땐, 누군가 말을 걸 땐 눈을 보며 말해요.
1: 오호.
2: 자, 저희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유 한 스푼 충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딱 좋은 시간이죠.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2: 광고 듣고 오죠.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

0: 자, 미니로 9321님이 주셨어요. 자취방 옆집에 매일 밤 기타로 이 노래를 연습하던 이웃이 있었대요. 얼굴 한번 못 본 채로 6개월 넘게 벽 너머로 그 서툰 연주만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끊기더래요. 나중에 관리실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사 갔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1: 어, 난 그거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듣던 그 소리가 갑자기 없다. 하면 참 허전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제법 이 기타 선율이 좋았나 봐요. 소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은은하게 그래도 울리는 소리. 자, 9321님이 다음 달에 그 노래, 항상 옆방에서 들렸던 그 네네. 기타 선율, 제대로 된 버전을 들으러 가신답니다.
1: 호호.
0: 동률님의 콘서트, 광클에서 겨우 잡았습니다. 기억의 습작, 이 노래도 꼭 불러주셨으면 하셨는데, 아, 기억의 습작이었나봐요.
1: 네네.
0: 예, 자취방 옆집에서 들렸던 노래가. 부럽다!
1: 왜요?
0: 어, 김동률 콘서트!
1: 일단 뭐 티켓을 손에 주셨으니까.
0: 예.
1: 설렘 반, 기대 반, 즐기면서 와. 기다려봐야죠.
0: 그러게요. 저도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전인가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콘서트에서 이 곡 하지 않을까요? 예.
1: 하겠죠.
0: 이제,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네. 버틸 순 없다고.
1: 그만.
0: 네. 전람회 노래부터 신곡 공개까지 많이들 기대하시던데 일단은 저희가 제대로 들려드릴까요?
1: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0: 4321님이 신청해 주신 전람회의 기억의 숫자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래 나가는데 우리 희은누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1: 비슷하다고.
0: 비슷하다고.
1: 네, 김동률이라고 별명이 있을 만하다고.
0: 염창동 김동률답죠?
1: 네네.
0: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엔 문자로 5121님. 30여 년 전 영어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중학생 시절. 제일 처음 받아쓰기로 영어 공부했던 노래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였어요. 지금은 영어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하. 그 시절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0: 야, 어머, 그러시구나.
1: 중학생 시절에 이 팝송을 딕테이션을 하셨다고요? 받아쓰기.
0: 그렇죠. 뭐 들리는 대로 이제 조혜련 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1: 맞아.
0: 아니면 진짜 이제 가사집 찾아서 실제로 맞아, 영어 맞아. 이렇게 촥 보면서 이제 적으시는 네, 분들도 네, 있는데, 네.
1: 그렇죠.
0: 예, 진짜 이 팝송 가사 외우던 기억. 있으시죠?
1: 아, 있죠, 있죠.
0: 예, 있으셨을 것 같아.
1: 인생의 첫 팝송.
0: 혹시 그 외웠던 가사 외웠던 그 팝송 기억 어떤 팝송이세요?
1: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will be.
0: 오.
1: 저 다섯 살 때.
0: 예.
1: 손님 맞이 접대용 노래 우리 아버지가 맨날 시키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노래 가사로.
0: 와.
1: Que será, será. 그게.
0: 다섯 살 때 그런 곡을.
1: 네네, 했어요. 되지도 않지. 뭐, 발음 하여튼 들리는 대로 했어요.
0: 예. 다섯 살 때 저희는 팝송이라고 하면 A, B, C, D.
1: 아, 그걸 했다고? 다섯 살 때?
0: 아닌가? 우리는 그랬을
1: 것 같아. 몰라. 아, 했겠다. 진짜.
0: 그죠?
1: 네.
0: 그 정도인데, 오, 캐슬라스라.
1: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엘튼 존 노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들려드릴게요.

0: 어떻게 오늘도 따라 부르셨을까요? 영어학원 원장님 5121님의 신청곡 엘튼 존 노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였습니다.
1: 가을 냄새가 물씬 나네.
0: 그죠? 난다. 네. 진짜 그래요. 네.
1: 자, 그리고 또 가을 냄새 나는 팝송 중에 스팅이 대표적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제목이 생각 안 나. 스팅 뭐 있는데.
0: Englishman in New York이 있고.
1: 예, 예, 그런 네, 것들. 그렇죠? 네네네. 자, 다음 명곡은 4349님이 주셨습니다. 10년 전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소중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을 때 함께 들으며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던 노래예요. 살다 보니 현실에 쫓겨 그때의 여유를 많이 잊었는데 올 가을엔 우리의 초심을 찾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좋죠. 들으면 감성이 짜르르르 흐르는 노래.
0: 네, 좋죠.
1: 조용필의 걷고 싶다.
0: 네.
1: 듣고 싶습니다.
0: 아니, 확실히 오늘 이 여러분들의 명곡 극장은 네. 완전히 계절 바뀐 느낌이 나요.
1: 확실히 그렇죠.
0: 네. 참 민감하신 거야, 여러분들도. 네.
1: 그런 계절이 있기에 좋아요.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아, 조용필의 걷고 싶다. 어떤 곡인지 궁금하네요. 들으면 알 텐데, 저도. 자, 4349님이 신청해주신 이 조용필의 걷고 싶다. 3부 끝곡으로 저희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 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겠는데 남부지방에는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까지, 대구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서부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비룡에서 대전터널 수원 부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어렵고 부산 쪽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김유장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스며든 노래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문자로 0809님이 주셨어요. 최근에 부서 이동을 한 40대입니다. 나이 먹고 옮기려니 걱정밖에 없었는데 막상 가보니 다들 잘 대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눈치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를 위한 응원곡 김원준의 쇼 신청합니다.
0: 아 새로운 자리 그래요. 적응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눈치 보면서 했는데.
1: 눈치 보기는커녕 뭐 전혀 그런 거 없으세요.
0: 오히려 요새는 제가 잘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그때는 당당하게 보이려고 막 희은 씨 막
1: 그랬던가요?
0: 근데 또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아, 방송에서도 그럼요. 막 예, 네. 희은 씨, 희은 씨.
1: 아, 뭐든지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디오에서는.
0: 맞아요.
1: 예, 지금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0: 누님이라고 네. 부르는 게 더 편했어.
1: 아, 네.
0: 예. 희은 씨 괜찮죠?
1: 아, 좋아요. 희은 씨도 좋고, 뭐 이모도 좋고, 아줌마도 좋고, 뭐
0: 아,
1: 네. 다 좋아요.
0: 네. 자, 그 새로운 자리에서 하지만 이렇게 기세로 한번 가보시죠. 당당하게.
1: 좋죠?
0: 자, 이 노래도 굉장히 당당해질 수 있는 노래예요. 내가 어? 주인공이란 노래니까.
1: 맞아.
0: 0809님의 신청곡 들려드리죠. 김원준의 이 쇼!

0: 어우, 김원준의 쇼에 이어서 터보의 러브 이즈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터보의 노래는 9813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 지금 밀어둔 화장실 청소 중인데 줄눈 사이에 때는 왜 이렇게 잘 끼는지, 시력은 또 왜 이렇게 좋아서 그게 다 보이는지, 빨리빨리 청소 끝내게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죄 닦으셨죠?
0: 그러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랑하게 됐어. 아, 반짝반짝하게 잘 닦였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자, 이어서 0586님이 주신 추억 속 명곡인데요. 20대 자취 시절 여동생과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보고 와서는 흥분을 주체 못하고 좁은 방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사이키 조명으로 만들고 비지스의 스테잉 얼라이브 틀어놓고 셔츠 단추 풀고 펄럭이며 빙빙 돌면서 춤추다가 주인집 아저씨한테 시끄럽다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1: 스위치 껐다 켰다 뭔지 아시죠?
0: 아니, 깜빡깜빡 그거 이제 한
1: 네.
0: 대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도 당하지.
1: 그렇지.
0: 네, 집에서.
1: 참
0: 그때마다 달려와서 혼내시던 주인 아저씨마저 그리운 아침이네요.
1: 어머나.
0: 하시면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잘 듣고 있어요. 명곡 극장 너무 좋아요. MBC 사랑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도
0: 사랑해요.
1: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0: 자 그때 그 사이키 조명 느낌 그대로 노래 나갑니다.

0: 아우, 사이키 조명 잘 즐기셨나요? 비지스의 Staying Alive 들으셨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명곡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1: 경복.
10: 잠재력은 전문가로
11: 경복.
10: 상호성 캠퍼스
11: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1: 경복대학교.
1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4: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0: 저거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 9월 13일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은 9941님이 신청하셨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흰머리에 이마에 주름에 가을이 오는 것도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야속하네요. 양희은 양희경 자매가 부른 넌 아직 예뻐 듣고 싶어요.
2: 아, 네. 이게 뮤지컬 가운데 나오는 노래인데
1: 네.
2: 여성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버티다가 진짜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게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잔잔한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헤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랬니? 그랬어. 알아. 알겠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그만 살고 싶어요. 그만 살기는 우리 둘이 이제부터 재밌게 살아야지. 여기 사진관도 있겠다.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자고. 얼른 단장도 하고, 응? 응? 그럴까요?

뿐인가요? 구부정한 등, 축 처진 엉덩이, 늘어진 가슴.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데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W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대책과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최근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희인 후보자는 오늘 11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었던 상선 100척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X를 통해 이란에 대한 강철 장벽 봉쇄 작전을 재개한 이후 지난 60일 동안 중부사령부 병력은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봉쇄를 해제했지만 양측 간 후속 협상이 결렬되고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자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7월 13일 봉쇄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젯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아울러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UA 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기보다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X에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 있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분을 나누는 것은 구정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양당 간 대화가 없는데도 홀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표가 우당을 지분이나 챙기려는 세력이자 가상의 적으로 규정했다며 당내 리더십 위기에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느닷없는 지분 나누기 발언은 밀약설과 색깔론 제기에 대한 혁신당 사과 요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언급한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은 힘자랑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3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국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6: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6: 건강도 사람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1: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2: 환인제약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정 지지율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8%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제 부정평가 사유 1위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이고 눈에 띄는 게 2위인데 인사가 꼽혔거든요. 직전 조사보다 부정이 7%포인트 이 부분이 올랐잖아요.
3: 대통령 부담 참 많으시겠어요. 이제 순방 갔다 오셨는데 개각을 중폭 한 6분 정도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반등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이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 한 명도 안 했는데 뭐 용현 후보는 뭐 그렇다 치고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의혹 같은 게 막 나오니까 뭐 위장전이까지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압력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언제 말씀을 하실지 어떤 결단을 언제 하실지 거기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2: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인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임기 초반에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정책의 성과가 조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0: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이 있는 그런 참모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금 정책에 전환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기도 하고 사전에 여론도 수렴하겠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뭔가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흐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는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뭐 공소 취소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흐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용혜인 후보자가 다크호스로 떠오른 거죠. 근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하셨던 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 60년대생들 그리고 젊어야 좀 70대 초반이어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여성 청년들이 좀 좋아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용혜인 후보자가 이제 시장에 내놓아 보니까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예. 오히려 이게 이제 2030이 싫어하는 이 불공정이라든지 특혜라든지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욕심 많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더 안 좋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용혜인 후보자는 뭐 이미 민심의 조금 판단은 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인 것 같아요. 예. 김승원 후보자도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두 배 정도가 크거든요. 그렇게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는 가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이것을 끝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돌파하겠다고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확한 어떤 대응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탐탁지 않게 보신다는 지표가 나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요. 어제 저희가 두 장관 후보자 논란을 길게 다뤘는데 갤럽 조사에서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 모두 부적합 의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제 이 두 명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장관들 검증할 때 부동산은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그런데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요. 17년 동안 과천에 중화아파트를 사놨고요. 4개월 살았거든요. 이것도 위장전입이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잖아요. 중화아파트.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의 주무부서잖아요. 이분이 작년에 영끌 중에 영끌에서 대출 풀로 땡기고 장모한테 빌리고 해서 사가지고 4억 벌었어요. 그리고 이게 국방부 장관은요. 3대째 딱지 5개 냈어요. 아들 상가까지 쳐가지고 아버지, 형, 뭐 고모 이게 뭡니까? 최소한 이게 부동산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이러고 있으니 근데 전부 부동산 문제잖아요. 따라서 저는 두 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관도 거의 다 이게 결격자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그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날마다 지지율이 뚝뚝뚝 계속 떨어질 겁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거예요.
1: 네. 강수영 변호사.
3: 근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하고 김승원 후보자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결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하신 것 같고 뭐 가령 예를 들면 다 얘기하면 너무 긴데 강신철 후보자의 그 부분은 원래 그 동네에 살던 분이라고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 아까 동원해 있어서 근데 뭐 천하람 의원은 마치 뭐 친척들 다 동원해가지고 철거민 자격을 부정하게 획득해서 돈 번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 가면 충분히 저는 해명될 거라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 지지율 관련해서는 결국 30%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30%는 뭘 해도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40% 정도의 스윙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분들은 솔직히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 뉴스를 예전에 뭐 계엄정국이나 선거정국처럼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시사 프로그램을 잘 안 본단 말입니다. 한때 계엄 때 열심히 보는 분들도 안 봐요, 잘. 근데 그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 내 삶이 변화가 별로 안 되고 있다는 거.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수출 뭐 네 번째로 많아질 것 같다. 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뭐 경상수지 흑자가 뭐 4,500억이다 상반기에. 수치로는 좋은 자료들이 있고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았나. 이제 여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 근데 그 사람들 그럼 왜 안 달라진 건 똑같은데 왜 지지하다가 지금 돌아섰느냐. 근데 그건 기대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초반에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글쎄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뉴스를 봤더니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얘기만 가득해요.
1: 예.
3: 그러니까 에이

0: 별로야.
1: 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부정평가 상위에 지금 인사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고 지금 바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눈앞에 닥친 숙제니까 이걸 청와대가 대통령이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용인 후보자든 뭐 김성훈 후보자든 청와대는 개인 뭐 보니까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한다. 용인 후보자를 낙마를 하더라도 지명철회를 하더라도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는 걸 보고 지명철회를 하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지명철회를 해버리면 언론의 문제제기나 그런 것, 뭐 야당의 문제제기 때문에 그대로 낙마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인사검증 시스템에 엄청난 구멍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본인 해명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우린 검증했지만 본인이 또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령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약간 고압적인 태도로 선동에 뭐 속고 있다는 뭐 이성을 차려라 이래버리면 그건 지명처리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 개인, 이건 제 추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용인 후보자는 설명이 아니라 의지를 들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심 너무 악화되고 있고 기록적인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 제가 굳이 거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 그게 제 판단인데.
1: 예. 예.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도 보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태도와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입장, 요게 좀 온도차가 확실히 느껴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했을 때, 김성훈 후보자의 경우는 적합하다는 평가가 훨씬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인가?
2: 그럼 민주당 지지층만 보고 정치할 거냐, 이런 물음이 나온 거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 김성훈 후보자 보호하고 싶은 건 충분히 알죠. 당연히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나오는 수치들이 너무 안 좋고, 그 의혹들의 그, 뭐라고 할까, 종류?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인데. 미국도 보면요. 내니게이트라는 게 항상 나와요. 유모. 유모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 집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 이민자 뭐 이런 분들인데, 대우를 잘 안 해줬던 그 유모들은, 대우를 제대로 안 받았던 유모들은 막 폭로한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 그리고 낙마를 해요. 그렇게 이제 작은 일로도 크게 타격합니다.
3: 믿어주고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걱정만 할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김성훈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에요. 오빠와 독약. 근데 이제 독약 문제도 뭐 인사청문회 가서 해결할 일이고 오빠 문제도 사실 저는 선정적으로 뒤덮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을 조금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또 지명을 해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리스크로 계속 쭉 끌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짐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게 끌고 갔을 때 정권에 미칠 해악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일단은 강행을 한다라는 입장에 대한 여론의 어떤 질타와 이게 어떤 것에 뭐 정무적으로 좀 실익을 따져볼 것도 같은데
3: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인사청문회를 김성훈 후보자는 해봐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사실은 이게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여론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좀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론 지지를 못 받아도 일 잘해서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 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지지를 못 받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가는 사실상 정권 전체의 신뢰를 잃는 아주 위험한 트리거가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단순한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사검증 시스템, 그 청와대의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 통치 시스템이랄까요? 그 내부 기강이랄까? 이 문제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미리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람이 지명되는 걸까? 이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시스템은 거의 뭐 역대 정권 다 비슷해요. 인사수석실에서 한 두세 배 정도 인재풀을 딱 압축을 하면은 그 대상자들한테 검증 동의를 받죠. 우리 이렇게 당신 검증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동의할래? 동의를 하면 그때 이제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하게 만들어요.
1: 예.
0: 그래서 스스로 후보자 스스로가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맞는 증빙자료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까지 이제 청와대가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받으면 그때 이제 공적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한 게 맞냐. 그러면 이때 과거에는 뭐 세평수집도 막 해요.
1: 그렇죠.
0: 수사기관들 동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주변에 인사품평이라든지 있었던 의혹이나 이런 것도 싹

0: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검증을 해가지고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 뭐 이런 데에서 결국 종합 보고서를 딱 작성해서 비서실장이 회의도 열고 그래가지고 뭐 그 한 사람 단수 추천하기도 하고 아니 뭐 한 두 명 정도 하기도 하고
1: 네, 예.
0: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 때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품평 조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거를 검증하는 단계 거를 법무부에 외주를 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다시 청와대 안으로 돌렸어요. 그럼 청와대 내부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여기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 그러니까요. 지금 인사 네. 시스템 자체에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이해원 전 후보자부터 강선우 의원 등 논란이 있었고
2: 예.
1: 그리고 공교롭게 최근엔 또 김현지 실장 해프닝까지 있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로 가져온 이 인사 시스템
2: 네.
1: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냐.
2: 네, 제가 이제 해외 선진사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 법률 고문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닉슨 때 생겼는데 레이건 때 인원이 100명까지 충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직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존재를 하면서 검증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1: 아카이브가 생기겠네요.
2: 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인사 검증이 느리냐라는 불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오랫동안 하고 여러 명이 하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검증이 일단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제출했니 안 했니 증인이 나왔니 안 나왔니 그런데 여기는 인사청문회로 갈 때 이미 자료가 다 첨부가 되지 않으면은 상원으로 인사청문회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평소에 또 섀도우 캐빈이 해서 많은 분들 좀 축적을 좀 해놓고
1: 네네.
2: 그다음에 이거 노미네이트 하기도 전에 조금 시간을 너무 촉박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검증이 부실한 건데 이것은 뭐 민주당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제가 역대 정부에서 몇 명이 낙마했는지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증에 있어서 시간을 좀 두고 또 이제 증인들을 부를 때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처의 쟁점 사항이 되는 이익단체들이 나와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그 사람의 인신에 대해서 이제 신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가 좀 달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증 시스템을 좀 길고 많은 그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본질이 네. 아닌 게요.
1: 네.
3: 지금 이제 그 인사라는 게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검증하고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 떼놔야 돼요.
1: 네.
3: 지금 이게 하나로 경기 성남 라인이 하나로 이게 뭉쳐가지고 자기 식구 감싸기예요. 예를 들어 인사비서관이 누굽니까? 김용채예요. 이분에게 완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부터 이게 핵심 라인이죠.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구예요? 이태영이에요. 이태영 이분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사건부터 쭉 변호하였던 그런 변호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때 변호인 선임과 모든 게 김현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김현지, 이태영, 김용채 전부 한 패밀리야.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자기들끼리 검증하고 하니까 인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3: 이거 견제 균형이 되도록 완전히 분리식이 되는 거예요.
1: 서정우 변호사는 그렇게 보신다.
2: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1: 네.
2: 이제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은 야당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의심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면서 해야지 뭐 예전에 가까워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좌지우지할 거다라는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옛날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어요. 아니 이거 3당 합당 해가지고 얼마나 인력풀 좋았습니까? 그러면 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한계도 있더라. 그래서 모든 게 만족스러워서 시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고 넘치고 이런 일은 역대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우리가 부실 검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검증을 했는데 문제를 아예 못 찾았던 경우가 있고 문제를 봤는데 이게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큰 문제라고까지 인식을 했는데 아니다 이건 뭐 밀고 가볼 봄직하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 제 생각엔 인사 시스템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원하면 그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용현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 있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근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해야 하는 이유를 그 몇 주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왼쪽을 내가 좀 더 챙겨야 되겠어. 왼쪽을 못 챙긴 게 좀 아쉬워. 그랬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는지.

0: 거냐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거죠.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인사를 밀어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반대한 분이 있었을 겁니다. 김성원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아시는 게 많겠죠. 뭐 공소 취소를 하든 말든 그걸 떠나서 이거는 넘길 수가 있어. 정치적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니까 김성원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밀어붙였겠지만 그 상황을 보는 그 인사 담당자 또는 정무적인 라인에 있는 분들 속, 그 마음 속에는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어떤 검증책에서 걸러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결론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 지명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은 대통령이 다 지셔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돼서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이 후보자들이 지명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건데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2: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아까 제가 아까 뭐 검증 시스템을 쭉 말씀 절차를 드렸는데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이나 아마 사정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건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고 달리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용인 후보자가 처음에 비례의원을 안 물러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특히 노동당에 있었던 분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 확산이 됐거든요. 이야기들이.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인터뷰는 저는 안 됐으리라고 봐요. 과거야 2010년대 초반에.
1: 근데 적어도 있었던. 이제 경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서로에 약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너뛰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놓쳤다는 얘기를 하는
2: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놓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성원 후보자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단골 메뉴여가지고 그건 200개 그 질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본인이 소명자료도 내야 되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다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라서.
1: 어쨌든 이 과정에서 네. 이 두 후보자 가장 논란이 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이 됐다 뭐 이런 내부적인 내용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3: 아니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반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김성원 후보자는 이 공소취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끝내려고 했던 거죠. 용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분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김호준 씨는 조금 비호한 듯한 그리고 상대방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인사에 대한 부족함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일단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9: 라디오
8: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조금 덥습니다.

0: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구름이 남아있는데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에는 오늘 낮까지,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약하게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주 중반부터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 구간이 늘어서 24km 구간에서 밀립니다. 특히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기자회견,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더라고요.
4: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3: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까?
4: 일단 인사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뭐 예를 들어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합니다라는 어떤 당위를 설명하시든지 그다음에 뭐 개헌 관련해서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파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경도 좀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지. 지금 대통령이 상당 기간 국외에 계신 상태에서 전국이 너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리 국민들께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
3: 어떤 메시지 나올까요?
5: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대통령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 당연히 하실 거고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 본인 소명 들어봐야 한다. 그러나 민심은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에 더해서 김승원 혹은 뭐 용혜인 후보를 내정자를 지명한 이유.
4: 그렇죠.
5: 그게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뭐 문제가 있는 것들 혹은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있었지만 내부 레드팀이 있단 말이에요.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후보자와의 뭐 상대적 우위를 고려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이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담백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남한을 하든 안 하든 예, 이거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그 아까 언급하셨던 프랑스 동포 간담회 발언에서 나왔던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6: 네,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니, 국민의힘 이 사람들 뭐 대통령이 말하면 나중에 또 뭐 각서 써달라고 하고 또 다른 것 갖고 트집 잡을 거야. 그래서 이거 굳이 그러면 나중에 또 건건이 또 다 해야 돼? 이런 마음은 사실 있긴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는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처음 시작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저는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3: 예.
6: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때 시점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여론을 보시고 내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있었지만 나를 믿고 정부를 믿고 조금 양해해 달라라고 좀 부탁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문제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마 9월 18일 혹은 21일 월요일쯤에 저는 그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 같은 인사청문회는 2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를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 파병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과 논의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실사단이 다녀와서 어떠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3: 서 변호사님.
7: 저도
3: 야당 입장에서.
7: 저도 이거 예. 기자 아마기 회견할 수가 있는데
3: 예.
7: 함에게 더 지지율 반등이 안 되고 더 떨어질 거예요. 이런 지지율이 대폭 나가고 있는 지점에

0: 대해서 기자회견해서 네. 반등 신경을 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하시지 예. 말라고 조언하신 거예요?
0: 지금 보세요. 원인이 다른 게요. 예. 추미애 지사는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1: 예.
0: 지지율이 떨어진 그거밖에 없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대. 검찰 개혁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도나 보수가 볼 때는 부동산 주식 오히려 보안소유권을 폐지한 것 때문에 떨어진다 보잖아요. 아니 서로 원인이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예. 중도를 생각하면 본인의 코어 지적이 더 떨어져 나가고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해인을 지명 처리하면 중도나 보수는 순간 환영하지만 그런 데서 지지하진 않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용해인 지지하는 당도 1%는 있을 겁니다. 또 김어준 씨 용해인이 지금 실드 치고 있습니다. 그쪽이 더 떨어져 나가요. 아, 묘책이 없어요. 뭐 제가 고민할 이유도 없지만 묘책이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보수와 중도 보수와 진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수도권과 지방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예. 그다음에 60, 70대부터 20, 30대 핵심 코어 40, 50대까지 떨어져 나가요. 모든 인연,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이 떨어져 나가. 대책이 없어요. 아. 이게 소수무책.
1: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야당 입장이걸
2: 네, 너무 힘이 나네요.
1: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아니 이게 뭐 더 위험을 초래할지언정 지금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면으로 네.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는 거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3: 당연히 필요하죠. 네.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서정 변호사랑 방송을 자주 하기 때문에 늘 원래 저런 스탠스시니까 예,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네. 말씀하시는 거라서. 근데 생각해보면 기자회견에서 반등을 왜 못해요? 항상 보면 문제가 됐던 것을 정면 돌파할 때 그리고 혹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할 때 또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김어준 씨를 변수로 놓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직까지도 유감인데 솔직히 제가 저도 좀 그 문제는 짚어야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대통령 원래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갈수록 우하향하는 것이 맞는데 지지율이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가 컸다가 점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통령도 별 수 없군 이러면서 내려가는 게 그냥 역사의 반복이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한데 그럼 어려워질 때 내부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잘한 부분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게 뭔가 탄탄하게 기반이 잡히면서 40%대의 지지율로 거의 이렇게 횡보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검찰개혁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집합병처럼 이게 대한민국 지금도 제1의 과제이고 이게 지금 큰 위기이고 여차하면 검찰이 부활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폄하하면서 이 문제를 환원시키는 태도를 가지면 이건 지지율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져요.
1: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네. 지지층 사이에 있는 내분도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통령은 양측을 다 껴안을 수 있을까?
4: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의 정면 돌파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예. 대통령이 진솔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모습을 보면 자신감에 넘친 그게 야당이 봤을 때는 오만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조금 상세를 시켜주면은 저는 지지율이 반등된다는 표현보다 네. 지지율 하락을 막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반등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성과가 다시 나타날 때 그때 되는 거지 뭐 기자회견 한번 해가지고 얘기 몇 번 했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일단 추락은 맞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서서히 해보가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그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김어준 씨라든지 내분적으로 그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보다는 사실 총선 때 본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

0: 임명이 됐는데 이제 여권 내에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중수청 출범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중수청의 초대청장을 그럼 누구로 할 거냐, 어떤 출신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어느 쪽으로 해도 자 검사 출신 아니면 뭐 경찰 출신 아니면 판사 출신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뭘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 안 된다고 해서 판사 출신 처음에 했다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예. 그런 거 수사 능력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경찰 출신이 갔으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검찰 출신 분들이 이쪽으로 옮길 텐데 지휘 통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화 문제도 있고 그럼 또 이제 검찰 출신 할 수밖에 없었다. 검사 출신 그랬더니 이제 또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 부분에 집중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든지 이 상황일 것 같다. 근데 여권 내부에서 워낙에 좀 반대가 많은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0: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지지율하락 검찰 개혁 때문이다. 중수청장의 검찰 출신 임명한 게 모순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저는 이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너무나 유감스럽고 아니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셨고 검경수사권 조정 때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그것만으로 그냥 검찰주의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정치 이렇게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뭐 학자라든지 그 검사 아닌 사람을 임명을 했다가 그 조직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정치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청와대에서 인선할 때 그래도 중수청에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또 수사 역량을 발휘할 것 같으면 검사 시절에 그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안 치는 것이 장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신 성분도 많이 분석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된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때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변호사로 갔거든요. 근데 무슨 검찰주의자다. 그래서 좀 정말 그리고 꼭 짚어야 되는 게 김용민 의원 정말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 그 정원에 대해 가지고 왜 공소청 확 줄여야 되는데 수사 권한을 박탈했는데 왜 검사 정원은 똑같냐? 이라면서 어떻게 규정했냐면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어요. 제가 이거 정말 유감인데 제가 2025년 7월 24일 날 김용민 의원이 뉴스원이라는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기록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게 기소와 관련된 거를 판단하는 검사들 수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200명, 2300명 정도의 검사가 상당수 남아있더라도 공소청에서 많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김용민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비판의 요체가 뭐냐면 검사를 왜 안 줄이냐는 거예요. 2200명, 2300명 되는 검사를 안 줄인 것 자체가 정치 검사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래요.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3: 저는 지금 중수청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수처 꼴이 안 나려면 이 민주당 내에서 잘 합심을 해가지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출신 물어볼 게 아니라 중수청이 앞으로 검사 출신만 쓸 거냐 아니면은 그 탕평으로 경찰도 좀 쓰고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것들 또 수사기소 분리됐는데 그 정권 바뀐다고 되돌릴 거냐 아니면 뭐 별건 수사 그리고 공소청하고 수사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행동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에 뭐 친윤 검사 출신들이 추천했으니까 검찰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근데 원래 저는 이게 김관정 검사장이 될 걸로 다 법조계에서는 봤는데요. 근데 김지용이 됐잖아요.
0: 예?
4: 이분이 저하고 또 연손 동기예요.
0: 아, 그렇군요.
4: 김성훈 법무부 장관도 동기고.
0: 아, 예, 그렇다.
4: 다 28기입니다.
0: 예.
4: 근데 저는 이분이 왜 어렵다고 봤냐면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갈등할 때 총장하고 장관하고 갈등할 때 윤석열 지지 서명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서 미칠 상황이죠. 자기하고 맞서가 윤석열 편 드는 사람을 시기니까 어떻게 강력 반발하고요. 이분이 에이펙스의 법무부 대표예요. 에이펙스는 한덕수 총리를 총괄 변호하는 그 핵심들이 있는 로펌의 대표예요.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내란 세력인데 이 변호 대표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사람은 무색무채하고 뭐 저는 정치검사라는 걸 안 보는데 근데 아마 야 그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진짜 부석기하다 이럴 거예요. 아마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1: 뭐 지켜보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 수첩 카메라에 찍힌 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적혔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근데 그렇게 지금 불쾌함을 드러낸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할 그렇죠. 일인가 여기에 대한 또 시각도 다르더라고요.
2: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아깝게 선거 떨어졌는데 왜 자꾸 나를 끌어내느냐. 그것도 당선된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죠. 지난번에도 무슨 강의하다가 면전에다 대고 그런 얘기해서 본인이 이제 마이크로 한 대 맞았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수첩으로 한번 맞으니까 불쾌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더 불쾌하실 분은 우원식 의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왜요?
2: 국회의장 하신 분을 서울시장 후보군에 자기 생각은 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이제 드러나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식, 훈식, 청래 아니 그렇게 적으면
1: 아 근데 본인 개인 뭐 수첩이다 보면
2: 아니,
1: 뭐
2: 맞는데
1: 키워드만 좀, 쓸 수도 아니, 있고
2: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 저 그래도 연배가 좀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이름만 이렇게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났다는 얘기 제 얘기는 뭐 혼자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 예, 예.
2: 우원식 의장이 두 가지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반응이 없네요.
3: 저도 전화번호 입력할 때 고민할 때 많아요.
2: 그렇죠.
3: 윤희석 대변인이라고 할까 대변인 님이라고 할까
1: 아,
3: 봅시다.
1: 아니 윤희석 뭐 이렇게 나왔는가?
3: 그래서 저는 그 님자를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2: 아, 에브리바디.
3: 길어지니까.
1: 예, 예.
3: 그러니까 뭐 수첩에 뭐 이제 이름만 적었다고 해서 무서워할 일은 아니고.
2: 아니, 그래도.
3: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께서 불쾌감을 표시한 게 아니라 존재감을 내세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또 내가 한번 이렇게 또 바짝 한번 얘기를 해줘야 아우 정청래 전 대표 있네 저기에 있네 또 이런 존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분들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에요.
1: 네.
3: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만 나온 게 아니라 아니, 김민석 대표 자기 이름도 썼잖아요. MS라고.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쁠 건 아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대표로서 지금 서울시장 그 재보궐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린다고 하면 우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무 뭐 정청래 전 대표께서
2: 딱 하나 더 얘기하면 네. 본인 이름만 영문 이니셜로 딱 쓰고 그 큰 정치인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1: 영문 이니셜을 쓴 거네.
2: 그렇지. 나 YSDJ 같은 나 MS야.
1: 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2: 근데 원식, 훈식 그러니까 제가 아 이분 너무 투명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명단 자체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게 저는 고의로 수첩을 노출했다 보거든요. 아, 언론이
1: 예?
0: 고의로.
1: 예?
0: 아마 이게 오른쪽을 더 선명하게 한동훈, 이진숙 아웃. 요걸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려 하다가 옆에까지 흐릿하게 보였다고 저는 보는데 네. 정청래 본인은 대권주자급인데 아, 자기는 MS는 대선 나오고 나는 아. 총선 가서 국민의 후보한테 죽으라 말이야. 차도 살인이에요. 다음에 보궐선거 있을지 모르지만.
1: 아, 총선이 아니고 이제 서울시장 나가서?
0: 서울시장 나가면 이게 부동산 때문에 TK 민심보다 서울이 더 안 좋아. 누가 나와도 죽어요.
1: 네.
0: 그렇게 차도살인, 아니, 정청래를 제거하려고 하나? 서울시장 떠밀어서 본인은 대선 나가고, 그리고 정청래는 46, 7% 얻은 분이잖아. 자기는 대선 주자급이라 생각하는데 서울시장 나가라면 기분이 엄청 나쁘죠.
4: 아니, 근데 도저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서울시장 후보가 뭐 우스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 전통적인 대권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해볼까 이게 아니고 세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주요한 사람들을 메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대표 본인도 적었잖아요.
2: 그렇죠. 예.
4: 그럼 자기가 자기를 매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2: 아니 근데 MS.
4: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제일 큰 약점이 큰 정치인이 더 되고 싶으면 더 약점이 네. 행정 경험, 단체장 경험, 이게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것만 보완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는 건 좋은 일이에요.
3: 그럼요.
4: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걸 적은 거지 김민석 대표 자기 아이디어를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간에도 야, 이 정도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만큼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수첩으로 때려요, 때리기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워낙 낮고 서울에서 민심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0: 보궐이 열린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건데 거기에 내 이름을 올린 게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석을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1: 사실 그런 말
0: 지금
1: 있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서울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거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무조건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패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그 서울시장 재보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부동산에서는 점수를 어느 정도 좀 깎아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해결 될 수 있다. 왜? 구도는 조금 불리할지 모르지만 인물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나경원 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나오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2: 특정인을 그렇게
0: 아까 그 예. 우리가 아웃했던 그 당사자 예, 중에 예, 예, 이진숙 예. 의원 있잖아요. 이진숙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또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등장을 했고 또 5.18 이제 북한 기입설 부정선거 주장까지도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3: 저는
0: 어떻게 보십니까?
3: 적극 반대합니다. 이런 일에 저희 당 소속 의원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당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이번에도 뭐 개인 의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대처가 적절한 겁니까?
4: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진숙을 지지하고 있으니 지금 장동혁 지지율을 앞서려고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지하면
4: 당원들이 당 차원에서 이진숙을 지지하니까 예. 당 차원에서 징계를 못하죠. 왜 당원들이 이진숙을 지지하니까.
0: 그럼 이제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다 그 많은 징계를 할 때 당원들이 기준이었습니까?
4: 당원이 당연히 주민이죠. 주권.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영정을 뭐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안 봐요. 그럼 민주당이 할 말이 아닌 게 옛날에 김병주 의원은요. 윤석열 참수한다고 칼을 들고 참수한다고 이게 사진을 실어놨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나무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에서 조롱한 거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반성한 다음에 이진숙 반성하시오. 이게 맞지 않아요?
5: 그런데 계엄 이후라서 그건 좀 상황이 등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의원의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대권 주자로 지금 이제 들어간 것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퍼센트를 뭐 글쎄요, 그게 압도적인 숫자가, 제가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예. 압도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독립기구잖아요. 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든 적든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하는 게 그렇게 독립성이 있는 거지. 이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함이 있어갖고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빼자. 그게 무슨 독립된 윤리기구죠?
0: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더라도 국민들은 그냥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
5: 그러니까요.
0: 뭐 지금 이런 얘기일까요?
1: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이걸 그러니까 선거로 뭐 심판해야 된다 그러는데 선거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네. 그동안 피해받는 국민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미국 정치계에서 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정체성 정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당이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당원들만 동의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게 지금 정치를 극단화로 만들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또 당원한테 이진숙 의원이 인기 많다는데 나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제일 야당이고 역사가 있는 정당이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결이 된 문제에 있어서는 반성을 좀 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3: 하신 말씀이 맞고 당원들에게 이진숙 의원이 막 지지를 엄청 많이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 이 상황을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냥 넘어가면 당 지도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결국 장도혁 지도부의 패착으로 귀결될 거다. 뭐라도 이번에는 반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육해성계 통쾌의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서정우, 강수영,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우 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

4일 만입니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었다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북 부안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가 숨지고 7살 아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6분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아파트 3층에서 난 불로 40대 어머니가 집안에서 숨졌고 집에서 탈출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살 아들은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팔라완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9일 밤 서부 팔라완섬 북부 코론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모두 7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35명이었지만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여객선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4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사망자 76명을 제외한 실종자 수는 현재 13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으며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오가 받았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가 AI의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같이 밝히고 AI 기술 발전 속도를 안전장치가 따라잡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3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정부의 역사 기록을 수집하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있죠. 건물 입구에는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개의 조각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요.

먼저 과거를 상징하는 조각상. 한 남성이 닫힌 책을 든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아래에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Study the past. 과거를 공부하라.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조각상. 이번엔 한 여성이 펼쳐진 책을 들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구절이 적혀 있는데 What is past is prologue. 과거는 다가올 미래의 서막이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유, 현재를 제대로 마주하고 다가올 미래를 읽어내기 위함일 겁니다.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에 손석희 12시에서는 새로운 사색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다양한 빛깔을 입혀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들이 쏟아지죠. 그러나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서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색의 주제는 미국과 중동입니다. 올해 가장 뜨겁고 치열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해설을 위해서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성일관 교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사색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예, 어제의 역사를 알면 오늘의 세계가 그만큼 선명해지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시선, 사색. 손석희 12시 일요일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를 포함한 4명이 모여서 한 키워드에 대해서 4개의 생각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이제 넉사자 사를 써서 이제 사색을 진행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사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색깔을 더한다는 의미의 사색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이어가는 겸 해서 정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함께 하실 분들,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박 교수님은 그 사이에 학과를 옮겼네요?
1: 네, 성일광.

0: 훈련소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1: 종교학과로 옮기셨습니다.
0: 네, 네.
1: 예, 조금 더 바빠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예. 아무래도 조금 더 바쁩니다. 네.
1: 예, 우리 성일관 교수님께서도 워낙 또 바쁜 분이라서 두 분을 이렇게 모신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두 분이 워낙 또 친하신 관계라서 예.
0: 네, 저희가 저기 국내 출장 가면 룸메이트입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0: 출장비가 비싸니까요.
1: 예, 예. 네,
0: 방을 따로 잡을 수 없던 같이 씁니다.
1: 아, 저희도 저도 그 MBC에서 옛날에 네. 출장 다닐 때 둘이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0: 네. 네,
1: 그 중에 하나가 코를 골면 아주 괴로운 두 분은 괜찮습니까?
2: 같이 굽니다. 누가 먼저 자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1: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네.
1: 누가 먼저 주무십니까?
0: 아, 저는 뭐, 상관없는데요. 저는 예. 뭐 성 교수가 코를 골도 안 골도 저는 그냥 잡니다.
1: 아, 예. 두 분은 근데 어떻게 도대체 왜 중동을 시작하셨습니까? 박
0: 저는
1: 교수님은.
0: 학부 때 종교학을 하면서 이슬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예.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종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네
1: 굳이 그러니까, 그러면.
0: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전통에 있다 보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사람한테는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고요.
1: 예.
0: 좀 더 재밌게 와 닿아서 아, 이거 재밌겠다 하고 계속 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아, 네. 이렇게 쭉 뿔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같은 뿔이잖아요.
0: 네네. 전 좋아하기는 불교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1: 예, 예.
0: 불교는 좋아하고 재밌기는 했는데, 아, 좀 저는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요.
1: 예, 예. 네,
0: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제 언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아랍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라서 네,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이란에서 공부하셨죠?
0: 네네. 마지막 공부를 이란에서 마쳤습니다. 네.
1: 테헤란 대학?
0: 네, 테헤란 대학.
1: 예, 예. 아이고, 어려운 공부하셨네요. 성일관 교수께서는 이스라엘 쪽에서
2: 네.
1: 공부를 하셨고
2: 네네.
1: 성 교수님은 그럼 왜 이 중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2: 저는 사실 부신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그냥 학부 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레드 제플린 음악이나 듣고 메탈리카 음악 듣고 맨날 이러니까
1: 예.
2: 너 뭐 할 거냐 도대체.
1: 아니 그 레드 제플린 음악 듣는 게 뭐 이렇게 잘못입니까?
2: 뭐 잘못은 아니죠.
1: 예, 예.
2: 뭐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1: 예, 예. 오늘 우리 타이틀 음악도 레드 제플린이라는 건 아시죠? 예.
2: 우리 저기 앵커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음악이고 저도 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1: 예. 아, 그럼요. 예. 예.
2: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뭐 뭘 할지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아.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저를.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럼 아버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원래 있으셨습니까?
2: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
1: 예.
2: 네, 개신교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 이스라엘에 아.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1: 예.
2: 거기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시는 걸 보시고 너도 가서 뭐라도 해봐라.
1: 예.
2: 갔는데 제가 또 학부 때는 또 국제정치 수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1: 마침.
2: 네.
1: 예.
2: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중동학을 해야 된다.
1: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2: 네, 그래서 예. 뭐 저도 모르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1: 아,
0: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신학 이런 거 공부하고 오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1: 예, 예.
0: 또 아버지 뜻을 거스린 거죠.
1: 그렇겠네요. 따지고
2: 네.
1: 보면.
2: 뭐 갈 때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죠.
1: 예,
2: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전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아버님도 흔쾌히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1: 아, 네. 뭐. 하고 싶다는 거 안 시켜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감사드리죠.
1: 예. 그래서 박사 공부도 이스라엘에서 하셨습니다.
2: 예, 제 석사는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박사는 예. 테라비브에 있는 테라비브 대학에서 했습니다.
1: 예. 예. 말씀을 이렇게 좀 재밌게 하시지만
0: 네.
1: 그쪽에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히브리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언어고요.
2: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1: 예. 아직,
2: 이유가 다 있습니다.
1: 아직 뭐 괜찮으십니다.
2: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뭐, 머리는 나쁜데, 언어는 많이 해야 되죠.
1: 예.
2: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삭게 되는.
1: 아. 네. 예. 아직 이 두 발의 상태를 보시면 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아이고, 뭐, 두 분과 함께 재밌게 일단 시작은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어서, 근데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0: 네.
1: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박 교수님.
0: 미국과 중동입니다.
1: 예. 네. 미국을 빼놓고 중동을 얘기할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저희가 뭐 미국 전문가도 아니고요. 중동 공부하는 사람이 왜 미국을 해야 되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미국의 중동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1: 그러게요.
0: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1: 이스라엘 쪽은 뭐 더 하잖아요.
2: 그럼

0: 그렇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뭐 오래전부터 예, 예. 너무나 밀월 관계 예. 아니면 뭐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보다 더 나은 관계.
1: 그러게요.
0: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없이 또 이스라엘을 공부할 수는 없죠.
1: 예. 네. 자, 중동을 공부하려면 중동 밖에 멀리 있는 미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뭐 아이러니긴 한다. 근데 비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 20세기 중반 전에는 좀 유럽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1: 특히 영국
0: 그렇죠. 예. 영국 프랑스가 있었다면 56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에즈 전쟁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미국의 독주 시대가 되는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예.
2: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 석유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예, 핵심은 석유고. 예,
2: 석유가 1932년에 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채굴권을 받게 되면서
1: 예.
2: 그리고 38년에 석유를 터뜨리면서 이때부터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에 개입하는 시기고요.
1: 예.
2: 그 시기는 사실 영국이 중동을 지배했거든요.
1: 예, 예.
2: 차츰차츰 중동에서 영국을 뒷방으로 밀어내고 아. 미국이 등장한 거죠.
1: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석유 이전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중동에 뭐 지금처럼 매달리고 뭐 관심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던 얘기잖아요.
0: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없었죠. 사실. 네. 예.
2: 그리고 국력이 뭐 그때 영국보다 안 됐기 때문에.
1: 아, 그때만 해도?
2: 네. 그때는 사실 인류 국가 아니라 1위 국가였죠.
1: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1차 특히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미국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네. 석유하고 동시에 맞물리는.
0: 그렇습니다.
1: 사실 뭐 그 2차 대전도 석유가 관건이 됐을 정도의
0: 그렇죠.
1: 전쟁이니까.
0: 예, 예.
1: 예, 그래서 더욱더 석유에 대한 관심은 뭐 미국 쪽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2: 네.
1: 예. 그 이외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 1955년이었나요? 그 바그다드 조약.
2: 네.
0: 네네.
1: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2: 네. 그런데 이제 바그다드 조약은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은 간접적인 행사자고요.
1: 예.
2: 직접적으로는 영국이죠.
0: 영국이죠.
1: 예, 예. 네.
2: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바그다드 조약을 해서 중동을 자기의 구역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뭐 이란까지 중요한 국가들을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서방 쪽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죠.
1: 예.
0: 쉽게 말해서 이제 소련의 영향에서 떼고 뭐 이라크까지 들어가는데
1: 예.
0: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걸림돌이 하나 생깁니다.
1: 뭘까요?
0: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이집트가
1: 아.
0: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1: 왜 반대했을까요?
0: 이집트 입장에서 어쨌든 중립 노선으로 가겠다.
1: 아.
0: 우리는 소련과 미국 사이 누구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1: 그건 지금도 그렇지 네. 않나요?
2: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했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인데
1: 예.
2: 영국이 새로운 블락을 중동에서 만들어서 뭐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을 묶어서 같이 갔거든요. 이라크까지요.
1: 예.
2: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 이집트가 보기에는 이집트는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시작하는 곳인데
1: 예예.
2: 이건 아랍 민족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식민지가 되잖아요.
1: 아하.
2: 그래서 영국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1: 예. 그래서 그 조약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0: 그래서 일단 이집트는 빠지지만 잘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다시 누가 빠지게 됩니까?
2: 이라크가 망한 것 같아요.
0: 아.
2: 그러니까 왜냐면 이라크는 그 당시에는 왕정이었거든요. 예. 55년 만에도.
1: 예예.
2: 58년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아랍 민족주의 공화정으로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끝나기 시작한 겁니다.
1: 예. 근데 이게 그 바그다드 조약도 그렇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0: 네.
1: 소련의 부상을 우려한
0: 그렇죠.
1: 떠오르는 소련을 가만 보니까 그 간단치 않아 보일 거 아니었어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그 일환이기도 했겠죠.
2: 맞습니다. 냉전 시대의 시작이죠, 사실.
1: 예, 예. 네. 그러니까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중동 지역을 자기들이 장악하는데
0: 그렇죠.
2: 맞습니다.
0: 네.
1: 거기에는 역시 핵심은 석유다.
2: 네,
1: 석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군요. 예. 참, 지금은 미국하고 이란이 뭐 원수처럼 계속 싸우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뭐 친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팔레비 왕조 때인가요?
0: 네, 네 팔레비 왕조.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 예, 예.
0: 미국과 이란은 아주 가까운.
1: 예.
0: 그런 관계였죠.
2: 그러니까 미국, 이란, 이스라엘 셋이서 소위 말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짝짝꿍 짝짝꿍하고 잘 지냈습니다.
1: 그 두 분처럼?
0: 네.
2: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1: 근데 그 전에는 그 한 번도 그럼 이란하고 미국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까?
2: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0: 지금 반미 감정이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란이 20세기 초만 해도 어려웠을 때 미국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당시 왕정에 대항해서 헌법혁명을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1: 예.
0: 그때 이란 사람들 편에서 들어줬던 선교사 슈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 여전히 이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1: 아, 예,
0: 그 정도로.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는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예, 예.
0: 예, 그러면서 강해지면서 이제 이란과 더 친해진 거죠.
1: 예. 그 저희가 이제 계속 나눌 때 역시 이제 핵심은 석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 1945년이니까 그 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었죠.
2: 네네.
1: 1945년 2월에 퀸시호 네. 회담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2: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우디와 미국이
1: 예.
2: 결국 안정적으로 사우디가 미국에게 원유를 즉 석유를 공급해 준다면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1: 아.
2: 걸 합의를 하게 되죠.
1: 예.
2: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미국과 사우디 간에 사실 동맹을 맺게 되는 출발점이다.
1: 예.
2: 이렇게
1: 예.
2: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동시에 영국이 배제된
1: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개입하는.
0: 네, 그렇죠.
1: 예.
0: 그게 이제 그 우리는 좀 슬픈 과거인데요. 그 얄타회담이 끝난 다음에
1: 예, 예.
0: 남북 분단 뭐 이런 거 얘기를 예. 했었을 때요. 그 얄타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 이제 만나게 돼 있어요.
1: 예.
0: 아브둘아지즈. 그런데 그 루즈벨트가 처칠한테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고.
1: 아브둘아지즈는 그 당시 그
2: 사우디 국왕이에요. 예,
0: 네.
2: 예.
0: 그러니까 처칠한테 처음부터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끝날 때쯤에 쉽게 말하면 야, 나 아브둘아지즈 만나러 가. 그랬더니 처칠은 난리가 난 거죠.
1: 예.
0: 왜냐면 선 이제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1: 처칠이 보기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0: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아브둘아지즈 국왕을 수에즈 운하에 있는 그 미국 배에서 만나거든요.
1: 예.
0: U.S. 퀸시호에서
1: 퀸시호.
0: U.S.S. 퀸시호인데요. 그게 1945년 2월 14일이어서 저는 수업 시간 학생들한테 그냥 1945년 발렌타인데이 때 미국과 미국과 예. 사우디아라비아 서로 사랑의 맹세를 했다.
1: 예.
2: 네. 너무 좋은데요. 예.
1: 예.
2: 네.
1: 학생들한테는 그게 더 와닿지.
0: 예, 예. 발렌타인데 누가 예. 2월 14일 기억하겠습니까? 발렌타인데이.
1: 그러게요.
0: 네.
1: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의 어떤 그 지정학적 그 평가가
0: 네.
1: 바뀌기 시작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어찌 보면 시초?
0: 맞습니다. 1945년 예. 그 발렌타인데이 때요. 미국이 약속한 건 야, 니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안보는 지켜줄 테니까
1: 예.
0: 너희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이걸 약속합니다. 예.
1: 그렇군요. 그 이후에 사우디하고는 뭐 미국이 그렇게 뭐 저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 거의 없죠. 그러나 이제 1973년
1: 예.
2: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제 오일쇼크, 즉 오일을 자원을 무기화하는
1: 예, 예.
2: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미국과는 조금 사이가
1: 그때는
2: 예, 예,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얘기 나누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2부에서 만나뵐 텐데요. 오늘 그 음악들은 모두 두 분께서 추천하신 곡들로 골랐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제목을 보니까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안 그래도 9월도 이제 한창 가고 있으니까 성일광 교수님 추천인데 왜 이 곡을 택하셨습니까?
2: 죄송하지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네, 평화로운 예. 곡이 어떤 곡이 있냐, 세계 평화를 원하는 곡.
1: 예.
2: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개를 촥 이렇게
1: 예.
2: 줘서.
1: 그 오늘 가져오신 곡은 전부 AI 선곡입니까?
2: 제 마지막 이스라엘 송, 히브리 송 말고는
1: 예.
2: AI가 선곡한 곡이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AI가 선곡한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그린데이의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은 기온차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다소 덥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약하게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 빠르게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후까지는 강원도에 약하게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부터 중부지방

0: 해상에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해수면이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감곡에서 여주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충주 분기점 부근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2: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8: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9: 예, 일요일 손석희 12시 저희 일요일에 이제 새 단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역사에 색을 입힌다는 뜻에서 사색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일요일이 사색이었는데 이렇게 뜻을 좀 바꿔서 제목의 의미도 좀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1부 너무나 재밌게 들어서 2부도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문가 박현도 성일관 교수 두 분 다 서강대 교수시죠. 미국의 중동 정책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의 사색은 뭐랄까 주중에 워낙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초 체력을 다진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추이나 의미나 이런 것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특별히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진행하게 되는데 두 분 뭐 워낙 또 워낙 주기 맞으시는 관계시라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제 미국과 중동 관계의 시작 거기에는 퀸시 호에서의 회담이 시작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심은 역시 뭐 누가 뭐래도 석유. 석유는 뭐 사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2차 세계대전 모두의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자원이잖아요.
10: 네, 그렇죠.
9: 예, 석유 수급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10: 네, 1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인데요. 영국이 이란의 석유를 처음으로 채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9: 예, 예.
10: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은 석유가 있는 걸 알고 자기네들이 뽑았으면 제일 좋은데 뽑을 능력이 없으니까
9: 예.
10: 채굴권을 영국에 줬고요. 영국이 1908년에 중동 최초의 석유를 이란의 마세드 솔레이만에서 뽑아냅니다.
9: 예, 예.
10: 그리고 그 석유를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이 거의 국유화를 해요, 그 회사를.
9: 예.
10: 그게 이제 나온 게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거든요. 거기가 나중에 지금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입니다. 예, 예. 여기 석유가 만약에 중동 이 마스제드 솔레이만의 석유가 영국이 확보 못했더라면 1차 세계대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11: 아, 예.

0: 하긴 뭐 연료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가 이제 출범 훨씬 나중에
2: 네.
0: 향상이 바뀌긴 했지만 석유가 중동 정책에서 얼마나 핵심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1953년에
1: 네.
0: 미국 CIA가 석유 때문에 이란 정권에 개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예. 아, 이거는 사실 남기지 말아야 될 역사, 흑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예.
1: 네, 왜냐하면
0: 그런 거 많습니다, 흑역사.
1: 아, 너무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특히 중동 전체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0: 예, 예.
1: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모사데크라는 총리를 영국과 특히 영국이 고집을 했고
0: 예.
1: 그다음에 미국의 CIA가 하야를 시키고. 다시 팔레비 국왕을 앉히게 되는 중요한
0: 예.
1: 일종의 스파이 작전을 하게 되는데
0: 아.
1: 이것이 이제 결국 이란의 원유를 계속 영국과 미국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 모사데크는 이란의 석유 국영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게 됩니다.
0: 원래 민족주의자였으니까.
1: 예. 예.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2: 그
1: 예.
2: 배경을 보면은요. 이게 중동의 석유가 많은데 중동의 석유를 중동 국가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챙겼으면 좋은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영국 회사들이나 미국 회사들이 와서 채굴을 성공했거든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생산, 발견, 생산, 유통을 전부 다 이 서양 회사들이 했는데
0: 예, 예.
2: 50년대에 들었으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도 그렇고 야 이제 너무 우리한테 조금 주는 게 아니냐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반띵하자 그런 겁니다.
0: 예.
2: 그래서 이제 반반으로 나눴는데 이란만 못했었어요.
0: 이란은 왜 안 했을까요?
2: 영국이 안 해줬습니다.
0: 아.
2: 네, 영국이 안 해주니까 51년에 이제 화가 난 모사데크 총리가 하자고 그랬는데 영국이 안 하니까 국유화를 해버려요.
0: 아.
2: 국유화를 하면서 영국이 이제 그 석유를 뺏기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미국한테
0: 예.
2: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석유를 좀 찾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시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고
0: 예, 예.
2: 트루먼 대통령이 뭐 재밌는 말을 합니다. 아, 그냥 줘. 우리도 멕시코에서 그랬어. 멕시코에서 그렇게 한 거 보상받고 나왔으니까 너희도
0: 예.
2: 보상받고 나와라고 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젠하워르 대통령이 바뀌면서
0: 예.
2: 1953년에 우리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2: 영국이 작전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이 모사데크 총리라는 이 녀석은 이 공산당이다.
0: 예.
2: 공산주의자여서 근데 너네 미국 지금
0: 그때는 좀 뭐 레드 컴플렉 이게 심했기 때문에
2: 네. 그래서
0: 예.
2: 너네 지금 한반도에서 그 소련하고 전쟁하는데 이란에서 한 판 더 하겠냐 이런 예. 식으로 예, 회유를 하거든요.
0: 예.
2: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미국의 CIA와 영국의 MI6가 들어가서 모사데크를 끌어내리는 친이 쿠데타를 성공하죠.
0: 예.
2: 그게 53년입니다.
0: 예. 그 MI6는 뭐 다 아시는 007이 있던데.
1: 네. 네. 제임스 본드. 네. 네. 로저 무어. 네. 숀 코넬리.
2: 그런데 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0: 예. 아니 뭘 다 뭐 그랬겠죠 당연히.
2: 네.
0: 뭐 CIA나 MI6나 뭐 비슷한 네. 기구니까.
2: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이게 CIA가 개입한 최초의 해외 공작 사건이에요.
0: 예.
2: 성공한 사건이기도 하고.
0: 아, 그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2: 네,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CIA가 잘해서 성공했겠니, MI6가 다 조용히 뒤에서 해줬기 때문에 성공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0: 있습니다.
1: 예. 재밌는 건 또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CIA 쪽에서도 그냥 줘라. 영국이 너무 고집을 하니까.
0: 예.
1: 왜 다른 데는 다 반띵을 하는데, 왜 고집을 하냐.
0: 아, 그러니까 영국한테 예. 반띵 해줘라.
1: 예.
0: 근데 영국은, 여기서 얻는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던 네. 거예요.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에요.
1: 그렇죠. 미국 예. 쪽에서도 사실 그걸 이해를 잘 못했다는 얘기죠. 너무한다, 영국이.
0: 예, 예.
1: 그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끌려 들어갔죠, 미국이.
0: 예.
2: 근데 이제 53년에 정권을 바꾼 다음에 영국이 그 석유를 찾느냐. 아니죠. 미국이 또 지분을 요구해줘. 야,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차지가 됩니다. 시간이
0: 예.
2: 흐르면서.
0: 그 영국이 하여간 그때도 좀 영국 가면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늘 나쁘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영국 남자는 신사다. 이거 오해랍니다.
1: 007이 만든 잘못된 의미.
0: 그렇죠. 예. 네. 예.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이 더 많은 석유를 차지하게 되는.
2: 그렇죠. 이제 53년 이후부터 이제 미국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고요.
0: 예.
2: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냉전 시대니까 냉전 시대라는 건 사실은 미소 갈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0: 예, 예.
2: 그리고 뭐 이란의 지도를 보면은 바로 이쪽에 러시아, 소련이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0: 예예. 네.
1: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되었으면 성공했겠지만
0: 예.
1: 결국 79년에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0: 예.
1: 이란혁명이 나고 그리고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79년 2월 11일에 이란혁명이 성공하고요. 그리고 79년 12월 24일에 소련이 이란 바로 옆날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0: 예, 예.
1: 큰일 난 거죠.
0: 예. 그 얘기는 이제 네. 아직 조금 이따 네. 하도록 네. 하고요. 쌍둥이 기둥은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 근데 또 중요한 국가는 지금
2: 그 이스라엘이죠.
0: 예, 성교수께서 공부하신 네.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어땠습니까?
2: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뭐 계속
0: 그때나 지금이나
2: 네, 좋았습니다.
0: 예.
2: 그래서 뭐 항상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도 좋았어요.
0: 이란하고 이스라엘.
2: 네, 이스라엘 관계도 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도 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정보기관도 이스라엘이 가서 다 체계를 만들어줬고요.
0: 예.
2: 뭐 대사 관계도 돼 있었던 아주 좋은 관계였죠.
0: 예. 네. 거의 뭐 나라를 세워준 정도의 수준?
2: 네. 미사일 개발도 같이 했습니다.
0: 아,
1: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0: 예.
1: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으로 인정한 국가는 튀르키예입니다.
0: 예.
1: 49년에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란은 조용히 50년에 인정하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와 좀 다른데 이스라엘 주변에 전부 다 아랍 국가잖아요.
0: 예.
1: 그 전쟁을 하고 했던 원수들이 있으니까
0: 예.
1: 얘네들하고 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멀리 있는 나라들과 친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이란과 튀르키예가 먼 곳에 있는 우리 친구가 되는 거고
0: 예.
1: 이란도 아랍 국가하고 약간 껄끄러웠어요. 같은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0: 그건 왜 그럴까요?
1: 예, 종파적으로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이란의 근대화 측면에서 이란이 좀 셌거든요.
0: 그러니까 예.
1: 아랍 국가들이 이란은 또 불편하기도 하고.
0: 아, 그 미묘한 그런
1: 예,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는 친구가 어려우지만 멀리서는 친구가 되니까
0: 예.
1: 멀리서 친구가 된 거죠.
0: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늘 이제 좀 복잡하게 여겨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종파들이 좀 다르잖아요.
2: 네.
0: 그 민족도 물론 뭐 다 그 부족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 갈등이나 부족 간 갈등에 의해서 중동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1: 네.
0: 오늘 이 기회에 그걸 조금씩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어느 족이고 종파는 어떻게 다르고 뭐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 네. 예.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뭐 가장 큰 종파,
0: 예, 예.
2: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고요.
0: 예, 순니파 시아파는 어떻게 다릅니까?
2: 그거는 우리 순니시아 예. 박사님, 우리 박형준 선생님이 한번.
1: 이게 순니시아파의 차이점은 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함마드라는 그 예언자가 죽은 다음에
0: 예.
1: 더 이상 예언자는 나오지는 않는데. 예언자는 나오지 않지만 예언자가 남긴 공동체는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순니파들은 예언자 지방과 상관없이 당시 공동체에서 예언자가 속한 부족. 그래서
0: 예.
1: 나온 사람을 인정을 했는데 시아파들은 그게 아니라 예언자의 직계 혈통을 얘기를 했어요.
0: 예예.
1: 그 차이가 커서 지금까지 이제 완전히 밝혀진 거죠.
0: 예예.
1: 예, 그래서 이란은 이란에서는 시아파는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직계 가족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0: 예예.
1: 가지고 있고요. 순니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로 치면은 이란이 가장 강력한 시아파가 많이 사는
0: 예.
1: 지역이고 그 옆에 있는 이라크가 60% 정도 삽니다.
0: 그렇죠.
1: 예, 이 두 나라가 강력하고요. 그 외의 예. 국가들은 대체적으로는 다 순위 국가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파는 없습니까?
1: 아, 다른 파 있죠. 아, 예를 들면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이바디파라고 그래가지고요.
0: 예.
1: 순니도 시아도 아닌 약간의 중간 정도에 있는 파가 따로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0: 그 파들이 전부 다 적대적입니까?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되게 친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종파라기보다는 국가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0: 예. 예. 아, 그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를 겪는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2: 네.
0: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은 그 CIA도 동원하고 영국은 MI6도 동원하고 결국 핵심은 석유였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석유죠.
2: 석유죠.
0: 네. 예, 예. 그 석유로 인해서 지금 이 사단도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쌍둥이 기둥 전략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다 뭐랄까요? 없어지게 된 겁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1: 네, 79년 이란혁명.
0: 아, 그걸로.
1: 네, 79년 이란혁명이 나면서 이란이 침매에서 반미 국가로 들어오면서 쌍둥이 기둥에서 쌍둥이 하나가 날아가 버렸고요.
0: 예, 예.
1: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에는

0: 미국의 철천지 원수인 소련이 침공을 해서 예. 거기에 또아리를 트니까 뭐 미국으로서는 큰일 났죠.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1: 예.
0: 이제 페르시아만의 에너지 안보에 미국의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40년대에 시작해서
0: 네.
1: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오면서 지형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지형 속에서 서로 원수지간이냐 친밀한 관계냐 이런 것들도 다 바뀌었잖아요.
2: 네네.
1: 예, 근데 이란하고 미국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2: 그렇죠.
1: 보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79년 혁명만 아니었다면
1: 예.
2: 이란과 미국 관계는 계속 좋은 관계, 사우디처럼 좋은 관계로 갔을 텐데
1: 예.
2: 혁명이 사실 모든 걸 바꿔놨고 그다음에 혁명 때문에 사실 중동의 지형도 사실 많이 바뀌게 됐죠.
1: 그러게요.
2: 혁명 이후에 바로 또 이라크와 이란 간에 8년간 또 전쟁이 또 있었고
1: 예. 예.
2: 이런 모든 것들이 중동 지형을 상당히 많이 바꿔놨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 혁명 얘기를 좀 하죠 이제. 예. 그 혁명은 왜 일어났고 경과는 어땠고 그것이 미친 후과는 무엇이냐?
0: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뭐 팔레비 왕의 그 독재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결국은 석유라고 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73년에 석유 파동이 나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1: 예.
0: 근데 이란은 그때 석유 파동에 가담하진 않았어요.
1: 예.
0: 다른 나라는 석유를 안 팔고 있을 때 이란은 석유를 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란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미국이 주도했던 백색 혁명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척하다 보니까
1: 예예.
0: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경제 발전을 일팀 우리처럼 재벌을 양성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 국가가 예. 했거든요. 국가 주도에 발전하다 보니까 유가가 높게 가야 됩니다.
1: 예.
0: 항상 높게 가야 되는데.
1: 그렇군요.
0: 예. 근데 석유 파동이 끝난 다음에 유가는 높으면 미국으로서는 큰일 나니까 유가를 계속 낮췄어요.
1: 예.
0: 그냥 이란하고 미국과 사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 아, 결국 예. 그것도 석유 때문이고.
0: 예. 그러니까 이란은 야, 석유가 올려야 된다. 미국은 야, 지금 세계 경제 어려우니까 안 돼.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결국엔 76년 12월 달에 오페크 회의 때 석유값을 올려주기로 약간 은밀한 약속을 했는데
1: 예.
0: 미국은 한 자릿수, 이란은 두 자릿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장에 갔는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었더니 야 미국 이란이 석유값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석유값 올려? 니네가 올리면 나 그냥 무한 증산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1: 예, 예.
0: 그럼 석유값 못 오르는 거잖아요.
1: 예.
0: 결국은 사우디가 이란 편에 미국 편에 들었던 것 같아요. 76년 12월 달에 그때 저는 이란이 망했다고 봐요.
1: 예.
0: 석유값 못 올리고 그리고 77년 1월 2일에 샤가, 그러니까 이란의 왕이 자기의 궁중 장관을 불러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국고가 비었다.
1: 예.
0: 이란의 몰락이 시작입니다.
1: 결국은 국고가 비었다.
0: 네, 국고가 비었다.
1: 예.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0: 네, 심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1: 예.
0: 프로그램을 많이 내놨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막 올라오는데 그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1: 예.
0: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경제 실정으로 해서 이제 왕정에 돌아서게 된 거죠.
1: 예, 예. 그것이 이제 79년 이란 혁명으로 가게 되는.
2: 그렇죠.
0: 네, 중요한 예.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2: 아. 경제 문제가 가장 컸던 걸로 같고
1: 예, 예.
2: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짚고 싶은 게 팔레비 구왕이 이란 내에 있는 이슬람주의자들, 즉 이슬람 세력, 그 시아파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초월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1: 예, 예.
2: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얻지를 못했다. 그게 뭐 백색 혁명 때문이기도 하죠. 왜냐면 세속적인 어떤 혁명이었다
1: 예.
2: 보니 이슬람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냐.
1: 예.
2: 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왕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1: 예.
2: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되는 게 사실 이슬람 세력이란 말이에요.
1: 예.
2: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1: 예. 그 백색 혁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0: 그러니까 여성 투표권 보장하고요.
1: 예.
0: 여성 참정권, 그다음에 문맹 퇴치, 그다음에 토지 개혁.
1: 예.
0: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있던 걸 전부 다 뺏어가지고 개혁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줬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민한테 나눠주는 건 좋은데 땅만 주면 뭐냐. 기계를 줘서 땅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트랙터까지 줬으면 성공했을 텐데 라는
1: 예.
0: 얘기가 나올 정도로
1: 아.
0: 예, 굉장히 이란 아직까지 전근대 사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이란 혁명 이전에 이란은 굉장히 자유로웠고 이란 혁명 후에 이란은 굉장히 억압적이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란 혁명 이전에도 이란은 억압적이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지만 이란에서는 정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만든 당 두 개가 유일한 당입니다. 하나는 예스당과 하나는 예서당이에요. 쉽게 말해요.

0: 정부가 얘기하면 yes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당은 yes sir 이렇게 하는 당. 예. 예, 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이 착시 현상이 내는 건 전 세계적으로 예. 여성들의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제 그거는 자유로운데.
1: 아, 그 외양만.
0: 외양만. 예, 예. 예, 실질적으로는 자유는 없었다. 정치적 예. 자유는. 예.
1: 그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그 관습이나 아니면 그 룰에 의해서 집에 대해 왔던 것이 그렇게 문화가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79년 혁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2: 네.
1: 예. 어떻게 볼까요?
2: 혁명은 결국 호메인이라는
1: 예.
2: 중요한 이란 이슬람 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 예. 어쨌든 이 인물을 계속해서 그 팔레비 정권에 대해서 불만들을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계속 그 얘기에 심취하게 되고 예, 예. 그러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결국 뭐 추방을 시키죠.
1: 예, 예.
2: 호메이니가 뭐 이라크로 갔다가
0: 네, 64년에 이라크로
2: 예,
0: 가죠.
2: 예. 그리고 또 뭐 터키로 갔다가 뭐 파리로 갔다가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이란 국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고
1: 예, 예.
2: 그다음에 해외 망명에 있지만 카세트 테이프로 그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1: 예.
2: 이란 국민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결국은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1: 예.
0: 꼭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는 손석희 12시가 고급 프로그램이니까 고급 정보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당시에 그 냉전 시대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자유주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샤보다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더한 거예요.
1: 예.
0: 공산당을 더 잘 막을 수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 이슬람 정권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예. 네.
0: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예.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1: 예. 예. 그런 뒷 얘기가 다 있는 거군요. 예. 역시 예, 손석희 12시는 고급 프로그램이라는 네. 게 이번에 또 다시 증명이 됐습니다.
0: 네.
1: 예. 또 다른 고급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부는 우리 성일관 교수님 추천곡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 곡은 AI가 아닙니다.
2: 네.
1: 예, 이번 곡은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이스라엘 노래입니다. 평소에 듣기 좀 어려운 곡이긴 한데.
2: 네.
1: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노래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네네, 아주 좋습니다.
1: 예. 아니 왜 아타.
2: 네. 당신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 예.
2: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자.
1: 예.
2: 그런 내용입니다.
1: 예. 거기에 약간 아까 박현도 교수께서 좀 이견을 제시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말씀.
2: 여기는 아직까지 나쁜 짓을 많이 안 할 때입니다. 70년대, 80년대입니다. 네. 괜찮은 시대였어요.
1: 알겠습니다. 에릭 아인슈타인의 노래로 아니베 아타를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부기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식약처 로비, 자녀 위장 전입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이미 2026년의 조국이라며 불공정의 데칼코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부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앞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배신했고 문재인 정부 몰락의 서곡이 됐다라고 지적하고 조국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다면서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단짝이라 부른 판사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했다며 또 하나의 특혜 순환구리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0: 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고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젯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아울러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2: but my heart to go.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1: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스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예, 박현도 교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고급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12시에 새 일요일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색을 입히자는 뜻으로 사색이란 코너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까지도 사색이라는 코너로 네 사람의 색다른 시선을 준비했었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오늘부터는 세계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역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도 중동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미국 중동 정책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뭐 여전히 계속 중인데 이렇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주말에는 이렇게 일요일에 기초 체력 다지기를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은 뭐 학교에서도 자주 만나십니까?
3: 네, 자주 봅니다.
2: 예, 예. 원래 유럽연화에 같이 계셨었기 때문에.
3: 네, 같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층이 달라도 뭐 자주 봅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예. 워낙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아서. 얘기하기도 참 편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것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79년 이란 혁명까지 얘기가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모순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란 혁명까지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으로 잠깐 좀 돌아가자면 1971년에 잠깐 돌아가자면 일명 그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닉슨이 71년도에 대통령, 74년에 이제 탄핵 위기까지 갔다가 사임했었으니까요. 그 71년에 닉슨 쇼크는 금태환 정지였습니다.
3: 네.
2: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쉽게 말해서, 금이 있는 양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2: 예, 예.
4: 그게 이제 금태환인데, 경제가,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시면서,
3: 베트남 전쟁 때.
4: 네. 예. 금이 금만큼 찍어 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예. 예. 그러니까 축통하니까 뭐.
4: 그렇죠.
2: 예예. 예.
4: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막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예.
4: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이 가진 어떤 가치만큼 찍어야 되는데
2: 예.
4: 더 이상 그걸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태환 제도를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는.
2: 예예. 예.
4: 그게 이제 닉슨 쇼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예. 그러면 그것이 끼친 파장은 뭘까요?
3: 결국엔 나중에 이제 74년 오일 쇼크에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영향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2: 1차 오일 쇼크.
3: 1차 오일 쇼크. 73년.
2: 예, 예. 네.
3: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차 오일 쇼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차 오일 쇼크는 73년에 아랍 국가, 이집트가 중심인 아랍 국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거거든요.
2: 예, 예.
3: 67년 전쟁에서는 반대로 당했고.
2: 예.
3: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아랍이 당했고 거기에 이제 보복을 노리고 있다가 73년 10월 달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 초토화되는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2: 예, 예.
3: 그랬을 때 아랍 국가

0: 국가들 중에서 그 전쟁 대의는 인정하지만
1: 예, 예.
0: 군사적으로 안 되는 산유국들 있잖아요.
1: 예.
0: 그 국가들이 우리는 서기로 돕겠다.
1: 아, 그래서 직접 안 돕고.
0: 예, 그래서 그때 예.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 야, 67년에도 우리가 니네들 도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전쟁이 빨리 끝나는 말 못 도와.
1: 그때 6.1 전쟁이었잖아.
0: 그렇죠.
1: 예, 예.
0: 근데 이번에는 전쟁을 길게 끌어라. 길게 끌어야지 고통이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1: 아, 예.
0: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11대 재능 시점에서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이러다 이스라엘 죽을 것 같으니까
1: 예.
0: 미국이 무기를 공수하면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1: 예.
0: 그날 아랍 국가들이 이 친 이스라엘 국가들에게 석유를 안 판다.
1: 예.
0: 그러면서 석유 파동이 시작된 거죠.
1: 아, 그게 73년에.
0: 네, 73년입니다.
1: 1차 오일쇼크.
0: 오일쇼크. 하루 사이에 뭐 4배 정도 가격이 뛰는 어마어마한
1: 유가가. 사건,
0: 유가가.
1: 네. 예. 엄청났습니다.
2: 자원의 부귀화.
1: 예.
2: 무서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1: 그게 본격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2: 네.
1: 예, 예. 아무튼, 이 닉슨의 발표가 오일 쇼크의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방금 나눴습니다. 근데 금과 달러 간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당연히
2: 올라가겠죠.
1: 올라갔죠.
2: 그리고 세금이 또 관세를 10% 부과하게 됩니다.
1: 그때나
2: 네.
1: 지금이나.
2: 네네. 예. 돈이 없으면 무조건 관세로 가는 트럼프를 연상시키긴 하는데, 어쨌든 네. 관세가
1: 뭐 10%. 10%면 뭐 아주 양순해 네. 보이네. 네.
0: 양순해 보이죠, 요즘 보니까.
1: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10%라는 관세가 굉장히.
2: 충격적이었겠죠.
1: 예. 네. 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네. 뭐, 일종의 학습 효과도 생겨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랄까, 오일 쇼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이긴 하지만, 닉슨의 이 발표가 오일 쇼크를 일으키게 했던 실질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건 우리가 지금 요즘도 막 실시간으로
2: 네, 네.
1: 보고 있잖아요. 호르무즈를 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음날 유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도 중동의 석유가 세계를 움직였던 것, 그것이 바로 73년에 1차 오일 쇼크.
2: 쇼크입니다.
0: 그때 예. 기억 좀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그 당시?
1: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더 생생했던 건 79년에 2차 오일 쇼크. 근데 취업들이 다 안 되고 뭐 난리들이 나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2차 오일 쇼크의 끝 무렵에 조금 좀 나아진다고 했을 때 그때 겨우 그 MBC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랬던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예. 그 당시에 73년 4차 중동전쟁과 네. 오일 쇼크 이것이 미친 영향.
0: 네.
1: 뭐 세계 경제가 뭐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급파를 하죠.
1: 예.
0: 급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서로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야, 니네 석유를 팔 때는 달러로만 팔아라.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달러와 석유를 묶어버리는 페트로 달러의
2: 시작. 페트로 달러. 네.
1: 그게 핵심이죠.
0: 네, 페트로 달러.
1: 예, 예.
0: 예.
1: 달러와 석유를 묶어버린 것.
0: 예.
1: 달러로만 사야 된다고 하니까.
0: 예.
1: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1: 모든 나라들이.
0: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왜 미국의 말에 응해줬느냐. 일단은 예. 오일쇼크 때문에 오일쇼크가 더 갈 수도 있었거든요.
1: 예.
0: 석유를 금수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는데.
1: 그렇죠. 예.
0: 미국의 압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 예.
0: 키신저가 막 보내가지고 그러다가는 사우디인의 오일 그 석유 유전을 우리가 다 장악해버리겠다. 미군이 들어가서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었고요.
1: 그건 그러니까, 요즘 뭐 트럼프가 하는 얘기나 네. 비슷한 수준의 얘기네. 예.
0: 근데 그때는 더 무서웠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미국한테 한번 해볼만 한다고 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진짜.
1: 보장 못하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나 국가들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더 오일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1: 예.
0: 생각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제안이 오니까 나쁘지가 않죠. 어차피 석유 팔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채권 사고 무기도 살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1: 예.
0: 우리에게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한 게 페트로 달러.
1: 아, 그게 하여간 좀 특히 그 달러에 매달리게 한.
2: 그렇죠.
1: 예.
2: 네.
1: 그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던가. 오일쇼크 때문에 한국 경제도 상당히 좀 그때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2: 어렵죠.
1: 휘청이었습니다.
2: 네.
1: 예. 우리는 뭐. 중동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1973년에 3.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요. 예.

0: 3.2%도 사실 낮은 게 아닌데.
1: 네.
0: 예. 1974년에,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이거 믿어지십니까? 24.3%.
2: 와. 8배네요.
0: 예.
2: 네.
0: 그리고 75년에 좀 더 뛰어서 25.2%로 소비자 물가가 뛰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그, 저, IMF 때도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2: 네.
0: 1차 오일 쇼크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서 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1: 네.
0: 그게 이제 2차
1: 오일 쇼크. 이란혁명 때입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78년에 이란 혁명이 시작된 게요. 78년에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0: 예.
1: 이란의 석유 못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일 쇼크가 시작된 겁니다.
0: 예. 그때 물가 상승률이 보니까 18.3%.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2: 네.
0: 그리고, 1980년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8.7%라고 나와 있는데.
1: 와.
0: 그거 어떻게 견뎌냈지, 우리가, 예? 생각을 해보면. 예, 참,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 네.
0: 예, 그놈의 석유 때문에,
1: 네.
0: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중동의 석유가 어떻게 무기가 되는 것인가,
2: 네.
0: 자원이 어떻게 무기화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이 오일 쇼크였고, 미국에서 돌파구로 삼은 카드가 아까 말씀하신 페트로 달러였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가,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역사적인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2: 네네.
0: 그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그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일까요?
1: 뭐 산유국들이 마음먹고 바꾸면 바꿀 수 있겠지만,
0: 예예.
1: 아무도 뭐 지금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요.
0: 예예.
1: 다만 지금 요즘 조금 소리가 나오는 건 있습니다. 뭐 사우디도 중국과 할 때, 중국과 거래할 때는 위안화로
0: 예예.
1: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지금 실질적으로 위안화로 거래하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예, 이란은 미국 달러 안 쓰고
0: 예,
1: 중국 위안으로 중국 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그 경우에 한해서는 페트로 위안이 되는
1: 예,
0: 건데.
1: 예, 페트로 위안.
0: 중국 입장에서는 페트로 위안을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뭐 굴뚝 같겠죠.
2: 그렇죠. 네.
0: 예.
2: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중동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0: 예, 예.
2: 위안화로 계산해 달라. 특히 이제 반미 전선에 있는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칭을 하는 거죠.
0: 예, 예.
2: 달러 패권을 깨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고.
0: 예.
2: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뭐 그 기존의 네. 구조를 깨기는 어려울 테니까.
2: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트로 달러에 국한되지 않고 페트로 위안으로도 만일 조금씩이라도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2: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선택의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예. 미국과 중간계를 유지하려면.
0: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이란의 목표가 어찌 보면 페트로 달러 체제에 자그마한
2: 네.
0: 균열을 내겠다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2: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지나가는 선박을 자기들이 선별을 하겠다는 것이고
0: 예, 예.
2: 그다음에 그 선박들은 당신들은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위안화로 내라.
0: 예.
2: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통제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죠.
0: 예.
1: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의 2.5%밖에 안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실 미국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0: 예.
1: 석유 통로로서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뺏긴다는 것은 미국의 조야의 장성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패권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0: 거기에는 페트로 달러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균열
1: 예.
0: 이것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거기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답을 얻는데요. 1956년에
0: 예.
1: 영국이 스웨즈 운하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이게 전 전쟁에서는 졌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영국이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쇠락해서 빠져나가는 시점이 됐는데 그게 스웨즈의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0: 예.
1: 이 스웨즈의 순간이 호르무즈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영국처럼 망할 수 있다.
0: 예.
1: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초조한 거죠.
0: 호르무즈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1: 네, 호르무즈 중요하죠. 왜냐면 하루에 뭐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0: 그러니까요.
1: 나오니까요. 참고로
0: 네.
1: 우리나라가 쓰는 석유가 하루에 285만 배럴입니다.
0: 한 10배가 거기서 나오네요.
1: 네,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0: 예, 예. 그러면, 뭐, 그, 앞으로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갈등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눈

0: 얘기로서 가늠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1: 네.
0: 예, 미국은 어찌됐든 뭐 중간 선거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 네, 경제적인 이유로는 포기를 해도 괜찮겠지만,
0: 예.
2: 국제 정치적, 뭐 지정학적인 이유로 봐서 미국이 포기한다? 그러면 1945년 이래로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패권이
0: 예.
2: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라고들 다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까지.
2: 아무도 미국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1: 아니, 당장 끝나진
0: 예.
1: 않지만,
0: 예.
1: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0: 예.
1: 조금씩 영국처럼 쇠락해
2: 그렇죠.
1: 가는 거 아닌가.
0: 아.
1: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2: 예.
1: 거죠.
2: 1956년에 영국의 스웨즈 운하에서 진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1971년에 완전히 철군하거든요.
0: 예.
2: 71년. 그러니까 한 15년 후에 철군한 것처럼 이게 그 순간이 될수 있다는
0: 예.
2: 거죠.
0: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가 현재를 말해준다고 하고 미래를 얘기해준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뭐 예외도 있잖아.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하거든요.
2: 네.
0: 근데 이 경우는 오늘 이제 뭐한 1시간 반 얘기했습니다만, 1시간 반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종합을 해보더라도 흐름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보면 역사가 정말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저희는 뭐그 주중에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왔는데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여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 아마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0: 예.
2: 요구가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0: 예.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4분만 남았는데, 이제 그 박현도 교수님의 노래를 추천하신 곡을 듣겠습니다. 오늘 그두 곡을 추천하셨는데, 하나는 아랍권의 노래인데,
2: 이란 노래입니다. 네.
0: 이란 노래.
2: 네네.
0: 예. 아까는 이스라엘 노래였고,
2: 네네.
0: 성 교수가 추천하신 것은, 이번에 이제 이란 노래인데, 이란 노래는 오늘 대미를 장식하는 4부에 듣도록
2: 네네.
0: 하고요. 그 전에, 1971년에 중동에서 쫓겨난 영국의 노래를 좀 듣겠습니다.
2: 네네.
0: 예. 비틀즈의, 이거 굉장히 와닿는 제목인데요.
2: 네.
0: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2: 예.
0: 추천하셨습니다.
2: 평화로 가는 길, 이
0: 예.
2: 너무 멀고
0: 그렇죠.
2: 험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0: 예. 좋은 곡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듣고 4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이제는 반소매 차림보다는 긴 소매가 더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겉옷 챙기셔야겠고요. 중부지방에 남아있는 비구름은 거의 다 동쪽으로 빠져나갔고 빗방울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25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아서 한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내려졌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분기점 일대 3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주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10: 예,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순서 사색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매 부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네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사색의 4를 역사 4자로 바꿔서 세계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이제 핫한 중동 전쟁 문제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0: 미국과 중동 정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서강대 박현도 성일관 교수 두 분과 함께 미국의 중동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주 뭐랄까요. 다른 때보다 더 평일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앞서 3부에서는 오일쇼크 1차 오일쇼크 얘기도 했고 2차 오일쇼크 얘기 잠깐 했었고요. 페트로달러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79년의 이란 혁명은 저희가 아까 잠깐 건드리고만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어서 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 얘기를 4부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이란 혁명은 미국과 중동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조 말씀을 박 교수님께서 해주신다면.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란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란에서는 앵글라베 에슬람이 그래가지고 이슬람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뭐 이슬람 혁명으로 불러도 좋고 이란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물어봐요. 이란은 니네들이 이슬람이어도 쉬아파인데 왜 쉬아 혁명으로 안 하느냐. 쉬아 예. 혁명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0: 왜냐면 예.
1: 쉬아로 가밀 경우에는 이슬람 혁명의 대의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0: 아, 다른 파도 있으니까.
1: 네.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총찰해서 이란이 생각하는 이슬람 혁명은 이건 보편적인 혁명이라는 얘기고요.
0: 아, 예.
1: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혁명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
0: 예.
1: 예, 미국이 그 지원했던 팔레비 왕이 몰아내고 이란에서 혁명이 성공한 게 2월 11일이거든요.
0: 예, 예.
1: 왜 성공하냐면요. 군이 중립을 선언해버려요.
0: 이란에.
1: 네, 이란의 군인 우리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손을 들어버리니까 이제 거의 시위대가 결국에는 정부를 다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예.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제 국민투표를 하는데 그 국민투표의 내용이 뭐냐면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드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0: 예.
1: 이 투표에서 거의 98%가 찬성한 걸로 나와서 4월 1일에 당시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신의 통치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이란이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 이란 혁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미국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생기는 게 대사관 인재 사건 그렇게 생기면서
0: 그건 너무나 유명한 예, 사건이죠.
1: 예, 예. 그러면서 이란이 바뀌었고 미국은 중동 정책에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0: 예, 예.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1: 카터 대통령.
0: 예, 예. 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저 대사관에 인질로 잡혀 있던 사람들 저 구출하는 작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2: 네.
0: 아주 뭐 인상적인 그런 그 역사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재밌는 영화도 있죠. 벤 애플릭이
0: 맞아요. 예, 예.
2: 아르고라는 영화를
0: 예, 예.
2: 뭐 좀 이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0: 예.
2: 그때 사건을 다룬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0: 예, 예. 네. 그거 제가 출장길에 비행기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2: 네.
0: 예, 아주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예.
1: 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좀 생각해보면 또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팔레비 왕은, 1월 16일인가 1월 15일에 이란을 떠나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자기는 이게 영원한 망명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잠시 안정이 되면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0: 모든 쫓겨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1: 네.
0: 모양입니다. 예.
1: 그래서 결국 못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암에 걸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0: 예.
1: 암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0: 예.
1: 근데 카터 대통령은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랬죠. 왜냐면 당시에, 주 이란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전신에 보면은요. 지금 이란 혁명 정부와 우리 관계는 좋다.
0: 예.
1: 다만, 팔레비만 받아주지 말아라.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큰 변곡점이 생긴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0: 예.
1: 예. 그 암 치료도 있지만 당시에 키신저 반대쪽에 있었던 키신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시 체네이스 맨하탄 은행을 갖고 있던 락펠러.
0: 예, 예.
1: 여기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그 샤가 미국에 들어오는 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0: 예, 예.
1: 거기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게 알려지니까
0: 예.
1: 이란에서 학생들이 11월 4일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를 한 거죠.
0: 예.
1: 근데 그 배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사데그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사데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모사데그를 예. 끌어낼 때 미국이 뒤에서 있었잖아요. 원무원금이고
0: 예, 예.
1: 그러니까 샤가 미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미국 얘네들 또 무슨 작전 세우는 거 아니냐?
0: 예, 예.
1: 거기에 대한 이 노이로조가 있었습니다.

0: 일종의 트라우마군요, 그러면.
1: 네, 네.
0: 예. 아, 그, 뭐지, 저.
2: 록펠러.
0: 예, 발레비가 미국 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록펠러가 있었다.
1: 네.
2: 록펠러는 유대인 아닙니까?
1: 아닐걸요?
0: 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1: 했습니다. 아닙니다,
0: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는, 고급 정보였습니다.
1: 네, 고급 정보입니다.
2: 근데 요거 하나 설명해 주시죠. 왜 이슬람 혁명인지. 그냥 혁명이 아니고
0: 예.
2: 왜 이슬람 혁명이나 부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네, 그거는 애초부터 이 이슬람 네. 혁명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근거를 둬서 이란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0: 그런데
1: 예, 예. 이제 학자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란 사람들이 당시에 지금의 시스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0: 예.
1: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슬람 혁명이라는 이슬람이란 말을 좋아했을까를 보면은요.
0: 예.
1: 백색 혁명 때부터 63년 백색 혁명, 근대화 혁명 때부터 팔레비 국왕은 이슬람과 관계된 걸 전부 다 두들겨 팼어요.
0: 아, 예.
1: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0: 당시 그건 일종의 이제 그 백색 혁명 혁명의 명분이나
1: 네.
0: 아니면 효과를 위해서는 일부러 더 강하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에 관계된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좀 존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0: 예, 예.
1: 너무나 몰아치니까 거기에 반감이 나왔고
0: 예.
1: 그리고 아무래도 이란 사람들이 뭐 세속적이다 할지라도 한 90% 이상이 무슬림들인데
0: 그러니까요.
1: 예. 그 문화적인 가치까지 다 배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는데다가 이 호메이니가 앞장서서 제일 앞장서서 그 반왕정 투쟁을 한 사람이거든요.
0: 예예. 예.
1: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를 삼아서 혁명이 난 거죠. 예.
0: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그렇게 뭐 이른바 이제 혁명, 쇄신 뭐 이런 거 유신 이런 거 할 때는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하려는
2: 그렇죠.
0: 그런
2: 네.
0: 건 다 어느 나라나
2: 네, 똑같습니다. 예. 예.
0: 일본도 왜 그 저 메이지 유신한다고 그러면서 폐불 해서. 불교를 다 배척해버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게 그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이런
2: 그렇죠.
0: 그 강박관념들이 네. 다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이 움직이면서 사회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때 이제 2차 5.1 촉구 아까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파장을 전 세계로 퍼뜨렸고, 저도 취업하는데 어려웠을 정도. 예, 그때 그 1978년 12월에 이란 국영 석유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2차 5.1 초크가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00만 배럴에 달했던 석유 생산량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 특히 우리나라는 뭐 더, 말 나위도 없었고. 그래서 이란 혁명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에선. 중요한 중동 정책을 새로 발표하죠.
2: 네. 카터 예. 독트린입니다.
0: 예.
2: 이제 정말 중동 중에서 원효를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해졌죠.
0: 예.
2: 이미 중요했지만, 더군다나 근데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고.
0: 예.
2: 또 79년에 소련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카터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이제는 정말 중요한 중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이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이 필요하겠다.
0: 예, 예.
2: 그래서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죠.
0: 예. 네.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1: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그 페르시아만 지역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0: 예.
1: 그래서 쌍둥이 기둥을 이용하면서 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그 쌍둥이 기둥이 한 축이 무너졌잖아요.
0: 예, 예.
1: 그럼 결국에는 소련이 여기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0: 예,
1: 거죠.
0: 혹시 잊으셨을까봐 쌍둥이 기둥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1: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카터 대통령이 말한 거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지만 소련을 얘기한 겁니다.
0: 예.
1: 내용 뭐냐면 소련 니네들 여기 우리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페르시아만 건드리면 우리 군사력으로는 너 때릴 거야. 그러니까
0: 예.
1: 조용히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0: 예.
1: 그게 카터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하겠다.
0: 예.
1: 근데 이제 저게 고급 정보니까 하나 더 드리면. 이 카터 독트린이 1980년에 시작하거든요.
0: 예.
1: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0: 언제 끝납니다?
1: 2019년에 끝납니다.
0: 아, 7년 전에요?
1: 예.
0: 그렇게 오래 계속됐다는
1: 예, 얘기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끝난 게 2019년인데요.
0: 예.
1: 2019년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시설 두 곳을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0: 예.
1: 두 개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0만 배럴의 그 석유 생산량이 날아가 버립니다.
0: 예, 예.
1: 그러면 카터 독트린으로 따진다면
0: 개입을 해야죠.
1: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1: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0: 그걸 휘발유나 정유하는 데 필요해서 쓰는 거죠. 미국 예. 내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셰일유가 넘치기 때문에
1: 예, 예.
0: 자급자족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1: 아, 예. 그렇죠. 사실 뭐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뭐 엄청나니까. 예. 소련도 마찬가지. 소련이랍니다. 이게 자꾸 옛날 얘기하다 예, 보니까
0: 러시아, 네.
1: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2019년에 카터 독트린은 실질적으로
0: 끝났다. 상징적으로. 네.
1: 예. 공식적이란 말은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아, 이것이 역사가 주는 또 새로운 지식이네요.
2: 네, 오바마드 빈살만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1: 예,
2: 후티를
1: 예.
2: 좀 공격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1: 아.
2: 그거 전혀 뭐.
1: 그건 네. 이제 그 트럼프의 최근에 그 세계 전략이 또 그 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개입 안 하려는 그런 성향이 네. 있잖아요. 예, 그건 아시아에 대한 정책도 지금 마찬가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카터 독트린이 미국 중동 정책의 근간이 됐고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하는데 나름 이런 일도 했었던 거군요.
2: 네네.
0: 예. 저는 어렸을 때 카터 대통령 하도 그때 땅콩 장수라고 그래가지고 땅콩 장수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2: 캔터키 주에.
1: 그리고 이제 조깅을 좋아해요. 예. 그 우리나라에 왔었지 않습니까?
2: 네.
1: 79년도에.
0: 예. 오산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또 우리에게 예. 결렬을 좀 했었죠.
1: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인권을 주로 이제 내세우래가지고.
2: 네.
1: 좀 한국 정부로서는 좀 불편했던 측면이 네. 좀 있었고 아무튼 그때 중동에 직접 이렇게 또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는데
0: 네.
1: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철회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1979년 80년 이 시기가 미국과 중동의 관계에서는 뭐 아주 격변의
0: 네.
1: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무려 444일 동안
0: 네.
1: 1년이 넘는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억류됐던 사건. 이게 아까 그 팔레비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은 바람에 더 악화됐습니다.
0: 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1: 예,
0: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사관
1: 들어갔죠.
0: 예, 대사관 점거를 했고 이란 예.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고요.
1: 예.
0: 그래서 52명의 인질이 444일 동안 잡혀 있었는데 언제 풀어줬냐면요.
1: 예.
0: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사터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대통령 되고 취임하는 날 풀어줍니다.
1: 아, 그때는 왜 풀어줬습니까?
0: 아,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카터 때는 절대 안 풀어주겠다.
1: 아, 예.
0: 네.
1: 그렇군요.
0: 근데 거기다가 80년 4월 달에요. 카터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리는데.
1: 예.
0: 독수리 발톱 작전이 처절하게 실패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예.
0: 그게 마지막 작전이었고요.
1: 그것도 아마 영화로 나왔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0: 그게 예. 이제 이란 쪽에서는 그게 괘씸해서 더 잡고 있었던 겁니다.
1: 아.
0: 예. 근데 이란이 전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란이 미군의 그 헬리콥터가 이란 내에 들어와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 예. 이란 친구들이 뭐라냐. 알라께서 도왔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알라께서 도왔다.
2: 신께서 도왔다.
0: 아, 신께서 도왔다.
1: 예, 예.
0: 네.
1: 예.
0: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신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1: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카터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2: 힘들었죠.
1: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재선에 실패한 것도
0: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444일 동안 거기서 혹시 뭐 그 희생당한 사람은 없어요?
0: 네, 그건 없고요. 뭐 잘 대해줬다고 얘기하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해줬다는데 뭐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잘 대해주는 게
1: 예.
0: 예, 아니라
1: 그렇게
0: 풀어줘야죠.
1: 근데 그 인질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까요? 혹시 아 이거 카터 있는 동안은 우리는 나가긴 틀렸구나.
0: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마두로 예. 작전은 성공했잖아요.
1: 예, 예.
0: 성공한 다음에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아, 독수리 발톱 작전처럼 실패할까봐 걱정했다.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요.
1: 예, 예. 예.
0: 독수리 발톱 작전, 80년 4월.
1: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제작진이 저의 기억력을 좀 도와줘서 카터 대통령이 79년 6월에 방한 때 주한 미군 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아침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2: 아, 대단하네요. 예.
1: 지금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2: 다 대단하십니다.
0: 기억하신 것도 대단하네요.
2: 기억하신 것도 대단하시고요. 네. 네.
1: 아, 79년 때는 뭐 제가 한창 때였기 때문에
0: 네. 네,
1: 기억납니다. 클린턴도 나중에 뭐 와서 열심히 또
2: 아 그렇죠. YS와 조깅을 했다가
1: 예.
2: YS가 이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1: 예.
2: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죠.
1: 이겼다는 설도 있던데요.
2: 네.
1: 예. YS가 이겼다는 설도
2: 그렇죠.
1: 있어요.
0: 아무 뭐, YS가 그때 별로 못 뛰더라 그랬다는 얘기를.

0: 좋습니다. 예.
1: 그때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 기자들이겠죠.
1: 경원들.
3: 네.
1: 같이 계속 둬야 되니까. 아, 요즘 뭐 YS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레이건 시대로 돌아오면서는 그럼 좀 나아졌습니까?
0: 레이건 건? 시대는 나아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계속 냉전이 계속 이어진 시기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란은 혁명 때 구호가 우리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답니다.
1: 예.
0: 우리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서방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이슬람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소련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1: 예, 예.
0: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걱정스러운 게 있죠. 이란의 혁명 정신이 주변 국가로 갈까 봐.
1: 예.
0: 사실 주변 국가들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1: 그렇죠.
0: 예.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1: 예, 예.
0: 왕정이 무너졌는데 주변 국가들은 왕정이잖아요. 그
1: 예.
0: 왕정 국가들은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1: 예.
0: 거기다가 이슬람을 얘기하면서 이란이 이런 실수한 게 있는데요.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변 국가들한테 왕정 잘못된 거고 얘네
1: 예.
0: 이슬람 제대로 된 이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처럼 이슬람 혁명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기
1: 예.
0: 때문에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아, 이란 얘네들이 혁명을 수출하네. 이것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1: 예. 우리 제작진이 또 좀 잘난 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
0: 네.
1: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한 거.
0: 네.
1: 델타 포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3: 아, 예. 델타 포스.
1: 저 그거 봤습니다.
3: 예. 예.
1: 보셨습니까? 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동 제작한 영화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좀 국뽕 영화였던 걸로.
3: 실패했는데 어떻게 국뽕을 하죠?
1: 아, 그걸 다 이렇게 만들지. 영화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 얘기도 고급 정보로 알려드리면서 네. 고급 프로그램 손석희 12시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3: 벌써요?
1: 예.
3: 많이 남았는데.
1: 아, 그래서 그 좀 서운해하실까봐 이제 중동 문제는 재밌지만 연 2주를 또 들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유 골치 아파 뭐 이러실까봐 한 주 쉬고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2주 후에 두 분 만나 뵐 때는 더욱더 흥미로운 얘기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노래를 좀 들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박현도 교수께서 추천하신 곡 이거 오늘 이란 노래라고 하죠?
0: 네, 이란 노래입니다. 네.
1: 목센 예가네.
0: 목센 예가네.
1: 네. 가수 이름입니까?
0: 네.
1: 그럼 노래 제목은 뭡니까?
0: 베트골 미담. 네.
1: 베트골 미담. 미담.
0: 약속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1: 아, 약속합니다.
0: 네.
1: 미담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썰렁해서. 베트골 미담. 약속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목센 예가네가 굉장히 현재 지금 이란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핫한
1: 예.
0: 젊은이들한테 유명한 1985년생 음악가입니다.
1: 아, 예. 네. 아주 따끈따끈한 곡이군요. 예. 예.
0: 그럼 좀 나온 지는 됐는데요. 지금도 예.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1: 예. 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실 것 같아서 목센 예간의 Bad Call Me Dumb 약속합니다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예, 역사의 사자를 쓴 사색, 역사의 색을 입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성일광 교수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두 분께서도.
2: 네.
3: 예. 빨리
1: 네.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 전문가 설민석 씨가 출연할 예정이고, 일본 그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의 역사를 함께 연결해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시의성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설민석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께서도 더 잘 준비해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예. 내일 낮 12시 5분 평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손석희 12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7: 이번 가을 어디로 갈까?
8: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7: 풍기 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어디?
8: 바로
7: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기 인삼공원과 남원천에서 열리는 2026 영주 풍기 인삼축제 장한별, 성리, 길려원 그리고 김용빈의 흥겨운 공연까지 10월 3일과 4일 무선마을에서는 영주 무선 외나무 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기에서 기운 충전!
8: 무섬에서 낭만 충전!
7: 올가을!
8: 축제도 두 배!
7: 즐거움도 두 배!
8: 10월
7: 영주에서
8: 만나요!
7: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명 2주 만인데 여당에서 결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기본소득당 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용 후보자를 만나 결단해달란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기본소득당 내 논의를 통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용해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계속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2: 국민의힘이 식약처 로비, 자녀 위장 전입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이미 2026년에 조국이라며 불공정의 데칼코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앞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배신했고 문재인 정부 몰락에 서곡이 됐다고 지적하고 조국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다면서 김성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성원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단짝이라 부른 판사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했다면서 또 하나의 특혜 순환고리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분 나누기는 없다고 말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면서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연구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40 총선 때도 민주당 합당 제안 때도 63 선거 때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고 김

0: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합당이건 연대건 어떠한 논의 제안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었다며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기보다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X에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과 가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 있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젯밤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아울러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유웨어플라이에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이 지난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24년 만의 쾌거입니다. 베니스에서 이지수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차지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수상한 건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창동 감독 개인으로도 지난 200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수상한 지 24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제작을 위해 해고 노동자 부부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삶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당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던 가능한 사랑은 제작비를 구하지 못해 결국 넷플릭스 행을 택했습니다. 베니스 현지 시사회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해외 매체들은 시대를 초월해 남을 영화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올해 황금사자상의 영예는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게 돌아갔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창동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영화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려던 상선 100척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X를 통해 이란에 대한 강철 장벽 봉쇄 작전을 재개한 이후 지난 60일 동안 중부사령부 병력은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봉쇄를 해제했지만 양측 간 후속 협상이 결렬되고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자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7월 13일 봉쇄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 1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

0: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필리핀 팔라완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9일 밤 서부 팔라완섬 북부 콜론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모두 7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미국 하이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꼭 현관 놔두고 2층 창문으로 드나들고요.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 요란한 파티가 열립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도 이런 장면들이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책과 영화, 음악을 통해 계속 보고 듣다 보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억에 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손트라와 함께하는 동안에도 또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0: 모의 스튜피드 큐피드 들으면서 오늘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아 정말 진짜 노래 들으니까 하이틴 영화들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 하이틴 영화를 보면 막 단골 장면들이 있어요. 주인공이나 남자친구들 꼭 2층 창문으로 드나들고요. 아 근데 또 여자친구 옆에 늘 방해하는 그 되게 포마드 형태로 쫙 올린 그런 남자들 특히 누가 봐도 조금 약간 좀 불량한 그런 사람 그리고 그 패거리가 있어요 늘 그리고 그 인기 많은 남자들은 늘 약간 미식축구를 합니다 아니면 운동선수 출신이던지 그리고 여자들은 약간 치어리더 느낌 아 졸업무도회 그 프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졸업무도회에서 그 인기 없었던 여성이 딱 드레스 입고 나타났는데 공주님이 됩니다 아 그런 순간들 참 해외에서 학교 다닌 경험자로서 진짜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저도 홈파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프롬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많은 이제 곳에서 일부러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같이 프롬 가자 이러면서 이 나는 프로포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막 일부러 막 주위에서 막 이렇게 시선 끌어서 막 하고 그리고 원래 프롬에서 여자 집으로 가야 돼요. 집까지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몇 시까지 데려다 주겠다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그 붓도니에 같은 거 달아주는 것까지 저도 이렇게 딱 해서 같이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프롬으로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우리 손트라에서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새로운 세상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채우고요 3, 4부에는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라이브죠 우리 손트라 보석상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볼게요 광고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엔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혹시 이런 드라마 대사 들어보셨나요?
8: 누구인가? 지금 누가 신청곡을 보내서 누가 신청곡을 보냈는가 말이야.
0: 역정낸 건 아니고요. 그냥 신청곡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장르 상관없이 편하게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6211님께서 노트롯데이 때 듣고 싶은 노래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신청해요. 다 이 시간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123님도 힘든 주말 열심히 손따라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 보냅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부탁해요.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1908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일요일도 일하는 대구 관음동 모아 테크 직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며 오렌지 캐러멜 상하이 로맨스 신청합니다. 아, 마침 조금 힘나는 노래 두 곡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No Trot Day 계속 사연 볼게요. 우리 697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지난주부터 평생 학습관에서 팝송으로 배우는 생활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첫 수업에서 배운 노래가 롤링스톤즈의 As Tears Go By 였어요. 박자 맞추기 쉽지 않았는데 내용도 공감되고 담담하게 부르는 노래가 좋아 이번 주 내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손트라에서 틀어주시면 더 특별한 곡이 될 것 같아 No Trot Day 때 신청합니다. 야, 근데 생활 영어 수업을 배우는데 그걸 팝송으로 배운다고요? 와, 때로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속도면 금방 늘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신청해주신 노래, 또 이런 좋은 노래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눠주시네요. The Rolling Stones의 As Tears Go By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시원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대구는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남부지방의 일교차가 더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도 작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올해 단풍은 늦더위가 빨리 사라지면서 작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설악산은 9월 30일 쯤에 산 정상에 20%가 물들어 가겠고요. 10월 말쯤에는 80%까지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 공익점 부근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뒤쪽으로 10km 구간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력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으면서 시작해봅니다. 696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갑자기 첫사랑을 만나면 어떤 표정이 나올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 웃곤 합니다. 서로서로 가끔씩 생각이 나겠죠? 저 오늘 무지 센치합니다. 아, 정말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상상하면 좋은 표정을 내겠지만 막상 진짜 만나면 전 굳을 것 같은데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있었어 이러면서 네, 오늘 되게 상상 많이 하네요. 우리 계속해서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2515님께서 퇴근하고 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노래가 토닥토닥 해줘서 내릴 수가 없네요. 손트라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세요. 소수빈의 머물러 주오 신청합니다. 네, 저는 어디 안 가고 늘 여러분 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함께 할 테니 제 손 꼭 붙잡고 계세요. 소수빈의 머물러 주오 보내드립니다.

손수빈의 머물러주어에 이어서 H.O.T의 빛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3328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찬바람 솔솔 불어오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날씨 추워지니까 몸이 허한 것 같아. 보약 먹어야겠어. 깜짝 놀라서 무슨 보약이냐고 물었더니 갈비찜이랑 피자라는 거 있죠. 육아휴직 하면서 삼시세끼 바쁘게 차려주고 있는데 가을 되자마자 입맛이 대폭발했네요. 그래 우리 보약 먹자라고 해줬어요. 아우 어린아이가 정말 센스가 넘치네요. 보약으로 갈비찜이랑 피자 맛있겠다. 우리 계속해서 신청곡 사연 볼까요? 6966님께서 며칠째 감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손타라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면 감기도 빨리 낫겠죠. 테디도 요즘 많이 바쁘시던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엠플라잉의 환절기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네, 저도 정말 조심할 테니 우리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감기 낫기 위해서 방금 추천해준 갈비찜이랑 피자 보약으로 어떤가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엠플라잉의 환절기.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드물네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50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섬주섬 안 빨아도 될 빨랫감 찾아서 세탁기 돌리고 있어요. 가을 햇살이 너무 아까운 오늘입니다. 케이윌 말해 뭐해 신청해요. 아 정말 요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씨 또 지나가기 전에 얼른 만끽하시고 시길 바라고 말해 뭐해 케이윌의 노래 듣고요. 저는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만나면 행복한 세상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세시 뉴스입니다.

0: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일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용혜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SNS에 민주당이 용혜인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지난 프랑스 방문 당시 리미에르 서밋에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전해들었다며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을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팔라완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9일 밤 서부 팔라완섬 북부 코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모두 7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35명이지만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여객선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4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공근식이라고 합니다. 수방공사를 짓다가 30살 넘어 대학에 가고 40 넘어 외국여학을 떠나서 50을 넘어서 우주항공 박사가 됐습니다. 그 덕에 몫이 있는 사람이란 책도 냈습니다. 농사든 과학공부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반드시 처음보다 더 먼 곳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며 저의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반갑습니다, 행인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좀 된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끄득끄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인식인가? 선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5: 아이 형님, 그게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바로 열리는데. 아, 뭘 그리 힘을 주십니까? 자, 봐요. 열리잖아요. 열리잖아요. 아, 그리고 눈이 부십니다. 오늘도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잔뜩 쏟아졌는데요. 손트라가 2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온 아주 소중한 라이브들. 정말 그때 하루만 듣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노래. 작년 9월 23일에 방송에 나간 또 신승태 아사르비아. 아우, 정말 끼 대방출이었죠. 네, 이 노래 방실이 원곡인 이 노래를 또 현역가왕 경연 때 신유 씨랑 같이 불렀었어요. 손트라에서도 혼자 선보였는데 아사르비아 함께 들으시고요. 한 곡 더, 2025년 6월 24일 손트라 우리 1주년 공개 방송 때 왔던 양지은 씨의 절세 미인. 이리 보면 황진이라, 저리 보면 춘향이라, 아주 흥나는 노래 절세미인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6: 아, 이 노래를요?
5: 예.
6: 아사르비아 갑니다.
7: 아사르비아, 사르비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꽃을 단 여자 저 멀리 불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 묻혀

양신의 절세민 들으셨고요. 그 전은 방시리 원곡이죠. 아싸루비아 신승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일요일에는 라이브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가수들이 손트라에 나와 직접 부른 노래들을 이 시간에 다시 꺼내서 듣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유진아의 무슨 사랑입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출연해 부른 노래인데요. 이날 라이브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라이브라고요? 아마 음원 튼 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음원보다도 완벽한 라이브 다시 들어보실까요? 유진아의 무슨 사랑.

유진아의 무슨 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들을 라이브 무대는요. 원곡을 재해석한 가수들의 노래 준비했어요. 첫 번째 곡은 2025년 5월 15일에 출연한 남궁진의 나는 당신이 좋다입니다. 베이로 원곡인데요. 감미로운 음색과 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는 라이브였죠. 이 노래 함께 듣고요. 한 곡 더! 현역가왕 1의 우승자 전유진 씨가 윤신의 인생이란 이란 무대에 있었는데요. 우리 참새님께서 첫 소절 듣는 순간 울컥합니다. 4983님께서 담담하게 부르는 노래 너무 좋네요 하셨거든요. 이게 벌써 2024년 8월 5일 우리 손트라에서 부른 전유진의 버전. 우리 남궁진의 나는 당신이 좋다 먼저 듣고요. 전유진의 인생이란 두 곡 나갑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나들이 떠나는 차량 많았고요. 때문에 오늘 귀경길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서해안고속도로 눈에 띄는데요.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부터 동서천,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 또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그리고 매송과 일직부근까지 총 52km가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 쪽으로 56km 정체인데 특히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봉평터널 새마을 여주부터 호법 구간 지켜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5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일요일 손트라 보석 상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4부 시작은 신나는 노래들로 해볼까요? 2025년 10월 8일에 손트라를 찾아준 윤태화 씨가 부른 남진의 둥지 추석 특집 송송 파티로 함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날 또 백댄서로 조조한 황윤성 씨가 나와서 더 흥이 났었습니다. 그 광란의 파티 현장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신나는 분위기에 이어서 작년 4월 23일 하동근 씨가 부른 박상철의 황진이, 박구윤의 뿐이고 메들리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우리 다 함께 떼창하면서 즐겨볼까요? 두 곡 나갑니다. 추석 연휴 특별기획 손트라 고속도로 메들리 청초파티 윤태화의 두 번째 라이브 시작합니다. 둥지.

하동근이 부른 황진이 그리고 뿐이고 메들리 그리고 그 전에 불렀던 곡은 윤태화 씨의 둥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노래 실력파 가수죠. 한봄의 내장산인데요. 이 노래는 김용임의 원곡이죠. 한봄 씨는 5살 때부터 트로트를 마스터한 트로트 신동답게 아주 구수한 가창력을 뽐내는 가수죠. 팬들 사이에서는 믿듯 봄, 믿고 듣는 한봄이라는 애칭으로

린다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믿고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한 곡 더 최수호의 나불도 연가 준비했습니다. 현진호의 원곡이죠. 가사에 무화가 익어갈 때 사랑을 나눴던 그때 그 나불도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무화가 제철 시즌이 막바지가 되어가는 기념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작년 5월 1일 라이브 버전이고요. 한봄 내장산 작년 6월 25일 라이브 먼저 들을게요.

최수호의 나불도 연가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한봄의 내장산이었습니다. 아,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곡 더 보내드릴까 하는데 저기 저 멀리 빛나는 보석이 하나 더 보이네요. 이번 라이브는 바로 김중현의 수호천사. 2025년 1월 21일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김중현 씨 최근에 또 인생은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요즘 활약 중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양님께서 수호천사 김중현 가수님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불끈나요 하셨는데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노래 다 함께 들으시죠. 김중현의 수호천사 라이브 버전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3, 2, 1, fire.
3: 국내 우주항공 전문 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4: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노철병 젖을 들건 새내기고
2: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면서 부르는 꼴 베는 소리입니다.

0: 제주는 볕짚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손트라 보석상자. 오늘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출연자들의 라이브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손태진의 풀립사랑 준비했는데요. 지난 3월 9일에 부른 라이브 버전입니다. 이날 청취자분들에게 듣고 싶은 노래 추천받아서 갑자기 막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동님께서 풀립사랑 경쾌 발랄 둠칫둠칫 청량합니다. 이 노래가 또 청량 하지만 사실 막 그거 이제 사랑해 이러면서 약간 좀 그 좀 긁어줘야 되거든요. 예, 최성수의 풀립사랑 손태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7: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8: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7: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6: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7: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8: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식약처 로비

0: 자녀 위장 전입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이미 2026년에 조국이라고 불공정 데칼코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부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앞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배신했고 문재인 정부 몰락의 서국이 됐다고 지적하고 조국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다면서 김성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단짝이라 부른 판사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했다면서 또 하나의 특혜 순환고리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 분쟁 ISDS 사건에서 패소해 제기한 2,600억 원대 취소 소송에서도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가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 1,28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원중재와 취소 절차에서 모두 완승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납세자마다 이유불리가 갈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강현 국세청장은 오늘 SNS에서 부부 공동명의자 중 세금 면에서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특례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대구 부산이 30도 등 전국 23도에서 3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동화 속 이야기인데요. 지평선 끝에 엄청 큰 고인이 서 있습니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도 좀 생겨서 크게 소리쳐 말을 걸어보죠. 거인도 상대가 도망을 안 가고 말을 걸어주니 반가워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좁혀가는데 막상 눈앞에서 만나니 전혀 크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난 멀리서만 크게 보일 뿐이고 실제론 거인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온 사람은 너희들이 처음이군. 모든 막상 마주하면 생각만큼 거대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뭐 자동차 좋아하니까 문천식 씨도 이미 봤을 수 있겠다. 이 417km로 질주한 차 영상이 있더라고요.
1: 아, 벌써 봤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외국 얘기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예. 이 독일의 아우토반 가운데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에서 네. 체코의 한 재벌이 고급 슈퍼카를

0: 하고 네. 시속 417km까지 달렸대요.
1: 맞습니다.
0: 그걸 영상 네. 공개를 했고요.
1: 417km면 와. 고속열차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0: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소리가 나나?
1: 바람을 미친 듯이 가로가는 거죠.
0: 네.
1: 기록을 근데 자랑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 같기도 해요.
0: 네. 417km 할 때 우와 씨,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쵸, 먼저 그쵸.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영상은 화제가 됐지만 그걸 독일 교통부가 봤대요.
1: 네.
0: 그리고 비판 성명을 냈답니다. 속도 제한이 없더라도 독일 도로 교통법은 운전자들에게 차량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운전할 것은 요구한다.
1: 아,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없다는 게 아,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죠?
0: 그렇죠.
1: 예.
0: 독일의 도로교통규칙 제1조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이게 모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방해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대요.
1: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0: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기본값인데.
1: 그렇죠. 네. 네.
0: 지금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전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일도 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 네. 오죽한 법에도 명시를 해뒀겠습니까.
0: 그렇죠.
1: 속도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게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다.
0: 네. 어때요?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1: 아,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0: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 같은 게 운전하는 차에 타봤잖아요.
1: 네네네.
0: 뭐 그 브레이크 안 밟고.
1: 그런 거 없는데 애들 둘 태우다 보니까 천천히 달려가거든요.
0: 그러니까,
1: 산만해.
0: 아.
1: 쓰레기도 치워야 되지, 알콜도 한번 닦아야지,
0: 차에서?
1: 티슈로 닦아야지, 예. 신호 멈췄을 때, 저기 애들 잘 있나도 봐야 정신 없어, 좀.
0: 예. 애들 잘 있는 거 보는 거 빼고는 다 싫다.
1: 예.
0: 그래, 차에서 산만하면 안 돼요.
1: 예.
0: 정신 집중해야 돼.
1: 그렇습니다.
0: 예. 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정미조 씨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7번 국도.

0: 9월 13일 일요일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 아, 약간 휴양지 온 것 같은 보사노바 느낌으로 네. 좀 약간 해먹에 누워 있는 느낌 아니었어요?
1: 너무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7번 곡도 실제로 네. 가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0: 그 문천식 씨가 네. 왜 맛집 막 네. 뭐 소개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1: 맞아요.
0: 보통 운전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운전하는 게 좋거든요. 운전 실력은 별로 없지만 어이? 운전하고 있는 동안 약간 뭐 자유로운 해방감 같은 걸 좀 많이 그래요? 느껴요.
1: 아, 이거 문자도 왔어요. 0126님이 차 운전을 좋아해서인지 마음이 울적할 때는 대청호 다리 옆에 차를 세워놓고 물소리를 들으며 차에서 한숨 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0: 와. 그래요, 진짜. 아, 이게 뭐 가다 서다 반복하면 운전이란 게 피곤하고 네. 좀 지칠 수 있겠지만 뻥 뚫린 국도나 도로 위를 달리는 느낌이나 아니면 좀 자연 경관을 마주할 수 네. 있는 곳에 슬슬 드라이브하는 이런 코스 해안도로 뭐 이러면 네. 운전할 맛 나죠.
1: 그런 것도 좋죠, 그죠? 아예 뻥 뚫릴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네. 자, 오늘 모실 이분 이제 동반자석에 네. 누군가 탔겠죠. 예. 이제 더 이상 동반자석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이분은 네. 누가 탔습니다. 이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며 김준상 아나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써데이 상황. 3부에 시작할게요.

0: 싫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4: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0: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4: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0: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4: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5: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0: 사전 예약 지레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5: 여러분이 천식씨 소개해줘 하고 미리 예약하신 사람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레시 부킹 사연 먼저

0: 온라인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1: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때 사연을 보내시겠다 하는 분들은 지라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부킹 사연 게시판 오셔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0: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6795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2: 예, 이제 저는 양구에 있는 저 사과 농부입니다. 예, 이제 저 홍로가 맛있게, 그 홍로 아시나, 정선현 씨?
0: 아,
2: 부산 말고
0: 알죠.
2: 홍로. 예. 그게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이거든, 이제. 이게 추석도 얼마 안 남고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일할 때는 가만 보면 이제 또 라디오만한 친구가 없어요.
0: 오, 감사해요.
2: 정선이 문천식이 최고입니다.
0: 아.
2: 이제 저 양구 사과를 많이 찾아주기 바라면서 사과 먹고 사과처럼 예뻐지세요.
1: 와.
0: 오죽하면 사과같이 예쁜데 얼굴.
1: 아, 사진 드셨는데 너무 듣잖아. 예쁘네요. 홍로가.
0: 그냥 탐스럽다. 오. 정말 과실이 탐스럽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1: 그런가 봐요.
0: 와. 홍로가 지금이 딱 제철이래요.
1: 저 그리고 사과 잘랐을 때 반쪽으로 쪼갰을 때 꿀 들었으면 기분 좋잖아.
0: 맞아 맞아 꿀꿀. 근데 전문가분 들이 그게 또 꿀이 아니고 착시현상이라고 잡아주시더라고요.
1: 그럼 뭐예요 그게?
0: 그게 보니까 솔리톤? 뭐 이런 당 성분이 수분과 만나면서 꿀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1: 아 거라고. 몰라 몰라. 꿀같이 몰라, 맛있어요.
0: 몰라. 몰라 나도 꿀이야. 꿀맛이야 꿀맛.
1: 예.
0: 자 다음은 5629님이 가을가을한 사연을 또 주셨어요.
1: 아, 정선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고 달력에 써있는 9라는 숫자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1: 네.
3: 여전히 바쁜 일상은 그대로지만 계절이 바뀌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올해도 후반부에 접어둔 만큼 잘한 일도 아쉬웠던 일도 잠시 내려놓고 남은 시간은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요.
1: 예.
3: 특급 다짐이야.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네, 그 콧바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0: 비염 있어.
1: 아,
0: 코가 한쪽이 뚫렸고.
1: 아니, 김희애 씨가 내용 증명 보낼까 봐 그래요.
0: 아니, 네. 증명할 게 없어.
1: 그래, 누구도 네. 피해본 사람이 없네.
0: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5629님이 신청하신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사연과 노래가 딱 떨어지네요.
1: 네.
0: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정사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까요?
1: 아, 먼저 310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네, 들어오세요.
1: 써니씨, 천식씨, 안녕하세요. 취미가 제가 뜨개질이거든요. 요즘 스웨터를 뜨고 있어요. 오. 남편 생일이 겨울이라 하나 떠주려고요. 뜨개질할 땐 진짜 손이 쉬질 않아요. 밥 먹고 잠깐 쉴 때, 이동할 때, 그리고 라디오 들을 때도 뜨개질하거든요. 정신없이 웃다가 잘못 떠서 다시 푼 적도 있답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하고 잘 떠볼게요.
0: 우와, 누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떠준 스웨터 입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1: 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영화관에 관객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외국이었는데 영화 하나를 그냥 뭔가 조금 조용하고 평화로운 영화 하나를 틀어요. 네. 근데 관객들이 다 가방에서 뜨개질 거릴 거예요.
0: 아, 진짜?
1: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면서 보다가 또 뜨개질을 하고 보다가 이래도 지장이 없는.
0: 와.
1: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뭐랄까 네.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뜨개질이 분명 이 사람에게 주는 평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아, 이거저거 다양하게 만드시겠죠?
1: 맞아. 네,
0: 그렇습니다.
1: 뭐 개인의 평화만 있겠어? 네. 선물로도 얼마나 좋아요. 키링도 만들고.
0: 받으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1: 강아지요. 네. 컵받침. 그치. 니트.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수세미 떠가지고 실용적 선물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아,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0: 그러게요. 다음 사연은요?
1: 자, 이번에는 2279님이 보내주셨어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일요일에 가족들과 예식해요. 아,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딸 생일이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이거 완전 에라.
1: 아빠, 어떻게 내 생일을 까먹을 수가 있어?
2: 아, 아빠가 미안하다, 야. 근데 아빠가 진짜 너무 바빴어. 아, 집에도 늦게 들어왔잖아. 이거 완전 에라다, 야.
1: 아, 몰라. 그거 다 핑계야. 선물도 안 사주고. 다음에.
2: 아, 겨우 달래서 주말에 외식 거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가 진짜 미안해. 근데 이거 다 너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1: 근데 딸이 아빠에게 삐질 수 있다는 것도 난 일종의 정서적 여유 같다.
0: 그렇죠, 아직 사랑 있는 거예요.
1: 아빠가 그 틈을 허락한 거고 또 딸은 아빠를 그만큼 믿는 거잖아요. 그래, 되게 완전하고 뭔가 안정된 관계 같아서 되게 부럽고 예뻐요.
0: 뭔가 일에 좀 치이셨던 것 같은데 예, 잘 푸시길 아빠도 바랍니다.
1: 아빠도 풀려고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
0: 오, 아, 너무 스윗하잖아.
1: 스윗해, 진짜. 네. 딸, 이런 아빠 드물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에이, 잘해요.
0: 그래요. 다음은 조한나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와. 시아버님이 평소 묵뚝뚝하신 편인데 가끔 농담 한마디 툭툭 던지시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 다녀온 가족여행 경비도 아버님이 쏘셨어요.
2: 이번 여행 경비는 내가 낸다.
3: 어, 아버님 저번에도 내셨잖아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엔 저희가.
2: 에이, 애들은 내는 거 아니야. 내가 쏜다.
3: 아버님 너무 멋지시죠. 우와. 그리고요, 또 일하실 땐 누구보다 카리스마 넘치고 세심한 프로세요. 제가 시아버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3: 아버님, 매일 고생하시는 아버님 보며 언제나 응원하고 존경하는 마음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최애 곡도 신청할게요. 꼭 들려주세요.
0: 와.
1: 하셨어요. 네. 아니, 시아버님 진짜 배포가 크시다.
0: 너무 멋있는데요.
1: 어머님하고는 합의가 된 거겠죠?
0: 그렇죠.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이렇게 쏘시는
0: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부창부설하고 아주 그냥
1: 맞아. 어머님 꼭꼭하게 쓰시나 봐.
0: 네.
1: 야, 이렇게 되면 며느님이 눈에서 꿀이 떨어질 수밖에요. 아무리 그렇죠. 힘들어도.
0: 네.
1: 그리고 시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곡까지 준비하셨죠.
0: 그러니까요. 아유, 아버님도 멋지고 며느리도 멋지고.
1: 아버님 선곡이 예술이다. 이 짐작해 합니다. 아버님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0: 아, 이거 좋아하시나요?
1: 멋쟁이시네. 최백호 씨의 노래예요. 낭만에 대하여.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고속도로 정체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발 전이시라면 소요 시간을 넉넉히 잡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1시간 사이 10km가 더 늘었습니다. 서울 쪽으로 이제 64km 어려운데요. 특히 주감휴게소부터 독립기념관 구간이 많이 밀리고 충주 분기점 부근은 1차로 승용차 사고까지 겹쳐서 더 혼잡한 모습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쪽 정안휴게소부터 남풍세 구간 오늘 하루 종일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부터 행담도

0: 예소. 이 구간도 역시 저녁 8시는 넘어야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분기점부터 여주 구간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정사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사연의 주인공 5548님인데요. 바로 모실게요.
3: 아우 세상에 선유씨 천식씨 말 좀 들어봐요. 네네. 내가 남편이랑 별것도 아닌 일로 다퉜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일이었거든. 여보, 나 산책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밥 차려 먹어요.
2: 아니, 누가 저녁 시간에 산책을 가나?
3: 아니, 밥은 밥통에 있고 국은 냄비에 있어. 그거 데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애야? 그것도 못해?
2: 아니, 내 말은 그 저 차릴 순 있는데 같이 이렇게 먹자는 거지. 그 당신 설마 뭐 나랑 밥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3: 왜 저래? 또 얘기가 왜 글로 가? 나 그냥 산책 좀 다녀온다고. 아이치. 소화가 안 된다고 그냥 봐만.
2: 아유, 몰라. 됐어. 삐졌어.
3: 아, 밴댕이 진짜. 아. 삐져라 그러고 나왔어요. 아! 응. 아직도 삐져있어. 아유, 아주 소갈딱지. 아유, 간장종지만해. 아무튼 라디오 통해서 남편한테 화해 신청합니다. 아까 그 밴댕이랑 간장종지는 좀 삭제해줘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화 풀어.
2: 아이고, 남편분 제가 보기엔 귀여우신데요. 그러니까 귀여우세요. 혼자 식사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외로운 거 이제.
3: 그리고 일단 그걸 표현해 주신다는 게. 네. 대부분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도 표현 못하신 아버님들 많은데.
2: 그렇죠.
3: 아, 외롭단 말이야. 같이 먹어줘. 이런 표현도 건강하신 거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네.
3: 그리고
2: 있죠.
3: 어머님도 너무 건강하신 거야. 이렇게 네. 사연 보내가지고 쏘리 뭐 어? 사랑해 이거 다 아, 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화해하셨을 거예요.
3: 그럼요. 두 분이 아마 어디 또 네. 여보 백숙 자라는 데 있어 갑시다.
2: 아 좋아 좋아.
3: 자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 있으시면 지금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 5548님 신청곡 있거든요.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3: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 함께해요.

0: 소개팅을 바로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9월 2일 수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밤에 빨래하는 여자.
2: 프랑스 민담이었습니다.
1: 아, 기억나요.
2: 오라라. 나무꾼의 아내 앙돌이가 밤에 빨래하러 갔다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
1: 아, 기억나요. 저희 민담 들으시겠다고 차에서 주차해놓고도 못 내린 분이 계셔서
2: 굉장히
1: 아, 영예롭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2: 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찹니다. 네. 감을게요.
3: 봉주르 마드모아젤. 옛날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마오 쿠자네크라는 나무꾼과 그의 아내 앙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네 명이 있었는데 마오는 날마다 나무를 하러 다녔고 앙돌이도 집에서 부지런히 실을 잡았지만 살림은 늘 빠듯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를 앞둔 주말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로 한창 분주했고 마오 역시 축제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4: 아, 봉준, 여봉봉, 앙돌이들아, 이번 주말을 우리 마을 축제에 가는 우리 가족도 갈 준비를 해야 한다, 봉, 바가. 아, 근데 앙돌이, 내 흰색 셔츠가 어디서 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봉.
5: 아! 자리 좀 찾아봤어, 봉!
4: 응?
5: 맨날 아무 데나 벗어놓으니까 너 찾으려면 없지, 왔지?
4: 아니, 나는 분명 여기다 걸어뒀는데, 봉.
5: 어우, 여보. 미앙또 미앙또 생각해보니까 너 내가 빨래를 안 했어 봉.
4: 거봐라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생사랑 잠들었어 봉.
5: 어우, 내가 일주일 내내 몰래 앞에서 쓸자꽁 다듬질라꽁 슈스 빨 시간이 어디용 성장. 이따가 빨래할 테니까 기다렸어 봉.
3: 그래서 그날 밤 앙돌이는 빨래감을 들고 마을의 빨래터로 향했죠.
5: 진짜 이놈의 빨래 정말은 뜨겁농. 시어스 칼라에 누른 때블랑.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져블랑. 더러워 죽겠지 봉.
3: 그런데 그때 흰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앙돌이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자는 머릿수건도 쓰지 않은 채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빨래를 한아름 들고 있었지요.
6: 봉주 살리 마담, 저도 빨래를 좀 해봐. 옆에서 좀 해도 되겠어, 봉?
5: 아이! 살리. 물론이 쏘아자. 살이는 넉넉해 쏘아.
6: 어우, 메스버그. 자, 그럼 빨래를 시작해볼까? 자, 바지 베끄러. 이불 끝나불. 후벽 빨야르허. 빨래는 좀만 찍어봐.
3: 여자는 앙돌이가 눈을 몇 번 깜빡이는 사이에 아니 그 많고 많던 빨래를 순식간에 다 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앙돌이에게 말했죠.
6: 아하, 마담, 저 빨래도 잘하셔봐요.
5: 오랄라.
6: 마담, 빨래도 제가 전부 해드릴 수 있어. 누런 때 벗기느라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5: 오랄라, 정말이세요? 어우, 솔직히 난 좀 힘들어서 봐. 집이 가난스 봉.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빠지게 일한마.
6: 저런, 나를 한번 믿어봐. 지금 그 누런 셔츠도 다 빨아주고 집에 불린 빨래감 있으면 가져와 보고서 내가 다 빨아줄때 탈수건조까지 해서 꽝.
5: 와우, 정말이세요. 메르시 보쿠. 꾸꾸. 내가 정말 얼른 집에 가서 빨래감들 가져오게 메허르.
6: 네네, 그렇게 하시고 플레 기다릴게요.
3: 앙돌이는 빨래를 맡길 생각에 신나서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4: 앙돌이, 벌써 빨래를 다 한 거라병? 눈도 늘어 맴수.
5: 아니, 여봉, 나 오늘 오랄라 아주 운이 좋았어 봉.
4: 뭐가?
5: 빨래터에 갔다가 아주 고마운 사람을 만나지 모르시오 봉.
4: 누굴 만났길래 들어?
5: 어떤 긴 머리 여자가 옆에 앉냐고, 앉아도 되냐고 묻는 거스 봉.
4: 응?
5: 그래서 내가 앉으라고 했어 봉. 근데 빨래를 시작하는데 스 봉. 와, 비누치 있고 방망이 있고 오랄라 탈수고 까지 엄청 빨아줬대.
4: 그래서 계속 말했어 보고.
5: 그러더니 오라라 내가 하고 있던 빨래도 해수갔다스 봉. 그다 집에 있는 빨래도 갖다 주면 그것도 다 해수갔다스 봉봉 왔다 봉.
3: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의 표정이 먹 심각해집니다.
4: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왕 앙돌이.
2: 왜?
4: 당신 큰일 날 뻔했어. 팔레트에서 만난 그 여자 악령이 든 귀신이라 따도 왕.
2: 으악! 뭐해? 뭐해? 악령?
4: 악령!
2: 귀신 너
4: 귀신!
2: 오호라라.
4: 착한 척을 하면서 당신한테 접근한 것이 틀림없어 봉. 일단 문이나 단단히 걸어 잠그라 뚫어 왕.
2: 알았어. 오히려
4: 어쩌죠?
2: 내가 빨래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 회사 나를 찾아 집으로 올 텐데 들으셔도.
3: 마오는 잠시 생각에 잠겨 집안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4: 잠깐만,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리셔도.
2: 일단
4: 빗자루로 집안을 쓸고 남버크. 아, 빗자루를 구석에 거꾸로 세워놓으면.
2: 거꾸로 세봉?
4: 그런 다음 벽난로 옆에 서 있는 그 세발 날린 냄비 받침대를 못에다 걸고.
2: 못세봉?
4: 마지막으로 양동이에 담긴 비물로 당신 손을 씻어 뿌려.
2: 씻어 뿌려.
4: 당장 빨리 뚜와.
2: 빨리 뚜와.
3: 남편 마오의 말대로 한 뒤 두 사람은 이불 속으로 숨었죠. 그리고 잠시 후.
6: 마담, 에스라크, 빨래만을 시키신 분쏴. 빨리 문 열었어.
4: 빨리 열었어, 아까!
3: 앙돌이와 마오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귀신은 문을 계속 두드리더니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휘몰아칩니다.
7: 이것들이 눈치를 채버렸어. 잡히면 가만 안 두기 싫었다!
3: 그러더니 귀신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7: 세발 달린 냄비 받침대요. 받침대요. 힘을 좀 열어주겠소. 저것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듯. 와, 다 뚫어버려.
3: 그러자 냄비 받침대가 말했습니다.
2: 그럴 수가 없어요. 보다시피 저는 못에 걸려있거든요.
7: 짜증나네. 안 되겠슈. 자 그럼 난 착한 빗자루 보겠지. 빗자루 어서와서 이번 좀 열어둬.
2: 나 그럴 수 없어요. 보다시피 저는 거꾸로 서서 있거든요. 아우 핏솔려 핏솔링 보이시나요?
7: 이런 단나가리스
3: 단나가리스 부분
7: 보통의 양동에 담긴 빗물 나에게로 흘러와서 입문 좀 열어줘.
2: 어떠릉? 나는 빗물? 저도 어림없겠어요.
7: 어?
2: 앙돌이가 나 모를 내 몰로 손을 이래 씻었거든요.
7: 아!
3: 그러자 거세게 불던 돌풍이 잠잠해집니다. 앙돌이와 마오는 서로를 꼭 껴안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귀신의 썩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7: 아! 짜증나! 앙돌이! 넌 아주 현명한 나무꾼 남편과 결혼했어. 복도 많은 치즈가 없어!
3: 그렇게 남편의 기지로 성격이 거지 같은 빨래 귀신은 떠나버렸고 잠시 후 마오가 말합니다.
4: 아마 그 귀신은 생전에 비누를 아끼느라 돌로 사람들의 옷을 왁왁 문질러 반지를 지은 여자일 거라 봐봐봐. 그 죄값을 치르나 죽었어도 계속 빨래를 때려하고 있는 거라 보고. 그 귀신한테 잡혀갔으면 당신도 죽어라 병수 빨래만 할 뿐에도 따따뽀.
3: 왜 욕같지?
4: 농?
3: 기분 탓인가?
4: 농?
3: 뭐가 뿡이 많았어. 암튼 그렇게 마오의 현명한 처신 덕분에 앙돌이는 무사히 귀기를 넘겼고 결국 두 사람은 별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1: 아, 방송 때 칭찬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7133님이 와 오늘 불어 지르는데요?
8: 네?
1: 한국말입니다 선생님. 애들도 찰지고 진짜 원어민 같아요.
8: 저희는 오늘 프랑스어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문재식 씨는 프랑스어 이제 쓸 일이 프랑스 민담을 하면 늘 빵집 이름 세 개는 기본으로 나와요. 체인점이 쭉쭉 나와요.
1: 뚜루뚜루랑 이게 나오죠.
8: 뚜루뚜루 나오고 막 바게트 나오고. 4254님 귀신이든 뭐든 빨래 좀 해주면 고맙겠다.
1: 그러네.
8: 그죠? 네. 나는 귀신 상관없어. 빨래만, 산더미 같은 저 빨래만 해주면. 뭐 이런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1: 저도. 유튜브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외에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권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 정답은요?
2: 2번 빨래였습니다.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 그렇습니다.
2: 디오의 기타리스트. 오, 이 노래 듣고요. 저희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을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상세히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원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왜 하겠느냐면서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는 것은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상선 한 척이 피격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오전 이란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번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주체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된 모레노 감독이 코치들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책임감으로 한국에 왔다면서 대표팀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한국 감독직을 원했고 선임 이후 매일 대표팀 경기를 분석하고 한국 문화도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4일 에콰도르전부터

0: 11월까지 열릴 A매치 6경기를 지휘하는 모레노 감독은 경기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리그 12호 도움을 올렸지만 팀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최하위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2분 부안가의 추격골 과정에서 간접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꼴찌팀인 캔자스시티에 1-3으로 패한 LAFC는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에 출전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탈락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박연정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폴란드 우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3차전 최종전에서 이하은, 박주하, 김민서의 연속골로 에콰도르의 3-2로 승리했습니다. 조 최하위로 밀려났던 대표팀은 승점 3점을 추가해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로 두 대회 연속 16강에 올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6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공근식이라고 합니다. 수방공사를 짓다가 30살 넘어 대학에 가고 마흔 넘어 외국 여학을 떠나서 쉰을 넘어서 우주항공 박사가 됐습니다. 그 덕에 몫이 있는 사람이란 책도 냈습니다. 농사든 과학공부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반드시 처음보다 더 먼 곳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며 저의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elcome.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이죠.
1: 공호사원님께서 김준상 아나운서는 언제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웠을까요? 어렸을 때 변성기 시절도 왠지 멋졌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들이 변성기인데 아우 듣기 싫어 죽겠네요.
2: 맞아, 변성기일 땐 약간 벽을 긁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1: 묘한 목소리 나오죠.
2: 네, 그리고
1: 귀여운 아기 때 목소리에서 어른 남자 목소리로 가니까
2: 그치.
1: 어색해요.
2: 근데 그 이후에 딱 오, 바뀐 목소리 들으면 어머 얘가 걔야 싶게 바뀌더라고요.
1: 맞아요. 멋있죠.
2: 자, 우리 김준성 아나운서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

0: 모든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 신문 속의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들이
2: 선데이 상하.
0: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아마도 몇 년째 보름달에 같은 손을 빌지 않을까 싶어요.
1: 이번엔 좀 다르겠죠.
0: 그런가요?
1: 네, 이번엔 좀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0: 네. 손이 한결같은 남자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2: 저의 사랑을 지켜주세요. 제발요.
0: 결혼으로 가나 보다 이제.
1: 아니 지금 발음 중에 지 발음 좀 안 하면 안 하나.
2: 제발요.
1: 근데 이제 개구셔가지고.
0: 본인 이름도 느끼하게 부르잖아요. 김준상입니다. 이러면서.
3: 아, 제가 그런가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저 청취자 문자 와서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렸을 땐 제가 정말 여자아이 목소리였어요.
1: 아, 그래요?
3: 친구 집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너무 여자 목소리여서 컴플렉스일 정도로. 그래서 어머님이 야 여자친구 전화 왔다 이러면 막.
1: 그 정도요?
3: 그 정도. 그 저 노래방 가면은 제가 주로 불렀던 노래가 장나라 씨의 고백.
1: 우와.
3: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1: 하이톤이네.
3: 완전 하이톤. 근데 변성기를 정말 세게 와서 목소리가 확 변했습니다.
1: 그 변성기 그래서. 때는 이렇게 멋진 목소리가 될 거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초조했겠다.
3: 전혀 상상을 못했고 저는 근데 오히려 아쉬운 게 그때는 노래를 정말 고음이었고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있었으면 저희 꿈. 가수 아니 어쨌든
1: 아니야,
3: 그 노래를
1: 달라요.
3: 할 수 있지 않았을까?
1: 지금 네. 이 목소리가 되게 고막 남친 목소리인데
3: 그런가요?
1: 이건 놓치면 안 돼요.
0: 준상 어떻게 네. 다 가져요.
1: 욕심쟁이 같은
0: 하나 내놓으세요.
3: 감사합니다.
0: 예, 네, 아닙니다.
1: 네. 욕심꾸러기 같은
0: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혼 준비하게 되면 버스킹을 못 하시게 될 거예요.
1: 그렇죠.
0: 버스킹.
1: 버스킹 하겠지 쫓겨나면. 네. 쫓겨난 김에 뭐 이제
0: 모르니까
3: 그 단계까지는 알고
0: 알겠습니다.
1: 에이 그렇게 한번 부푼 꿈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네, 재밌잖아. 연애라는 게 뭐예요.
3: 그렇습니다.
0: 네. 자, 과거 편성표를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준상 씨 장가 보는 코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1: 그런데 약간 부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네. 매주 하게 되니까.
1: 지속적으로 우리가.
0: 예. 오늘은 몇 년도 토크토크입니까?
3: 아, 오늘 2014년 9월 13일 TV 편성표입니다. 쇼! 컴온.
0: 벌써 12년 전이네요. 12년
3: 그렇습니다.
0: 12년 전.
3: 와, 오래됐네요.
1: 띠가 하나 돌았네. 네.
3: 진짜. 이날 보시면은.
1: 예. 노희경 작가님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명작이죠.
0: 스타 작가잖아, 이분.
3: 예, 네, 괜찮아, 사랑이야.
1: 조인성, 공효진.
3: 맞습니다.
0: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러면?
3: 아니, 작품이었어요. 이거, 이 드라마는 저도 기억합니다.
0: 아, 이거 S본. 정선 씨네 TV 속으로 들어가, 아, 들어갔구나. 들어갔지. 들어가서 여기 있잖아.
3: 맞죠. 네. S본부 수목 드라마였거든요.
0: 아, 그래요?
3: 근데 이날 낮에 드라마 스페셜로 재방을 해줬습니다. 조인성 씨가 인기 추리소설 작가 장재열로 나오는데 정선희 씨 이거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1: 완전 재밌게 봤죠.
0: 그럼 공효진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3: 정신과 의사 지혜수를 연기했는데요.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면서 치유해 간다는 줄거리입니다.
1: 근데 이거 심지어 중간에 엄청나게 와 내가 착각했구나 싶은 반전도 하나 나와요.
0: 그래요?
1: 네. 여기 디오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 디오의 존재가 이 반전의 키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핵심 키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도경수 배우가 너무 연기 잘해요.
3: 맞습니다. 근데 대단한 게요. 네? 도경수 씨에게 이 작품이 첫 드라마
1: 진짜?
3: 예,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뭐 조인성 공효진이 두 배우 이름만으로도 뭐 정말 화제였고요.
0: 네.
3: 그리고 이 두 분이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거는 이 드라마가 처음이었습니다.
1: 아 정말.
3: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높았죠.
1: 근데 초반에 조금 오글거렸다요. 그 조인성님이. 네. 자기가 너무 멋있는 걸 아는 작가로 나오니까
3: 아, 그럴만 하잖아요.
1: 약간 네. 그 웃음이나 네. 플러팅 할 때 그 미소 이런 게 아, 모르겠어요.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주먹쥐고 봤다가 아, 이 내용은 단순히 그 겉면만 보는 내용이 아니라 노희경 작가답다 싶게 사람의 심연 속으로 그 심리 안에 있는 심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0: 거죠. 아, 연기였지만 정선호 씨 남자가 끼부리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힘들었겠네요.
1: 지 매력 있는 거 아는 얼굴 싫어하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너무 알 수밖에 없는 얼굴이긴 해요.
2: 맞아요. 그럼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 집에 갑니다.
0: 캐스팅이 네. 엄청 화려했다고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동일, 이광수, 진경, 이성경, 이해, 도경수, 차화연, 김미경, 뭐 윤진희 씨도 있고
0: 엄청 그리고 유명한 분들.
1: 이성경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이 얘기 좀 재밌는데 김규태 감독님이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좀 찾고 싶다 하던 중에 따님이 이성경 씨 팬이었던 거예요. 감독님 딸이. 그래가지고 딸이 내가 좋아하는 모델 언니야 라고 하면서 알려준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성경 씨가 배우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2: 와 그랬구나. 여기 등장률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서사가 또 있잖아요.
1: 그러네. 네. 아까 얘기한 도경수 씨도.
2: 이게 정신적 결핍에 관련된 일이고 트라우마에 관련된 맞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얼개가 다 있고 그 얼개 안에 등장인물이 다 상처가 있어요.
1: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투렛증후군 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거든요.
2: 투렛증후군
1: 아세요?
0: 예. 투렛 그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말을 예. 하다가 한 번씩
2: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옛날엔 틱 증후군이라고 했었죠.
1: 근데 뭐 이 연기를 정말 실감나게 하셔가지고
2: 너무 잘했어.
1: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모습이랄까요? 이런 걸 정말 드라마에 잘 그려내 주셔서 노희경 작가님이 집필 당시에 정신과 의사 5명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이야 대단합니다. 그럼 극중 조인성 씨한테도 어떤 병이란 게 있는 거예요?
1: 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장제열 그 조인성 씨죠.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강박증도 가지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인 지혜수, 공효진 씨도 불안장애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한 경험이 이후의 연애와 친밀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0: 아, 연애가 쉽지 않은 여잔가 보다.
2: 그 스킨십이나 일종의 어떤 네. 남녀 간의 깊은 관계를 혐오해요.
0: 아, 못 만나겠다. 아,
2: 나는. 그 관계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혐오하지 않을까. 그걸 먼저 두려워야 되지 않을까.
0: 아니, 성남 씨.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2: 아니, 그런 얘기를 삐픽하는 남자를 누가 그걸 받아들여.
1: 오히려 트라우마를 고쳐줄 수도 있어요.
2: 그럴 수도 있어요.
1: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주세요.
0: 아, 그럼 만날 수 있어요.
2: 충격요법. 예, 예. 예. 물공포증은 물에 빠져서 극복을 하는 극단의 이제 치료법도 있듯이.
1: 그렇습니다.
0: 감기약을 드셨나, 왜 이러지?
1: 아무튼 뭐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조현병학회에서 네. 작가님을 비롯해서 제작진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고 합니다.
2: 나는 이 제목이 참 좋았어. 각종 사회에서 사실 온전히 어쩌면 활동을 못한 일반적인 카테고리 밖에 있는 그런 질환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목이 괜찮아로 시작을 해서 그게 너무 안아주는 그러네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사실.
1: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또 챙겨보고 시청률도 잘 나왔거든요.
0: 얼마나 나왔습니까?
1: 최고 시청률 12.9%였고요. 종영 뒤에는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포상 휴가도 갔다고 합니다.
0: 이야,
2: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안에는 남들이 못 보는 심연이 있잖아요. 바닥이.
0: 맞죠.
2: 어때요? 김준상 아나운서는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내가 좀 뭔가 못 참는 트리거가 있다. 나만의 저는, 트리거가 있다.
1: 저 내로남불을 못 참아요.
2: 아 내로남불. 네. 이기적인 성향에 내가 하면.
1: 대학교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로망이 뭡니까? MT죠.
0: 그렇죠.
1: 저한테 MT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착하니까 네. 안 갔어요. 말을 듣고. 다음 주 주말에 보자니까 다음 주 주말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돼? 네. 자기 MT 간다는 거예요.
0: 뭐야?
2: 아니 너무 단순한 내로남불.
0: 이상한 놈인데요?
2: 왜 그렇게 노골적이야?
1: 제가 그때부터 내로남불이 너무 싫어졌어요.
2: 그럼 이기적이다 되게. 그렇죠?
0: 아 준상 씨가 가면 여자들 인기 독차지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근데 본인은 심지어 공대생이었는데.
2: 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예뻤어요?
1: 그럼요.
2: 얘기를 다 알게 될수록 짜증난다.
0: 그러네.
2: 이거 어떻게.
1: 근데 뭐 지금 분이 훨씬 아름답고 훌륭하시긴 한데.
0: 아유, 예, 예. 축하드립니다.
1: 아무튼.
2: 아우, 이걸 어떻게 오므려야 되나.
0: 오므리지 마요.
2: 음악을
0: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네요.
2: 그럼 노래 들어요.
0: 예, 좋아요.
1: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네. 시스타의 I swear.

0: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요, 2014년 9월 13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어요. 아,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엔 괜찮아 사랑이하고 결이 많이 다른 드라마죠. MBC의 화제작 왔다장보리입니다.
2: 오, 재밌어요. 오, 아, 재밌었어.
1: 오, 근데 이거 완전 결이 다른데.
2: 여기에서 그 악역 맡으신 분이 상 탔잖아요.
0: 아, 그랬나요?
2: 어, 장보리
1: 이유리 씨인데.
0: 아, 이유리 배우.
1: 연민정.
2: 그분이 아. 진짜 기억에 남는 연기를 많이 했죠.
1: 아, 네. 정말 이유리 씨가 인생 배역을 만났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0: 이 드라마 어떤 거였죠?
1: 그 왔다장보리는 한복 명가 비술체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린 시절 사고로 기억을 잃고 친부모와 헤어진 장보리가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 오연서 씨가 장보리를, 이유리 씨가 연민정을 연기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37%를 넘겼고 맞아. 그때 정말 화제였어요.
0: 대박 났었죠.
2: 맞아요. 그 연민정이 되게 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아. 뻥을 거듭어. 아. 뻥순이. 아.
1: 그래요.
2: 맞아요. 자기 앞길 막는 사람 막 계속 막 모략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막 진짜 맞아요. 악역 중에 그런 악역이 되어 있을까 싶게.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그 광기에 번들거리는 어. 눈빛 연기.
1: 이유리 씨가 원래 악역 연기를 안 하셨었잖아요.
0: 그렇죠.
1: 워낙 그 선악인으로도 좀 유명하시고.
2: 약간 뭐 처연한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유리 씨 본인이 국민 며느리에서 자기가 국민 악 찔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0: 야, 당시 드라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막 눈에 도끼가
2: 눈이 항상 그 광기와 슬픔 중간 어디쯤
1: 맞아.

0: 그렇게 시작하다는데.
1: 약간 그리고 예능 쪽으로도 끼가 있는 밝은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야, 이때 연민정 연기할 땐 진짜 최고였어.
2: 아, 정말요. 이유리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작품을 쓴 김순옥 작가님이 연민정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단순히 미운 악역이 아니라 슬픈 악역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이유리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의 남자 악역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대요.
1: 남자 악역?
2: 있다.
1: 오, 네. 그래서 그렇게 눈빛이 막
2: 아,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1: 오, 그렇구나. 야. 좀 다르구나, 그래서.
3: 정선혜 씨 보다가 너무 연기 잘해서 쟤는 진짜 애가 별로일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신 적 있나요?
1: 되게 많죠.
3: 악역 보면서.
1: 저 옛날에 최민식 씨.
2: 저 악마를 보았다? 나 진짜
3: 나도 그
2: 트라우마
3: 무서웠어.
2: 있어.
3: 너무 무서웠어.
1: 난 그래서 불편했어.
2: 맞아요.
1: 아, 뭐 저렇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2: 그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하셔가지고.
1: 그리고 요즘은 장서희 씨. 장서희 씨 다시 악역으로 부활했는데. 아,
2: 그래요?
1: 아, 딱 떨어져, 진짜. 아, 눈 밑에 점 안 찍어도 이젠 뭐. 너무 믿고 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3: 악역이. 아, 진짜. 네. 네.
2: 근데 그때 당시에 연민정 씨의 인기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져요. 혹시 인기가 확 올라가면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들잖아요.
3: 그럴 수 있죠.
2: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연예인병은 걸려보지 않았냐는 질문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유리 씨는 그런 걸 못 견뎌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혹시 저랑 사진 찍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1: 야, 합니다.
3: 성격 좋다.
1: 거봐, 연민정도 안 걸리는 연예인병을, 아이고.
2: 누가요?
1: 있어요, 우리 후배 중에. 배우병 걸려가지고.
2: 네. 아, 정말로요?
3: 아니, 준사 씨도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사진 찍어주고 그래요?
2: 아,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감사하게.
1: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읍소까지는 아닌데, 이 연예인이, 쟤 싸가지 없어. 라고 보이는 연예인이 사실은요, 되게 내향인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2: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 낯가리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에 공포 수준의 것을 느끼는 연예인이 연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그런 사람이 개그맨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3: 국진영 님도 얼마나 샤이하다고요.
1: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연예인을 보셨을 때, 아, 무조건 싸가지 없어 보다, 아, 쟤 되게 내향인인가 보다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면, 그 내향인들이 조금, 네, 그렇죠.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2: 네.
3: 선생님 퀴즈 내주실래요?
2: 네, 맞습니다. 네. 퀴즈 드릴게요. 왔다장보리는 김순옥 작가님 작품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는 김순옥 작가의 전작을 패러디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연민정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눈 밑에 점을 찍고 나타나는 건데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장서희 씨가 점을 찍고 나타났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 주시죠.
2: 1번 아내의 유혹, 2번 천사의 유혹, 3번 유혹의 소나타.
3: 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2: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네.
1: 노래 들을까요?
2: 네, 2014년 9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다비치의 이 노래 듣고 오시죠. 어허. 괜찮아 사랑이야.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영감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감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강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강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강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강 뮤직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강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의 돌발 상황도 다양하고요. 많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영암 쪽으로 보성 녹차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 타이어가 떨어져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으로 음성 휴게소, 현재 1차로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그리고 무안 광주고속도로인데요. 광주 방향으로 함평 나비 휴게소 부근도 1, 2차로 사고 여파로 뒤로 3km 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총 66km 밀리는데 성서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다시 북천안부서 안성휴게소까지 어렵습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예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 아, 워낙 유명하죠.
0: 이거 재밌게 보셨나요?
2: 본 적 있어요.
1: 저도 좀 봤습니다. 네. 네. 네.
0: 이게 제2본부 예능인데요. 제목 그대로죠. 뭐 스타들이 다시 교복을 입고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창 시절이 그리운 어른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17살 고등학생들과 같은 반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진짜 가보고 싶다.
1: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로 돌아갈 수 있으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긴 해요.
0: 혹시 남고 나오셨어요?
1: 전 남고 나왔는데요. 남고.
0: 네. 정선희 씨는요?
2: 저 여고요.
0: 오,
2: 여중 여고 싶으세요? 여대.
0: 저희 다 똑같네요. 네. 저도 남중 남고 나왔는데. 돌아가고 싶으세요?
2: 별로. 아니요.
0: 왜요?
2: 아닙니다. 전 지금이 좋아요.
0: 오, 네.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2: 즐겁긴 했는데, 네. 뭐, 돌아간다고 제가 다른 삶을 살 것 같진 않아요?
1: 정선 씨는 돌아가도 또 비만청춘 나올 거예요, 아마. 네.
0: 아무튼 어떤 분들이 학교에 가셨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편성표에도 나와 있듯이 성동일 씨, 윤도현 씨를 비롯해서 김종민, 조건, 남주혁, 홍은희, 허지웅, 오상진 씨 등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교복을 입었고요. 출연자는 학교별로 바뀌는 형식이었습니다. 예. 연출이 오윤환 PD이시거든요. 김종민 씨를 섭외한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1: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0: 이 아이들의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순수한 시선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김종민 씨였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담배 피는 아이가 있다면 어른들은 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김종민 씨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야 뼈사고 뼈사고!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 그렇죠.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분 누구예요? 남주혁 씨 아니에요?
0: 남주혁 씨.
2: 교복 입은 사진 나 남주혁 씨 고등학생이면 돌아갈래요.
1: 와 비율이 너무 다르다.
2: 네, 돌아갈래요.
0: 남녀봉학으로.
2: 네, 갑니다 저는.
1: 이분은 그냥 멋있어서 뽑은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실제로 네. 섭외 이유를 잘생겨서 뽑았다 말씀하시기도 했다는데 저도 MBC 로비에서 남주혁 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던 얼굴이 너무 작은데
1: 맞아요. 비율이 또 끝내죠.
0: 비율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2: 굉장하시네,
0: 크고
2: 굉장하시네. 굉장하시네. 옆에 강남 아니에요?
0: 강남 씨. 강남 씨도 나오셨군요. 되게 훈훈하신데 이때.
2: 강남도 잘생긴 얼굴인데 왜 남주혁 씨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개구지게 느끼죠. 실제 모델이었죠?
0: 당시에 그때? 모델이었거든요. 배우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배우 데뷔는 그해 8월. 그때 이 예능 나올 때쯤 배우 데뷔도 했었네요.
2: 동시에.
0: 예, 인여공주에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델로 활동하고 악뮤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1: 남주혁 씨가 187인데 전 남자 제일 멋있는 키가 187인 것 같아요.
2: 그래요?
1: 잘난 남자 보면 요즘 조인성 187.
0: 성시경 씨.
1: 네, 맞아요. 그런 느낌.
2: 근데 저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70 뭐 좀 넘든 안 넘든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비율이지 큰 키는 아닌 것 같아요.
0: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0: 특히 TV에 나오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2: 키가 큰데 인성이 갈아서 넣었으면 진짜 별로잖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매력. 키 크고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1: 난 왜 안 떴나 모르겠어요. 키도 크고 인성도 좋은데.
2: 머리가 커서. 아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속마음인데 들렸어?
0: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아니야.
0: 자,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그래도 눈, 코, 입은 너무 잘생긴 분찰수
1: 됐거든요.
0: 태양의 눈, 코, 입. 그리고 정인과 개리가 함께 불렀죠. 사람 냄새.
2: 냄새는 나잖아.
0: 사람 냄새는.
1: 됐다고요. 노래 들어요.
2: 됐대요.

0: 코너서 코너죠.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뭘 가져오셨나요?
1: 오늘은 영화 인턴 이야기예요.
2: 아, 합니다. 역시!
1: 앞에 최민식 씨 이야기 잠깐 했었죠. 네. 근데 제가 그냥 뭐 개봉하는 영화 인턴 얘기도 있지만 2015년 미국에서 개봉했던 인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0: 저 극장 가서 봤어요.
2: 정말.
0: 저는 앤 해서웨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서 내용에 빠져들어가가지고.
2: 맞아요. 한 세 번 봤나? 네. 정말 오래 여러 번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인턴만큼 남녀노소가 다 좋아했던 이런 영화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개봉하는 인턴도 기대가 되지만 이걸로 오히려 예전 미국의 인턴 영화가 역주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0: 두 작품이 리메이크는 아닌 거죠?
1: 리메이크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리메이크예요.
0: 그 원작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원작이 2015년에 개봉을 한 건데 그거 아세요? 인턴의 시작이 랜시 마이어스 감독의 출근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70세 노인이 요즘 제일 바쁜 스타트업의 인턴으로 출근하면 어떨까? 요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상상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정말 대성공을 거두면서 제작비의 5.6배인 2,6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 현지에서는 소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가볍다. 그러니까 성적은 좋았지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 정서가 맞아. 맞아.
1: 역주행 신화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이 인턴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개봉 5주차에 갑자기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는 등 뭐 이렇게 역주행을 기록했고 361만 명이 봤습니다. 일도 가정도 놓치지 않은 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 직장인들의 정서에 너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0: 그런가 보다.
2: 이게 어떤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안아주는 그 포용력?
1: 맞아요.
2: 그게 참 따뜻하고 다정했던 것 같아요.
1: 딱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26년 한국판 인턴이 우리 최민식 배우님과 한소희 배우님이 살리셔야 되는 너무나 큰 부담을
2: 갖고 그거 알아요. 최민식 씨가 늘 인터뷰마다 그러셨대요. 너무 악역을 많이 하셔서 나의 노년은 좀 더 따뜻한 그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같은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0: 그래요. 손을 잃으셨네.
2: 잃으신 거예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1: 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로버트 드니로 형님과 나를 비교하는 건 언감생심 불경한 일이다. 로버트 드니로가 더 형님이니까. 하지만 최민식과 한소희가 연기했으니 확실히 다른 결이 나올 것이다. 다만 원작 비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유명작 리메이크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2: 얘기까지.
1: 정말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2: 근데 우리부터 원작이랑 비교하겠다라는 생각보단 그냥 최민식 씨가 만들어내는 한소희 씨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1: 맞아요. 근데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게요. 1차 예고편이 공개된 지 7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야.
2: 진짜?
1: 예. 그래서 많이
2: 부담스럽겠다.
1: 그리고 연출이요.
2: 생각보다.
1: 연출이 요즘 핫한 분이죠. 그 만약에 우리 연출하신 82년생 김지영 연출하신 김도영 감독님이십니다.
0: 우와.
2: 그래서 그분이 더 부담스럽겠다.
0: 그럴 수 있죠. 네.
2: 진짜.
0: 나 같아도 엄청 부담스러워.
1: 저는 제일 부담스러우실 분은 배우 한소희 씨.
2: 한소희 씨가 이제 호불호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앤 해서웨이 역할에 한소희 씨가 적합하냐 아니냐
1: 맞아요.
2: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시끄러운 것도 하나의 좀 마케팅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1: 특히 앤 해서웨이가 최근에 오디세이에서 보여준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배우가 지금 무게감을
2: 맞아. 오디세이가 컸다.
1: 그러니까 페넬로페. 한소희 씨가 짊어져야 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요. 그래도 한소희 씨를 보고 여러 평론가들은 한소희가 밀고 최민식이 당기는 밀도 높은 연기합. 한국적 현실 패치로 깊어진 공감이라는 기대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0: 그래요. 어려운 얘기인데?
1: 궁금스럽지 않나요?
2: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소희 씨 영화 작품 중에 프로젝트 Y라고 있었거든요.
2: 있었어요.
0: 그걸 봤었는데
2: 액션.
0: 그걸 보면서 한소희 씨에 대한 연기력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2: 난 마이네임.
0: 너무 잘하시더라고.
1: 마이네임.
2: 근데 앤 해서웨이와는 다를 거예요.
1: 다를
2: 제가 보니까 이 인턴 예고편을 살짝 보는데 한소희 씨가 훨씬 톡톡 튀는 그 마라맛. 약간 젠지와 엔지 사이에 있는 그 좀 약간 쌉싸름한 맛이 매력이 더 있던데요.
1: 맞습니다.
2: 네. 나름의.
1: 그리고 이 주인공의 나이도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요.

0: 해야 돼 우리는. 네.
1: 고생 좀 해야 돼 우리는.
0: 우리는 슴슴하면 중간에 나올 수 있어. 네. 가려야 돼.
2: 맛없어 맛없어. 네. 네.
0: 그래서 아우 맛있겠다.
2: 뭐 이 추석쯤에 딱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가족 영화로
1: 극장 가서 봐야겠네요. 네,
2: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0: 아 좋다. 근데 모처럼 또 얘기 나온 김에 오리지널 그 로버트 드니로 판을 봐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2: 그럼요. 예.
1: 너무 멋있죠. 예,
0: 볼 때가 됐어 또.
2: 예. 맞아요.
0: 찬바람 불 때.
1: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0: 네.
2: 아이유의 소격동 듣고 오시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건강기능식품.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제주는 볕이 불구하기 어려워서 한이바람 불어오는 한라산에 올라 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이 이어집니다.
2: 자,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왔다 장보리에서 패러디된 점치고 돌아오는 드라마. 제목은요?
3: 1번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네.
4: 이건 중국을 아직 다 못 돌았대요.
2: 아니, 진짜로?
4: 여러분, 중국은 드라마 하나가 히트하면 그 전역을 도는데 10수년이 걸립니다. 아직 못 돌았대.
3: 그 정도로 인기나서.
4: 예. 네. 네. 진짜. 때붙이. 아직 네. 도착 안 한 지역도 있대요. 예, 예.
2: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한권 드리고요. 김준상 아나운서.
4: 누구예요?
2: 이상했네요. 김준상 아나운서.
4: 김준한상 차린 줄 알았네.
2: 저 하지 마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4: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0: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용해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점시 원내대표 역시 SNS에 민주당이 용해인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식약처 로비, 자녀 위장전입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이미 2026년에 조국이라며 불공정의 데칼코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앞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배신했고 문재인 정부 몰락에 서곡이 됐다고 지적하고 조국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다면서 김성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성원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단짝이라 부른 판사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했다면서 또 하나의 특혜 순환고리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0: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안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3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동화 속 이야기인데요. 지평선 끝에 엄청 큰 고인이 서 있습니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도 좀 생겨서 크게 소리쳐 말을 걸어보죠. 거인도 상대가 도망을 안 가고 말을 걸어주니 반가워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좁혀가는데 막상 눈앞에서 만나니 전혀 크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난 멀리서만 크게 보일 뿐이고 실제론 거인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온 사람은 너희들이 처음이군. 모두 막상 마주하면 생각만큼 거대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버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웰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김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13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그간 의원 장관 겸직을 비롯한 여러 논란이 있었죠.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정면 돌파 기자회견을 했던 용해인 전 후보자, 오늘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남긴 의미심장한 글인데요. 또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가장 따끈한 뉴스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원 장관 견직 등을 비롯한 여러 논란 끝에 오늘 결국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후보직 자진 사퇴하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이창근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2: 아, 끝까지 좀 네. 끝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논란이 된 부분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동시에 하겠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35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했잖아요.
0: 네.
2: 근데 오늘 사퇴하면서도 끝까지 언론 탓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정당이 처한 소수 정당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탓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민주당 쪽에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이렇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공직자 후보였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맞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만둘 때는 그만큼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본인이 더 부족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만두는 사퇴 기자회견조차도 끝까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0: 신규 대표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저도 뭐 사실은 용해인 후보자가 네. 지명된 이후에 사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하방의 요인도 인사 문제가 거의 부정평가 요인에서도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 여론이 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장관에 하겠다. 그렇다면 본인의 문제로 이렇게 정권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좀 조기에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도 정말 늦었지만 오늘에서라도 청문회 가기 전에 그래도 자진 사퇴를 한 부분은 좀 평가할 만하고 앞으로는 정말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한번 검증을 할 때 조금 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젠더 갈등을 또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 부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후임자 인선에 있어서도 이번에 용해인 후보자 낙마 사례를 저는 정말 좀 뼛속 깊이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이제 자진 사퇴긴 합니다만 앞서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결단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후보직 사퇴 권유했다 이후에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그 후보직 사퇴 권유를 한 배경하고 언제쯤 권유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청와대는 이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혹시 청와대도 설득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전혜영 부원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4: 청와대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다만 네네. 이제 민주당의 입장 전달은 어제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기본소득당에서 밝혔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자진사퇴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태선 의원이 김민석 대표의 당 비서대표 비서실장이에요. 김태선 의원도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의견을 김태선 의원을 통해서 네. 용해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용해인 후보가 이제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기자회견 이후로

0: 여론이 좀 가라앉고 국민의 공감대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민주당이 보기에는 여론이 더 들끓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원 대변인의 발언에서 보면 청년 여론이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김인석 대표가 결정을 했고 기본소득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도리어 기자회견이 더 여론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 그 이후에 더 빠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김민석 대표의 이 후보직 사퇴 권유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타이밍상 뭐 더 빨랐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시기가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는 뭐 모르겠습니다.
1: 네.
2: 아마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어제라고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전부터 이야기가 가긴 했을 것 같아요. 그 외부적인 발언 김민석 대표가 네. 아침 라디오 그 유튜브 방송 나오셔서 했던 말을 보면 이미 그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김민석 대표가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게 뭐 좋냐 나쁘냐 너무 당연하게 민심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사고 실험을 해보면 만약에 정청래 대표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분은 이제 뭐 커뮤니티를 약간 민심으로 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민심의 수장께서는 또 용혜인 후보를 지금 옹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조차 안 됐다면 더 큰 일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1: 용혜인 후보자가 사흘 전만 해도 아까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정면 돌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왜 그러면 민주당 사퇴 권유를 받아들여? 아까 이제 김민석 대표도 그 전에도 계속 이 의견을 전달했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결정적으로 사퇴를 받아들인 건 뭐 때문일까요?
3: 아무래도 여론의 네. 역할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용혜인 후보자도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직도 지키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도 가겠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왜 떡을 두 손에 다 챙기느냐 이제 이게 비판의 포인트였는데 처음에는 좀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고 또 네. 본인이 어떻게든 이걸 좀 정면 돌파 해보겠다라는 좀 발버둥 비슷한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기자회견이 정말 그 불길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이 너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더 진행을 했다가는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미래까지도 좀 어두워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아마 청문회까지 가더라도 돌파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이게 이제 비례대표의원직 사태가 아니라 장관직 후보 사태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자신의 정치적인 길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창근 의원님.
4: 자신의 정치적인 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장관직을 택하고 비례대표직을 사퇴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당 자체 유지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직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미 언론에도 밝혀진 것처럼 약 12억에 달하는 그 국고보조금을 원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선택이 이제는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을 때는 사실 국민들도 몰랐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기본소득당에 얼마의 국고보조금이 가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1: 네네.
4: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용혜인 이제 후보자를 사퇴했으니까 용혜인 의원이 어떤 자세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미 밝혀진 사실 앞에서 국민들은 또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 결국엔 자신의 명예보다는 당의 존립을 택한 거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용혜인 전 후보자의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민주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결국엔 기본소득당하고의 관계인데요. 전 의원 본인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0: 일단 기본소득당은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워낙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1: 네.
0: 돌아보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와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많은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내에서 용혜인 이제 의원이죠.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보건대 다음 총선이 사실 이제 관심사인데 본인도 밝혔듯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바닥을 다지면서
1: 네.
0: 유권자들한테 다시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또 예측을 합니다.
1: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2: 사실 뭐 용혜인 후보자의 네. 미래까지 제가 걱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저는 민주당, 진보 진영이 좀 많은 값비싼 수업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청년, 여성, 성소수자, 뭐 소수정당 뭐 이런 정체성을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역풍이 불 거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 민주 진영의 그 기성세대, 기득권 정치인분들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지금 청년 정치인을 볼 때 자신들의 과거 40년 전 모습을 좀 투영하세요. 비슷하게 열정 있고 뭔가 준비되지

0: 않았지만 좀 투박한 그러기만 하면 이제 등용을 해버리면 네. 동세대 청년 동년배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실력주의 능력을 입증할 때에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이걸 이제 공정감수성이라는 단어도 좀 쓰고 싶은 게 네. 결국에는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을 맞춰서 사실 용인 후보자를 발탁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용인 후보자의 삶을 보면은 희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후보 자가 지금까지 거르고 있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두 번 배지를 달고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과분한 장관의 자리까지 가고 그러면서도 원내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떡주머니를 양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라는 저런 식으로 성공 사례가 계속 써나간다면 이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특히나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치의 문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은 마치 네. 본인이 민주당으로부터 버려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러한 생각 앞에서 민주당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 아까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남탓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실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면서 누가 사태를 권유했다 이렇게 그것도 네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얘기 자체가 버려졌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요.
3: 네, 저희 오늘 오후에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용혜인 전 후보자 관련 논의를 할 걸로는 알려졌었는데 이미 이제 사퇴를 해버렸고요. 당정 차원이 이제 일단 한숨은 좀 돌릴 것 같은데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서 뭐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여론이 조금 돌아서 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일단은 뭐 용혜인 후보 본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네. 이 사퇴가 워낙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워낙 격렬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에 열려서 이것이 잘 소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가 사실상 기획 수사가 아니냐 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후보자 본인이 굉장히 성실하게 소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국면을 통해서 일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면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위의 검증 인선에 만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새로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원민경 장관을 유임할까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한 경험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국내 정보를 경찰에 다 맡긴 게 사실 그게 오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국내 정보를 한 곳에만 다 맡겼고 거기에서 전적으로 받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경찰 한쪽으로부터 받는 정보로 인해서 인사검증이 모두가 이루어질까?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세평과 관련해서 네. 별도의 민정수석 산하에 어떤 조직을 꾸리든지 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러한 제2, 제3의 사태가 계속 올 거예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쯤이면은 이제 집권 2년 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은 점검하지 않으면 집권 3년 차, 4년 차도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인사에 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번 인사는 누가 봐도 사실 진보 진영의 좀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읽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용혜인 후보자고 또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승계할 분은 원래는 지금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던 고재순 씨였고 그리고 또 사실 김경수 정무특보 인선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수석 이렇게 지금 AI 수석으로 들어간 이런 인사를 놓고 보면 사실 김어준 씨의 흔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정무적 고려가 많이 들어간 인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진영 논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기반의 그 자리에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배치해서 효능감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이제 그 부분이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 대원칙은 좀 많이 뒤로 후퇴를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인사검증할 때도 뭐 민정수석실이나 여러 가지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 검증을 할 때 위에서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사실 검증을 날카롭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칼이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좀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조금 더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물, 정말 국민들이 누구라도 박수 칠 수 있는 있는 임무를

0: 성역 없이 등용한다면은 전 지지율은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인사 원칙의 후퇴 문제를 말씀하셨고 여기 인사 검증 시스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집결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사실 대통령의 이런 취지의 메시지는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한 번 나온 이유는 소위 최근 그 김어준, 조국, 유시민 요 삼각 반명 연대에 대한 공개 편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인사에서 왼쪽이 배제당한다라고 주장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무능해도 가깝다면 교용하자는 건 실패다라는 거는 무능이라 두 글자를 돌려드린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네. 사실 이 대목이 지금 계속 그 똑같은 얘기로 반복되고 있어서 반박을 하신 것 같아요. 중도 확장을 마치 개혁에 대한 배신처럼 대립항으로 자꾸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권한을 가졌으면 상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단 이유로 기용하자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자 정복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같이 좀 뜻풀이를 해보죠. 전혜원 본장님 풀이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3: 뭐 저는 뭐 누구를 겨냥했다기보다 최근 우리 지지층의 일부가 네. 뭐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대통령의 개혁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개혁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빨리 강하게 하자는 의견과 조금 더 섬세하게 네. 늦더라도 정계하게 가자는 부분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본인들의 뜻과 안 맞으면 반개혁적이다. 개혁의 의지를 잃었다. 이런 비난을 과격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목소리만 내는 거지 입법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돌아올 부작용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훈수 정치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치적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적 개혁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복지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너무 좀 안 알려지고 너무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가 대통령과 정부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주십사.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인규 대표께서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네. 유시민 씨나 조국 원장 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저도 떠올랐고요. 무엇보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패를 좀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운동을 같이 했다. 운동권 출신이다. 뭐 누가 친목이 있다. 친분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인사를 했을 때는 사실 진영 논리에 정부가 갇히게 되고 유능함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악의 순환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부정하고 무능에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런 네. 말씀하신 것 같고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한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여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두 배 높아도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교정해낼 것이냐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숙제인데 전 뭐 김인석 대표 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요. 지난 1년을 좀 네네.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있었네요. 이 속보로 제가 좀 전해드리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하고 계획을 점검하겠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 예년에 비해 확대된 할인 혜택 제공. 이건 아마 추석 물가 안정대책일 것 같고요. 그리고 19개의 명절 성수품. 18.5만 톤을 공급해서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했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의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2부로 넘어가서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0: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오늘도 안전하게 주취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야간에는 주취자로 인한 교통사고 및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등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취자를 발견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해 주세요. 두 번째, 쓰러진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 시 빠른 출동을 위해 근처의 파란색 신주소 표지판 혹은 인근 상점의 상호를 확인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인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만약 발견한 주취자의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주취자의 성별,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시면 출동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대구와 부산은 낮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등 꽤 더웠는데요. 서울은 흐린 날씨 때문에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하늘에 구름이 싹 걷히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올라 낮 기온 서울 27도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전남 광양, 경남 밀양 모두 31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나들이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귀경길 정체도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아직도 53km 막혀있는데요. 특히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 심하고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해석해보고 풀어보고 뭐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며칠 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에도 동포간담회에서 비슷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상황에 이 글을 SNS에 썼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 본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5: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개혁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이견이 이견을 넘어서 서로를 겨냥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지지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SNS도 많이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제 뭐 지지율 더 떨어져야 정신 차린다. 거봐라 뭐 내 말 안 듣더니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막 격렬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대통령이 뭔가 아닌 개혁에 있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내부의 분열과 우리 내부의 서로에 대한 갈등만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0: 께서는 당분간 이 개혁에 대한 의지는 좀 믿어달라. 그리고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때는 좀 지켜봐달라라는 정말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이번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예요. 네. 왜냐하면 인사라는 건 사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요건 다 먹거든요. 그 인사에 대한 개입이 정말 대통령을 위한 개입이면 되는데 사실 대통령을 위한 개입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인사의 개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그렇게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모두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사람을 내세우고 자기들을 위한 인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민주당 내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법률권 전체에 대한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3: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상황이 2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 상황이 유사하긴 합니다. 뭐 파병이 꼭 아니더라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중반부터 소위 중도 우클릭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뭐 FTA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에 왼쪽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대통령들은 이런 상황을 꼭 겪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려움 없이 우클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여기서 자꾸 왼쪽을 챙기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네. 양쪽에서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네요.
1: 자, 여기에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뭐 일종의 참전한 거죠. 발언이 좀 있었는데 추미애 지사가 어제 민주화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내란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냐. 또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냐. 민주열사 묘역에 와서 빌어야 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 중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발언이 공감이 되시는지 이건 신인규 대표부터 하시죠.
4: 저는 뭐 전혀 이건 뭐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네. 매우 심각하고 매우 지나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저 상당한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지금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정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중앙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주된 핵심이 이재명 대통령을 근거 없이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란 세력에게 대통령이 엎혀서 전전긍긍한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 의해서 마치 무슨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난다라는 그 표현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대통령 흔들기를 아주 저는 저급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민주 영령들을 뭐 과거처럼 취급한다. 이것도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왜 자꾸 이렇게 통합적인 길만 가느냐라는 약간의 어떤 투정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가 지금 이런 발언하는 이유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사실 김어준 씨의 의해가지고 상당 부분 대권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주요 주자로 고려가 되다가 평택을 해서 3등으로 낙선을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본인이 올라타보겠다라는 아주 얄팍한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도지사의 어떤 지위를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 이게 과연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나 또 전체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도지사의 이런 행보가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 저는 좀 무겁게 반성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또 추미애 지사가 한동훈과 한배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 된다면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 섬기는 거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걸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2: 사실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것은 바로 여기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한 저는 반발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과 한배를 탄다 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 지사가 너무 나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1: 네.
2: 그렇다면 추미애 지사는 행정가로서 물론 정치인이자 행정가지만 지금은 행정가잖아요. 행정가로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하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본인이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면서 경기도 재정 위기를 선언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세출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그리고 네. 자신이 경기도지사로서 방만경량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기능 재조정하고 구조조정할지 이런 것

0: 그래 더 관심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재정위기 선언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추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다? 이것은 경기도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초대 중수청장인 김지영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반격한다면은 민주당 내의 모든 지도부들도 아마 공감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가로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1: 전 의원 부원장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2: 추미애 지사님을 제가 20년 넘게 뵀거든요.
1: 네.
2: 기자일 때부터도 뵙고 계속 여러 가지 과정에서 추다르크셨죠. 항상 전투의 앞장에 서셨던. 이제는 추다르크가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를 살피는 모두의 추 도지사님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향의 속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못마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대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정을 잘 하셔서 아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참 생활에 있어서 민생을 잘 보살피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다음 총선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것이 오히려 추미애 도지사님에게 더 바라는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의 수위가 너무 좀 과장되고 좀 지나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란세력 정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울 때 있어서 국민들이 뒷받침이 되자 거기에 동력이 붙을 수 있는데
1: 네.
2: 민주당이 배출한 단지상 이런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추미애 지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거 이후 주권자 국민의 뜻 받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도 검찰개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거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 완전 폐지를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는데 강행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거 아닌가라는 반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신규 대표 말씀 좀 들어보죠.
3: 그러니까 지금 주권자의 뜻을 운운을 하고 있는데
1: 네.
3: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개혁의 선명성을 가지고 사실 전 이건 개혁 장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정부에 부담을 주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것을 국민 뜻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의 뜻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한 정부가 돼야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있는 것이고 또 추미애 지사도 이재명 대통령을 때려가지고 본인이 그 차별화 전략으로 어떻게 뭘 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못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때는
1: 네.
3: 그 전략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너무 많이 여기다가 넣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묻지마시게 비난이
1: 네네.
3: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추미애 지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의 위정자들 정신 차려야 한다. 왜 지금 대권 노름이냐. 아직 어떤 것도 해결 못했는데 자기 권력 누리기 전에 시대 소임을 먼저 챙겨야 할 거다. 이거는 본인을 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굴 겨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기지사가 자당의 대통령을 이 정도까지 직격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 이석현 평론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으니까 들어보죠.
4: 그러니까 뭐 대권 노름 본인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좀 다짐을 하기 위해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자연적인 낄낄빠빠 상태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분 저분 나오셔서 지금 다 물어뜯기 시작하는 건데요.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장사죠. 지금 소위 팀 김어준 내 대권주자의 공백 상태를 치고 들어가서 빈집털이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소위 뼈장국을 마지막까지 정말 골수까지 뽑아먹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 엄청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1도 안 느끼시고 지금 이 와중에도 마지막 골수까지 그 빼장국 그 옆에 있는 살 발라먹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창훈 위원장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0: 적개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직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추미애 지사가 해야 될 일은 경기도정에 충실해야 되고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당내 대표 선거에서 떨어져서 본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건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 진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틈타서 원래 센 사람과 싸우면 자기가 세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대선을 생각하고 이제 본격 끼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3: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네. ABC 이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먼저 지지율 떨어지면 돌멩이 던지는.

0: 된다고. 이 추미애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이제 비미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기준에 의하면 전형적인 피해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아이러니한 거는 본인들을 또 이념과 가치 중심이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저 희한하게 김어준 씨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쪽의 세계관을 공유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네.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치인들의 고도의 계산 된 행동들이 이젠 다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읽히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초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한 거긴 하지만 최근 여권 일각에서도 임기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언급을 또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간담회 열 거란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냐. 수차례 지금 연임 불가, 그래도 대통령은 자기의 생각, 연임 불가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도 불가능, 뭐 부족하다라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이창근 위원장님.
2: 실제 정치는 상상의 나래라 그러잖아요. 네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임기가 5년 보장되어 있고 현직 대통령 시기에 개정이 됐을 때 그 개정 헌법이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의 상상력이라는 게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 사퇴를 할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헌법상 임기가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야당이 원하는 대로 연임 없다, 연임을 안 한다는 이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잡고 정치는 펴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내 임기 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야당과 합의해서 개정안을 내고 그 헌법 개정안에 따라서 나는 내가 사퇴 안 하니까 연임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야당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나래가 자꾸 퍼져나가는 이러한 모호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연임 없다라는 걸 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당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겠죠.
3: 아니, 네. 대통령께서 제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청와대 홍보수석이 MBC 인터뷰할 때 그러면 이게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 번 그렇다고 홍보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러 관계자가 언론에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건지 아니면 음모의 날개를 펴고 싶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용실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하는데 개헌이라는 과제는요. 이재명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가 정치 권에서 국회에서 논의한 거 아닙니까? 기본권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그 낡은 옷,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발언을 굉장히 주의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든 네네. 그걸 또 말꼬리 잡아서 우리가 본래 하고자 갔던 개헌의 방향이 정쟁에 흐르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 한마디만 하면요. 정쟁이 아니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임기 단축과 대통령제 구조 개편이잖아요. 그런데 임기 단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4년 중임제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쟁이 아니라.
4: 아니 근데 연임 안 한다는 말을 가장 듣기 싫을 분들이 저는 국민의힘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악마와 공포 마케팅에 네네.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사실 일종의 그 헌정을 흔들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해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셔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개엄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개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작 그걸 하냐 안 하냐는 그 대통령의 행보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거지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복장 터질 수밖에 없지만 뭐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되게 헌법상 안 되는 거를 자기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실.
1: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추석 전에 기자간담회 하면 진짜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뭐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부 성과를 적극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또 100달러 위로 막 올라오니까 중동 쪽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 중동 의존도를 지금 50%로 낮춰놔서 유가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글도 썼고요. 역사적인 북궁 항로 첫 길을 열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양비 선지급 정책도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자간담회 뭐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뭔가 좀 이렇게 지지율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나? 계기가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3: 저는 뭐 국민들께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많은 지지자

0: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국민들도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민생의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어떤 네. 성과를 내셨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다른 얘기 좀 하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해서 통합의 길 갈 거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든 연대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다. 지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강력 반발을 했어요. 누가 언제 지분 달라고 했냐.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취지를 읽힌다. 모욕적이다. 우당향해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인규 대표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2: 저는 뭐 김민석 대표께서 상당히 민주당이 어떤 실익이 있어야지만 네. 합당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 발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본인의 속마음이 너무 들켜서 그걸 감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발끈하고 모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합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논의 구조가 희한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합당을 제안을 하고 또 조국 대표도 본인이 평택 선거를 치르면서 3번 후보가 가장 1번 민주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면 합당에 앞장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강을 한다 그랬다가 합당한다 그랬다가 또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우왕좌왕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당대표께서 어떤 원론적인 입장 얘기한 네네. 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면서 그 SNS에 글을 쓰는 이유 자체가 저는 뭐 본인의 속마음을 들켰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양당의 골이 좀 깊어 보여요. 왜냐하면 평택을 지역위 행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조국 원장 향해서 국힘제로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민주당제로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원장이 또 발끈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설쳤던 친박 간별사가 친명 간별사로 부활한 느낌이다. 소나무당 만들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민주진보진영 벗어난 적 없는 날 공격한다면서 송영길 의원을 또 맹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평택 단일화 왜 끝까지 거부했냐 재차 묻기도 했는데요. 이창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3: 이 설전을 보면서 네.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는 지금 따로 있거든요. 근데 조국은 원장이거든요. 네. 정책연구원장. 근데 모든 사안에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이럴 거면 왜 정책연구원장 하죠? 당대표를 하면 되지?
4: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3: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 네.
3: 평택 당이라는 원래 조국 당시 후보가 먼저 거부했어요. 그리고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검증의 시각이라 그러면서 검증의 시간에서 김용남 후보를 같은 범 여권 진영인데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일화가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 물론 본인이 단일화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애초에 시작은 본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처음 시작한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신문 기사만 찾아봐도 네. 아닌 진실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이걸 믿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조국 원장은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너무 아쉽다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제가.
1: 전혜연 본장님.
0: 근데 이게 자칫하면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으로 보이는데 돌아보면 평택을 후보를 둘러싸고 진보당에서도 조국 당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당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마치 뭐 작은 정당을 뭐 소외시키려 한다거나 혹은 민주당이 작은 정당을 뭐 단일화 대상으로 안 여긴다는 이렇게 좀 잘못된 프레임을 혹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다른 정당들하고 제대로 소통하거나 이러지 않은 가운데서 독자적인 길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도 후보를 각각 냈지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아픈 결과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복귀하면서 말씀하셔야지 마치 민주당에 있는 누구 때문에 또는 민주당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몰아가는 건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지금 평택의 김민석 대표가 당 지역위 행사에 참석해서 김용남 지역위원장 역할론에 힘을 좀 실어주고 나니까 조국혁신당도 조국원장을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평택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석현 평론가 말씀 짧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4: 아, 좀 네, 유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님은 거의 말꼬리 잡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가장 안 좋은 쪽, 가장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 스스로 상처받고 사과를 요구하는, 반복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합당 문제는요. 이게

0: 작은 정당이라는 게 부끄러울 건 아니지만 자랑은 또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를 왜 소수 정당인 거를 이렇게 소수 정당이라고 무시하냐 네. 이런 식으로 언더도그마 이론을 자꾸 가져오시는 거예요.
1: 근데 저희가 나머지 얘기 유튜브로 넘어가서 더 들어볼까요? 네.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네 분과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눕니다.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기준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4부는 세모지 코너에서 스포츠 이슈 좀 저희가 다루어드리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정치대담 틈새토크도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가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가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 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명 2주 만인데 여당에서 결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기본소득당 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용 후보자를 만나 결단해달란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기본소득당 내 논의를 통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용해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계속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0: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용해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SNS에 민주당이 용해인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상세히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원은 아무도

0: 모르는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왜 하겠느냐면서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는 것은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이 지난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24년 만에 쾌거입니다. 베니스에서 이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차지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수상한 건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창동 감독 개인으로도 지난 200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수상한 지 24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제작을 위해 해고 노동자 부부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삶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당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던 가능한 사랑은 제작비를 구하지 못해 결국 넷플릭스행을 택했습니다. 베니스 현지 시사회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해외 매체들은 시대를 초월해 남을 영화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올해 황금사자상의 영예는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게 돌아갔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창동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영화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지난 프랑스 방문 당시 리미에르 서밋에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전해 들었다며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일대 장악력을 넓히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멘 관련 사바통신에 따르면 정부군은 현지 시간 12일 모카 항구 인근 후티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타이즈 지역의 후티 거점과 병영을 세 차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에 맞서 사우디 남부 샤루라의 군사기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당국도 국경 인근 자잔 지역에 후티의 발사체가 떨어져 두 명이 다치고 모스크와 차량장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 개최지로 자국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유리 우사코프 외교정책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가 전날 푸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수용 가능한 장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영토 문제에서 먼저 진전이 있어야 다른 쟁점에서도 합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마이애미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우리는 가야 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이번 가을 어디로 갈까?
3: 외나무다리 건너서

0: 옛 이야기 속을 걷고
1: 풍기 인사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어디?
0: 바로
1: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기 인삼공원과 남원천에서 열리는 2026 영주 풍기 인삼축제, 장안별 성리, 길려원 그리고 김용빈의 흥겨운 공연까지 10월 3일과 4일 무선마을에서는 영주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기에서 기운 충전,
0: 무섬에서 낭만 충전,
1: 올가을
0: 축제도 2배,
1: 즐거움도 2배,
0: 10월
1: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양지민 변호사와 법적 이슈 다뤄볼 텐데요.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삼성전자 직원의 월세 부정 수급 논란이 뜨거운데 줄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오늘 입국한 모레노 감독과 A매치 전망부터 그리고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인 거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0: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2: 이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함께 기소된 6명에게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징역 5년까지 구형했는데 정확히 혐의하고 핵심 쟁점이 뭔지 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3: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의 경우에는 네. 범인 도피, 직권 남용,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온 것이고, 대비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인데 일단 좀 입증에 미비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네.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올라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수사가 본인에게까지 미칠 걸 우려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급히 임명을 해서 해외로 출국시킨 것 자체가

0: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1: 네.
0: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호주와의 방산 협력 등을 고려를 해서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임명하는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이 인사권자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심에서 결국에는 이제 주요하게 봤던 것은 이 해외로 나간 것까지 임명이 돼서 나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러한 내심의 목적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 피하게 네. 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봤는데 특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입증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결국에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였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범인 도피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입증이 됐어야 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범인 도피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뭐 수사 대상자에게 편의를 줬다라든지
1: 네.
0: 아니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사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걸로는 이제 부족하고 당시에 이 사람을 수사기관의 체포라든지 발견을 어렵게 하고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렵게 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고의 인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입증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법원이 지적한 것을 보면 범인 도피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재 발견을 못하게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수사 절차의 지연이나 변경 까지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사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재 발견을 못하거나 곤란하게 하고자 한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호주 대사로 이제 임명했는데
1: 네.
0: 그 임명권 자체도 어쨌든 대통령의 법정 권한 행사였다라는 점을 1심 재판부는 짚었고요. 그래서 사실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이제 결과만 놓고 이거 수사를 못 받게 됐으니까 이거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네.
0: 실제 대사로 임명했을 당시에 이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여기에 핵심이었는데요. 날짜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지명을 한 게 23년 9월이었고 임명을 한 게 24년 3월이었는데 임명할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수처 이제 수사 대상으로만 올라와 있지 출국 금지나 이런 것들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1: 근데 당시에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어쨌든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였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그 사실 알고도 대사 임명을 추진하고 이후에 출국 금지가 풀렸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검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이야기를 했던
1: 네.
0: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출국 금지까지 돼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법무부에 의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실제 출국까지 이루어졌었죠. 나중에
1: 네.
0: 이제 수사를 받고자 뭐 귀국을 하는 일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출국 금지가 해제됐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당시 외교부 법무부라든지 여러 국가기관이 이제 다 함께 절차에 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는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다.
1: 네. 네네.
0: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취지로 주장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제 이 사안으로 여러 피고인들이 함께 이제 기소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범인 도피의 책임을 공동 정범으로서 묻기 위해서는
1: 네.
0: 공동의 가공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한 조각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의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쭉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었다라는 명확한 입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1: 그럼 이제 함께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가 된 이유가 비슷하다라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만 지금 기소가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네네.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들도 함께 이제 기소가 됐는데 모두 다 무죄가 나온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는 게 내가 어떠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0: 방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좀 입증 부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권한을 남용했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입증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임명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출국 금지가 해제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이것이 아, 이 사람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아, 지금 출국을 하면 뭐 혐의를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네 뭐 이런 이제 인식까지 하고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1: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징역 5년까지 구형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왔다고 여기서 사건을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0: 아마도 이제 항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네네. 높겠죠.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도 원래는 뭐 5년을 구형했는데 네네. 2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항소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인데 지금 아예 무죄가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항소심까지 갈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고 항소심에서 가장 이제 다뤄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역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 국방상의 외교상의 필요성이 때문이겠느냐 네. 아니면 수사를 피하게 해주기 위한 용이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수사상의 용이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아, 이 사람을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내가 좀 하겠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고의까지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검이 충분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얘기를 좀 해보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일부 직원들이 회사에서 주는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네. 회사에서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다 해줄 수는 없겠죠. 일정 네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찬히 살펴봤을 때 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난 큰 데 사는데 아니면 아, 나 살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월세 이거보단 싼데 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변경해서 작성하고 그리고 내가 7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가 50만 원이지만 7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을 다 챙긴 그러한 사건인 것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네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월세를 일단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아니면 뭐 누구 임대자로부터 이것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매달 이제 돌려받았다라고 합니다.
1: 월세는 50이니까 20만 그렇죠. 원은 본인이 쓴 거죠.
0: 그렇죠. 네. 본인 개인적으로 쓴 네네. 거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룸만 지원이 되는데 내가 실제로는 투룸 쓰리룸에 살지만 그리고 집을 구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과 잘 이야기를 해서 이거 원룸으로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불법적인 사실 지원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불법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회사 측하고 이제 직원의 관계니까 이게 법을 어긴 거냐? 이게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0: 근데 이게 네. 사기죄까지 검토가 될 수는 있어요. 만약 이것이 문제가 삼아진다라고 네네. 한다면 사실은 내가 허위의 어떤 기망을 해서 내가 이 돈을 좀 더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내가 내 개인 주머니로 돈을 챙김으로써 회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네. 돈을 지출하게 한 거잖아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고의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뭐 배임 횡령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형사적인 부분까지 아직은 이제 가지는 않았지만
1: 그 이제 회사에서 사기죄나 그렇죠. 횡령 배임으로 이들을 했을 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물론 법적으로 본다면 이것저것 다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에 실무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러한 이득액을 가졌느냐. 왜냐하면 10만 원 내가 좀 그랬다라는 것과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계속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화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사측에 좀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일단은 그 징계가 문제가
1: 그렇죠.
0: 될
1: 회사 내에서의 징계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천

0: 명이 다른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라면 이게 그러면 뭐 일관돼서 다 이제 뭐 해고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고 사유에까지 이른다고 볼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가벼운 징계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지는 회사 측의 결단이 남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을 받는데 네. 내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냥 받아가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문화 생활비라든지 뭐 학원 다니는 뭐 그 비용을 실제로 안 다니면서 아니면 계약서를 끊고 취소했는데 그 돈을 쓴다라든지 이게 늘 등장하는 사실 사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는 충분히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많이 받죠.
1: 회사 내부에서의 징계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너무 많은 숫자라면 과연 해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고
0: 그쵸.
1: 그다음에 형사 형법상으로 가기에는 이제 회사의 판단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 어쨌든 간 이게 일종의 문서 위조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이게 문서 위조죄로 본다라고 하면 집주인과 짜고 계약서를 써준 집주인의 문제 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0: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네.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뻔히 알면서 아 회사에서 내가 이런 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집주인도 양해해서 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사기죄 뭐 방조 내지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집주인은 모르고 모른 채로 내가 이걸 싹 이제 진짜처럼 꾸며가지고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한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 제출했다면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까지 행사죄까지 함께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 삼아질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회사 측의 그 의지만이 남아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 해당 네. 행위를 한 그러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부 게시판에도 많다라고 합니다.
1: 그럼 이거 만약에 받은 돈 제가 다 회사에다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징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 이런 거는 좀 그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려를 하는 요소는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1: 정상 참작.
0: 그렇죠. 이제 정상 참작 내지는 뭐 사건화가 된다고 하면 양형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한번 성립을 하면 이게 이미 기수에 다른 이상 돌려준다. 내가 정말 사죄한다. 이런다라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얼마를 당신이 이렇게 가져다 썼느냐에 네네. 이제 따라서 차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진정하게 자기가 이 부분을 변제하겠다 내지는 합의조로 제출을 네네.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뭐 작다면 작은 문제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0: 찍고 예, 가고
1: 지문 찍고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0: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많게는 15도까지 크게 벌어져 면역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8월 말 늦여름부터 독감 환자가 발생해서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지난 금요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요즘 한낮에는 남부지방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같은 날씨가 이어져 방심하기 쉬운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잘 겹쳐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귀경길 정체는 여전합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까지 27km 꽉 막혀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된 모레노 감독이 오늘 입국했죠?
2: 네. 마침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방송을 하는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방송 소재를 딱 던져주고.
2: 네. 맞습니다. 선임 직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 대신 경기력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선임 후에 처음으로 밝힌 출사표였는데 그 후에 이제 비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 현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스탠딩 인터뷰를 했는데요.
1: 네.
2: 일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감독직을 원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영광이고 입국 전까지 매일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펼쳤는지 분석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이제 곧바로 천안으로 이동을 해서 내일 이제 9월과 10월에 있을 예정인 4경기 A매치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모레노호 1기가 이제 발표되는 거지 않습니까?
2: 네.
1: 어떻게들 예상을 하고 있나요?
2: 일단 모레노 감독이 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일 첫 선택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대표팀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과거 이 스페인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과감한 선수 발탁과 폭넓은 선수 검토를 좀 고려하면 모레노호 1기에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안정적인 선택이 예상되는 건
1: 네.
2: 대표팀이 24일에 에콰도르와 첫 경기를 수원에서 치르거든요. 근데 명단 발표부터 첫 경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안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레노 감독이 11월까지 6경기를 치를 수 있는 지금 임시 감독인데
1: 네.
2: 이 경기 결과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팀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기존 전력을 활용해서 좀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핵심 자원들과 기존 대표팀에서 꾸준하게 활약했던 선수들이 모레노호의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모레노 감독과의 소통이 가장 원활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모레노 감독이 이미 후보 면접을 볼 때 네. 우리에게는 특수한 군인팀이 있잖아요. 김천 상무. 네. 이런 팀의 특성까지 이해하면서 K리그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 특히 K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어느 정도 분석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지금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지션별로 4배수의 선수 명단까지 구성을 해놓고 입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네네. 각 포지션에서 폭넓게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다고 본다면 올 시즌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그동안에는 이제 대표팀의 이름을 좀 불리지 못 했던 뭐 이승우 선수라든지 지금 서울의 어떤 그 상승세를 이끄는 정승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선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상황은 이제 모레노 감독이 본인의 색을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람들의 얼굴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네요.
0: 네.
1: 근데 이제 모레노 감독 얘기가 나왔을 때 모레노 감독이 프로 선수 경험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0: 네,
1: 이거는
0: 맞습니다.
1: 걱정 안 해도 될까요?
0: 일단 그 감독으로서의 검증은 어느 정도 됐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모레노 감독이 미드필더로 선수로 뛰었었는데 10대 중반에 아 나는 선수로서의 경쟁력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지도자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네. 지도자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국제통상학과인가 이런 경제 쪽에 전공을 하고 그 은행원으로 진로를 바꿔서 일을 하던 중에 틈틈이 아마추어 팀과 유소년 팀을 지도를 하고 영상 분석을 독학으로 하다가 이 바르셀로나 2군 B팀 감독이었던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인데 당시에는 2군 감독이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만나서
1: 네.
0: 전력 분석관의 제안을 받은 것이 지도자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스페인 명문의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축구 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를 했고요. 특히 이제 2019년에 엔리케 감독이 가족 문제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1: 네.
0: 이때 모레노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을 대신해서 이끈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AS 모나코라든지 그라나라라든지 소치라든지 유럽 클럽 팀의 지휘봉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클럽 감독으로서는 성과가 신통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활용과 분석이 강하다라는
1: 네.
0: 평가를 받는데 러시아 소치라는 팀에서는 팀 운영에 너무나 AI를 지나치게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대표팀에서 본인이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앞으로 어떤 축구를 선보일지 모레노의 전술이 한국 축구와 어떻게 접목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0: 일단 데이터에 기반한 세부 전술 설계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니까
1: 네.
0: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수비수와 미드필더 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수비 안정감을 지키는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1: 네네.
0: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레노 감독은 이제 자신의 전술을 우리 선수들에게 6경기밖에 못 뛰잖아요. 지휘를 못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식해서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대표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겠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워낙 우리가 대표팀의 실망이 컸기 때문에 다시 팬들에게 좀
1: 네네.
0: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는 것. 이게 아마 모레노 감독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6경기라는 짧은 기회 안에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사실 첫 경기가 중요한데요.
0: 네.
1: 첫 경기에서 화끈하게 좀 이겨주면 사람들이 힘도 좀 실어주고 기대감도
0: 네.
1: 커질 텐데.
0: 에콰도르와의 경기거든요.
1: 네.
0: 24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아시안게임 얘기할까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일부 경기는 시작이 됐다면서요?
0: 공식 개막은 19일인데요. 네네. 구기 종목들은 조별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경기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합니다. 남자 농구가

0: 지난 10일부터 시작을 했고 남자 축구도 이제 우리가 15일에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는 일정인데 지금 남자 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A조에서 네. 사우디아라비아 크게 이기고 인도네시아 크게 이기고 8강 진출을 일단 확정한 상태에서 네. 조 1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전을 치르고 있고요.
1: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32대 28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 너무 조금 앞서는데요.
0: 근데 일본이 세계 네. 랭킹으로 따지면 우리 보다 훨씬 위에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LA 올림픽을 대비해서인지 축구도 그렇고 21세 이하 대표팀을 중심으로 이번에 네네.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8월에 그 일본과 우리가 평가전을 가졌는데 우리가 대패를 했거든요. 그때는 NBA에서 뛰는 네네. 선수들까지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커크라는 뭐 귀하 선수도 워낙 막강하고 네. 또 워낙에 좀 역동적인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를 봐도. 그래서 이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에게는 NBA 진출을 노리는 이정현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정현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 우승이라면 8강 대진표를 받을 때 1위로 올라가야 좀 수월한 상대를 8강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전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 현재 32대 28로 이기고 있습니다.
1: 아까 그 이정현 선수 말씀하셨는데
0: 이현중 선수, 네.
1: 이현중 선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현중 선수 활약이 이제 요즘 대단한데 네. 그 미국 진출 도전도 계속 하는 거죠?
0: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일본 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플레이오프 MVP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사키 팀에서 자리를 비워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현중 선수의 꿈은 미국 진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도전을 타진해 오다가 막 스프링 캠프에도 가고 뭐 나름대로 쇼케이스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포틀랜드와 익지비 10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용어 좀 어렵죠.
1: 익지비 10이요?
0: 네. 이게 익지비 10이라는 계약은 NBA 최저 연봉 수준의 1년 비보장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수에게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1: 네.
0: 그리고 구단 산하 G리그. G리그라는 건 NBA가 있으면 밑에 G리그가 있고.
1: 마치 예를 들면 마이너리그 같은.
0: 그렇습니다. 네.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네네. 그런 차이인데 그렇게 G리그 팀으로 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턴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현중 선수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포틀랜드의 공식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를 하고 네. 여기서 최종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으면 G리그 팀으로 내려가서 기량을 발전시키면서 NBA 로스터 진입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즌 중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 투웨이 계약이라고 NBA와 G리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미국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고야로 간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이현중 선수와 함께 이우석 선수, 뭐 이정현 선수, 외곽포가 네. 터지면서 우리가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전에서도 아무래도 이현중 선수가 에이스로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투웨이 계약 말씀을 하냐 안 하냐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보다 사실 한 단계 낮은 익지비 10 계약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투웨이 계약까지 가느냐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정확한 설명입니다.
1: 야구도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야구 대표팀은 이번 주에 그 류지안 감독 가슴 철렁할 뉴스가 있었죠.
0: 아, 이범호 감독도 네.
1: 김도영 선수 코뼈 골절 당했잖아요.
0: 그래서 수술까지 했죠.
1: 네.
0: 네. 김도영 선수가 지난 수요일 경기 NC전이었는데 기습 번트를 하다가 그게 배트를 맞고 튀어오르면서 타구에 얼굴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때 코뼈가 이제 코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김도영 선수 말이 딱 부상을 당하는 순간 선수들은 알잖아요. 이게 큰 부상인지. 아. 뭔가 크게 다쳤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피가 많이 쏟아지는 네, 네.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그날 밤 바로 이제 골절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아시안게임을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그렇죠. 있었던 네,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서를 수령해서 한국야구위원회 전력강화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특이소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담당 의사 소견까지 다 종합해서 전력강화위원장 대표팀과 논의한 결과 대표팀 소집에 정상 합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김정은 선수가 사실 대표팀에서 낙마하는 경우에 내야진 개편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3루가 비니까 그럼 이 노시환을 3루로 보내야 되느냐. 그럼 1루는 누가 보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김도영 선수가 3루로 보내야 되느냐.

0: 후보를 보든지 아니면 또는 그 지명 타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고요. 그 이후에 김동석 선수가 계속 결장을 했어요. 네. 골절 수술을 하고도. 그런데 오늘 한화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3번 타자, 지명 타자로 네네.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수비는 조금 부담이 있겠다. 왜냐하면 코에 골절 그 보호대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원래는 안면 마스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김도영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그것까지는 나는 필요 없다. 그리고 헬멧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1: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손흥민 선수 생각나는
0: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호대를 하고 과격한 훈련까지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번트에 대한 트라우마는 생겼다. 그런데 번트 연습도 했대요.
1: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번트 안 돼도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오늘 한화전에서 1타점을 올렸는데요. 네네. 이래서 올 시즌 40홈런 100타점 100득점을 기록했어요.
1: 근데 이게
0: 기록이요. 네. 기록인 게 최연소 40, 100, 100기록 27년 만에 갈아치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까지 세우고 이제 대표팀으로 합류하는 그런 김도영 선수가 될 텐데 본인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는 네네. 하지만 삼루의 수비가 강습타구가 많이 오는 곳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좀 몸을 아끼면서 네. 경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1: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야구대표팀은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우고 있나요?
0: 아니, 당연히 금메달로 금메달입니까? 세우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 예를 들자면, 네. 김도영 선수가 3년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1년 미뤄서 열렸으니까, 그때도, 부상으로 못 나갔단 말이에요.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
1: 그때 발목 부상이었나요?
0: 네. 이게 예비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렸었는데, 네네. 하필 그때 발목 부상을 당해서 최종 엔트리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 나는 아시안게임과 정말 인연이 없나 보다. 근데 네네. 그때 우승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안게임에서는 왜냐면 일본은 물론 이제 개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메이저리거들이 온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1: 네네네.
0: 약간 그 일본 뭐 그
1: 리그
0: 네. 이런 아니면 독립야구 네. 이런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한 수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경기가 대만전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전을 어떻게 21일 날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넘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프로야구 구단들은 아시안게임 차출 선수들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프로야구가 중단되지 않고 게다가 지금 잔여 경기 일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팀마다 이동 거리도 다르고 또 매일 만나는 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가 무척 중요한데 주전급 선수들이 빠지는 팀들이 대부분이라 네.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강은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저도. 근데 두산이 네. 약간 주춤한 사이에 NC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1: 우리 싸움이 지금 좀 치열하군요.
0: 네, 두 팀이 어제 게다가 맞대결을 가졌는데 NC가 난타전 끝에 10대 9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NC가 4연승을 달렸고요. 그러면서 NC 6위, 5위 두산 두 경기 차로 바짝 좁혀진 상황이 네네. 왔거든요. 그런데 두 팀이 오늘도 경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기 상황은 두산이 8대 2로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앞으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주전급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두산은 선발 곽빈, 최민석 선수 네. 없이 8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1: 두 선수가 전부 네. 대표팀으로 선발됐다는 얘기죠.
0: 박준순 선수도 타선에서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으로서는 5위 지키기에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두산이 어떻게 김원영 감독이 이 난관을 좀 이겨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선두 경쟁도 아시안게임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삼성의 한 경기 차로 앞서 있습니다. 선두 KT가. 근데 지금 KT가 5대 2로 롯데를 지금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이 또 LG에게 10대 3으로 지고 있어요. 이러면 KT가 한 두 경기 차로 앞서 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이긴 한데 14일 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선수들이 차출이 되니까
1: 네.
0: 이때 빠지는 선수 이름을 들어보시면 KT는 얼마나 누수가 클지 느껴지실 텐데요. 소형준, 오원석, 박영현. 세 명의
1: 마무리도 있고.
0: 네, 네. 선발도 있고.
1: 선발도 있고.
0: 네, 세 명의 주축 투수가 다 빠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소형준 선수가 아시안 게임 전 마지막 등판을 했는데
1: 네.
0: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투구

0: 네, 네. 많이 멀어졌습니다. 지금 6위 NC와 한화 7위까지 격차가 5.5경기 차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좁히기는 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6위까지의 경쟁 네. 아시안게임 변수 지켜보시면서 프로야구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시안게임 개막 앞둔 일본 나고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선수들 불편이 좀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0: 네, 뭐 최고 104mm 집중호우 와서 제가 그 네. 방송단 어떤 분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었는데 네네.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정도고 IBC 정도도 다 폐쇄가 돼서 그 출근 그러니까 퇴근을 4시에 했던 분이 9시 숙소에 들어갔대요. 아이고야.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는 미디어 빌리지도 없고 네. 선수촌이 없어요. 따로.
1: 아, 그래요?
0: 임시 컨테이너 이렇게 즉 임시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선수들의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태거든요. 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나고야 측에서는 다 복구 가능하다. 대회에 치르는 데는 참
1: 믿어야죠.
0: 없다. 근데 지금은 비가 네. 그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선수들 경기력에는 영향을 좀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산행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13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 SNS에 우리나라 중동에서 원유 수입 비중이 50%로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지금 유가가 워낙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 쪽 상황이 안 좋아서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중동 비중을 우리가 좀 낮춰놓고 호주 쪽에서 좀 많이 가지고 오고요. 미국이 겁박을 좀 많이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좀 가져오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데 그래도 유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 물가나 뭐 이런 데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 조금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행히 원화가 좀 강세를 보여서 그 부분은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유가 고민하시는 분들 뭐 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시안게임 우리 한일농구 예선 이기고 있다 그랬는데 전반 끝났는데 2점 차로 지금 우리가 또 역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반전 좀 잘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대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0: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김액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당정청이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민생과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수 국무총리는 오늘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민 우려에 더 세심히 귀 기울이고 필요한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청의 원팀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930억 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실종 성인법 제정이 검토됩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한도 2천억 달러는 기존 합의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 합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초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종 타결되면 이번 주 안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투자 과세에 대해 금융시장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번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이제 추석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예전에는 명절이 가까워지면 설빔, 추석빔이라고도 불렀던 새 옷을 장만하곤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명절 앞두고 새 옷 구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추석빔 장만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과연 올 가을에는 어떤 옷이 유행할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패션계에서 전망한 이번 가을 트렌드는 어른 여자 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도 있대요. 바로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한유주, 차정환 씨, 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유희진, 정여원 씨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극중 선보인 차분하고 단정하면서도 성숙한 분위기의 옷차림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면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른 여자 룩이라는 말도 재밌지만 무엇보다 신기한 건 20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속 스타일이 올 가을 패션 트렌드가 됐다는 사실인데요.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쁜 추석빔 장만하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칙칙화이의 She is. 내 이름은 김삼순 드라마 OST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올 가을에 어떤 옷이 유행할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가을 트렌드가 어른 여자룩이랍니다. 요즘에 어른 여자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최정한 씨, 정려원 씨 스타일. 안 그래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요즘에 그 SNS나 이런 데 많이 떠가지고 그 정려원 씨나 최정한 씨 그때 스타일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너무 세련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오프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뭐 어른 여자룩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쁜 옷 또 혹시 장만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추석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오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죠.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2: 네,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0: 어, 아, 진짜 그 빠졌어요.
2: 그쵸. 조금 빠졌더라고요.
0: 오, 그렇네, 진짜.
2: 정말 힘들었어요.
0: 살이, 아니, 얼굴이 여기가 쪽 빠지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예요?
2: 아침에 요즘에 주 3회 요가를 하고요. 주 2회 수영을 하고, 우와. 중간중간 저녁에 황토끼를 걸었어요.
0: 우와. 진짜 대단하신데?
1: 옆에서 너무 웃고 있어.
0: 아니, 아니 옆에서 약간
3: 웃고 있어. 젠디, 그걸 왜 써요?
0: 아,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 주3회 수영.
0: 뭐 이걸 왜 써요? 아니요, 주3회 요가.
3: 요가?
0: 주 2회 수영.
4: 맞아요.
3: 그걸 왜 쓰시죠?
0: 아니, 저도 뭐, 저는 사실 뭐, 살을 빼기 위해서라기보다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들 하시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그
3: 뭐, 우리 청취자,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공식 십장생 허부영 씨의 패턴을 따라가시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2: 황토끼 진짜 좋고요. 이제 더 날씨가 쌀쌀해지면 네. 발이 시려서 못 걸어요.
0: 아, 그렇겠다.
2: 지금 빨리 걸어주셔야 돼요.
0: 오. 네.

0: 좋네요, 좋네요. 같이 안 하셨어요? 우리 아,
1: 황토길은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황토길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0: 황토길이라도 열심히. 네. 좀 전에 오프닝에서 저희 올가을 패션 트렌드 이야기를 했는데 아. 두 분은 좀 어떠세요? 평소에 옷차림을 신경을 쓰시는 편이신가요? 와,
1: 옷을 대충 입고 잘 안 입기로 유명한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사준 거 그냥 입고 집에 있는 거 연극을 한참 하고 젊었을 때 총각 때는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추리닝만 네. 입고 다녀서 대학로에서 누가 봐도 배우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였고 결혼하면 이제 허부영 씨가 사놓은 거 사주는 거
2: 결혼하고 사람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1: 그런 거 입고 저희가 이제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허배우하고 제가 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입는 거 이쁜데 싶어서 입으면 허배우 옷이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0: 좋다. 오늘 네. 뭔가 되게 가을스러운 컬러로 입으셨어요.
1: 아, 아 네. 이것도 뭐 이제 허배우가 사준 거.
2: 아, 이거 내가 사준 거구나.
0: 네. 잘 어울리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두 분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희곡이 들린다 시작해볼 건데 9월부터는 저희가 이달의 희곡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작품씩 들려드리고 있고요. 9월의 희곡은 인스턴트 맛입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저의 AI 연기를 굉장히 칭찬해주셨어요.
1: 네, 너무 잘하셨어요.
0: 청취자 조영원님께서 칭찬 맞나요? 크크 하셨는데요. 칭찬 맞죠?
1: 그럼요. 아, 네. AI 연기를 AI스럽게 네. 이렇게 딱딱하게 아무나 그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
0: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1: 아유, 네, 맞아요. 다 계산된 연기입니다, 여러분.
2: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스턴트 마더 먼저 지난주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1: 네, 인스턴트 마더 2021년 고용노동부 주최로 제 42회 근로자 예술제 극작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한 네. 이숙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2025년도에 저희 플라잉 트리에서 제작을 했고요. 허부영 배우가 연출을 했고 출연을 했습니다. 제 5회 치유 예술제에 선정이 되었고 네. 그때는 이제 오현철 배우가 닥터 역으로 연기상을 받았고요. 제 6회 이구아나 페스티벌에서 여자 역 허부영 배우가 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0: 우와, 허 배우님이 연출에 출연까지 하셨는데 상까지 받으시고 아유, 진짜 그래서 저희가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줄거리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2: 네, 싱글 데드랑 결혼한 여자가 일단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사실은 싱글 데드야 아무래도 재혼을 했다 보니까 주변의 눈총을 좀 피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사 와서 육아도 맘 같지가 않고 또 남편하고 사이도 좀 뭔가 틀어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0: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장면까지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오늘 들려드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2: 네, 오늘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남편과 여자가 얘기를 시작하는데 남편이 여자에게 자꾸만 뭔가 알듯 말듯한 아리송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장면으로 만나볼게요.
0: 좋습니다. 이숙희 작가의 희곡 인스턴트 마더 오늘의 장면 만나볼게요. 어둠 속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와 여자, 발코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의 상황을 구경하고 있다. 여자의 표정은 무척 흥미로워 보이고 남자의 표정은 걱정이 가득하다.
2: 아니, 저게 뭔 일이래요? 무슨 사건이 난 거예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 남들 싸우는 거 보는 거랬는데 이거는 무슨 구경일까요?
1: 예, 저 경찰차만 있는 게 아니고 로봇 방제 센터 차량에 같이 온 거를 보니까
2: 휴머노이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봐요. 요즘 로봇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1: 저런 거는 좀 지금 조용히 와가지고 좀 처리하면 안 되나 저거. 괜히 저기 사람 불안감만 조성하고 말이야. 예,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마. 당신 정신 건강에 안 좋아. 보지 마.
2: 어떻게 하면 로봇이 폭력적이 되는 걸까요? 다행히 제가 만난 로봇들은 전부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경비 로봇, 서빙 로봇, 청소 로봇. 다들 친절했는데.
1: 그 전부 저사양 로봇들이니까 그렇지. 걔네들은 단순하잖아. 요즘에 문제가 되는 로봇들은 전부 고사양 그런 로봇들이라고.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 그냥 아주 오만 방자한 것들.
2: 네?
1: 아니 아무것도.
0: 이때 까똑 까똑 소리가 울린다. 남자가 핸드폰을 확인한다.
2: 뭐예요?
1: 이제 지은이 엄마인데 내일 모레 지은이 생일이라고.

0: 지은이 보내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같이 오랜만에 식사 같이 한다고.
1: 그러면은 지은이 생일 같이 못하는 거예요? 아,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 해주려고 했는데.
0: 하면 되지. 그 생일 그거 뭐 아무 때나. 아니 뭐 당신 새삼스럽게 전에는 지은이 엄마 만나러 가는 거 쿨하게 보내주더니만은 뭐 저 와서 신경 쓰여?
1: 네, 신경 쓰여요. 괜히 쿨한 척 했나 봐요.
0: 왜? 무슨 일 있었어?
1: 아,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지은이 핸드폰에 사랑하는 엄마로 저장된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지은이 생모.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그럼 저는 뭐죠? 그 사이에 끼어든 불청개?
0: 당신 그 설마 질투?
1: 아우 모르겠어요. 아무튼 머릿속이 복잡해요.
0: 뭐 그럴 수 있지. 야, 그 지은이한테는 피붙이잖아. 그 신경 쓰지 마.
1: 아유 어쩜 당신 그렇게 쉽게 말해요.
0: 아이 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그런 일로 뭐 애를 혼낼 수도 없잖아.
1: 아니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니, 그냥 내 기분이 어떤지 들여다봐 달라고요.
0: 아니 당신 요즘에 뭐 부쩍이 그 기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그러는데 당신 그럴 때 그러면은 난 계속 그 안데르센 산맥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깝깝해.
1: 안데스 산맥. 안데르센 아니고.
0: 아니 그 가봐 이거 봐. 넘어가라 좀.
1: 아, 미안요. 여튼
0: 아무튼 요즘에 그 당신 감정 기복이 심해진 거 알아? 어? 혹시 뭐 요즘에도 그 민중이 할머니가 하는 그 사람 만나나?
1: 민준이요. 민중이 아니고.
0: 그래 민준. 그 민준이 할머니가 하는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당신 좀 예민해진 거 알아?
1: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는 분이세요.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걸요?
0: 안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1: 듣다뇨.
0: 아니 됐고 여튼에 나는 그 할머니 별로야. 당신이 그 할머니하고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
1: 아, 민준이 할머니 입 무거우신 분이에요. 우리 얘기 함부로 딴 데 가서 하실 분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0: 벌써 우리 얘기를 다 해버린 거야? 어? 당신 그렇게 경솔한 여자였어?
1: 그게...
0: 아니 됐고 내가 이번만에 넘어갈 테니까 어? 다음부터 조심하고 그 할머니 만나는 거를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1: 아, 여보가 그 할머니를 왜 그렇게 경계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신이 싫으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0: 말로만?
1: 에?
0: 노력을 말로만 할 거냐고. 내가 며칠 전부터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했잖아. 지인한테 소개받은 용한 그 아니지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 정신과 상담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
1: 난 아프지 않아요.
0: 여보 요즘은 정신과 상담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2: 네 오늘 9월의 희곡 인스턴트 마더의 두 번째 장면 만나봤는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좀 아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혼 가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그럼 저는 뭐죠? 그 사이에 끼어든 불청객?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0: 네. 할 수 있죠. 당연히 하겠죠.
2: 근데 공감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남편이 공감 능력도 좀 떨어지고 본인이 생각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 네.
0: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아.
2: 아, 그렇네.
0: 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어요.
2: 네.
1: 그렇죠. 마음대로. 사실 요즘 시대에 없을 법한 캐릭터이긴 한데 이게 극중에 숨겨진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들으셔야 네. 속 시원히 또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2: 그래요. 그 남편분이 그리고 자꾸 안데르센 사람, 민중이 막 단어를 좀 많이 틀리는 편이에요.
0: 네, 이제 작가가 요런
2: 재미 포인트,
0: 그렇죠. 뭐 재미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뭐 좀 표현이 그런데 극중 남자가 좀 무식하다. 조금 짧. 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장치로 쓰는 거죠.
2: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왜 민준이 할머니랑 어울리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0: 아 민준이 할머니와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 있죠.
0: 요게 또 얘기하면 스포가 되는데.
2: 계속 스포가 되는구나.
0: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삶의 어떤 걸로 좀 가져가면 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누구를 만나지 마라. 누구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또 자녀들한테는 걔 놀지 마. 걔 좀 네. 별로인 것 같아.
2: 통제하려고 하는.
0: 예.
1: 오늘따라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약간 찔리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혹시 좀 그런 편이세요?
1: 이런 면이 없지 않아.
0: 아, 그런가요?
1: 점점점.
0: 아, 그런가요?
1: 농담입니다.
2: 농담 맞죠?
1: 농담이에요.

0: 굉장히 뭔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듯 하면서도 아닌 척 하면서도 아리송한 지금 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데.
1: 사랑하니까.
0: 네. 그런 걸로 하고요.
1: 걱정되니까.
2: 그렇죠. 그런 마음이.
0: 그러니까 있겠죠. 걱정이 돼서 자꾸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심리.
2: 아, 약간
0: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 네. 네,
0: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렇죠. 무서운 단어들이 요즘에 맞아, 맞아.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그렇죠.
0: 이 남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계속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네. 관계도 끊어내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소외시키고. 네, 왜 그런지 한번.
2: 다음 장면에서 그럼 만나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장면 만나봤고요. 두 분 어떠셨어요?
1: 네, 다음 주에 이 풀어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뭐야 이렇게 끝낸다고 라고 궁금증을
2: 그러니까.
1: 가지고 끝내실 텐데요. 네. 다음 주에 꼭 와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방송이니까요.
2: 와,
0: 궁금하면 또 들으러 오세요.
2: 네, 네, 좋습니다. 이숙희 작가 인스턴트 마더 다음 주 스토리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배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희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문세의 우리 사이.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보통 이 시간대면 고속도로 정체가 거의 다 풀렸을 텐데 확실히 이번 주말은 교통량이 많아서 여전히 혼잡합니다. 일단 사고가 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2, 3차로에 현재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송악부터 포승분기점, 바람과 매송, 또 금천 일대 포함해 총 26km가량 정체가 남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정체가 아직도 33km가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안성과 양재 일대 어렵고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부터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오당제 앞으로 종종 음악 추천해 달라는 문자와 미니 메시지가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9643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심사를 하고 와서 샵에서 일하고 있는 일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터질 듯 아파요. 위안받을 노래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작가님이 이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예전에 이제 힘내라는 힘내라.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예, 힘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신해철 씨가 돌아가신 신해철 씨가 그 새벽 방송에서 네. 그분을 위해서 힘내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분을 위해서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외국 곡인데요. 네. 루퍼트.
0: 루퍼트.
1: 홈스.
0: 홈스의
1: 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힘?
1: H.I.M. 아.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힘, 힘, 힘, 힘. 이렇게 됩니다.
0: 어머, 재밌다.
1: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0: 힘.
1: 힘이 안 날 수가 없죠.
0: 아, 그렇네요, 네. 진짜.
1: 후렴구에서 힘을 무한반복하는 그런 노래. 예,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우리 9643님이 이 힘을 들으시면서 좀 힘이 나셨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네. 가져보면서 네. 자.
1: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예전에 신해철 씨가 그렇게 추천을 했다. 예.
0: 이렇게 앞으로도 노래 추천해달라는 문자 미니 메시지 들어오면 작가님께 좀 추천을 받아도 될까요?
1: 아, 그럼요. 예, 제가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방금 힘은 농담으로 한 거고요.
0: 아니, 근데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이렇게 저는 딱 들으면서 힘내, 소녀시대 힘내 이런 노래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네. 노래들을 추천해 주시잖아요.
1: 아,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고 네. 사실 이제 비합리적일 때 웃긴 거잖아요. 네, 저는 비합리.
0: 그러니까. 네,
1: 비합리로 가겠습니다.
0: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추천 받아보겠고요. 오늘 뻔한 노래 어떤 노래 또 주제로 함께 해주실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아,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나나라요를 들고 네. 왔을 때 그 랩 음악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또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 랩이라는 형식을 어떻게든 시도해 보려고 한 노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완전한 의미에서 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랩을 시도한 노래들.
0: 오, 예,
1: 한국 음악 중에서.
0: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 네네네. 랩을 시도했던 어떤 네. 노래 첫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아, 첫 번째 곡 진짜 명곡입니다. 예, 홍서범 씨의 김삿갓.
0: 김삿갓. 네. 오.
1: 이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는 1989년에 발표된 노래죠.
0: 와, 오래됐구나.
1: 실제로 이 곡은 뭐 이후에 랩 음악을 시도하게 했던 예, 후배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었고요.
0: 네.
1: 그 원래 이 홍서범 씨가 저 외국 음악도 되게 많이 들어요.
0: 네.
1: 근데 그때 당시에 1980년대에 그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Walk This Way라는 곡이 있었어요.
0: Walk This Way.
1: 네, Run DMC라는 힙합 그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힙합 그룹인데 네. 이런 노래를 굉장히 듣고 나도 이런 랩 음악을 한번 한국어로 한번 써봐야겠다.

0: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앞서가신 거죠.
1: 네.
0: 뭘 쓸까 하다가 한국적인 소재를 결합하자. 그래서 정비석 씨의 소설 김삿갓에서 영감을 얻어서 조선 후기 방랑 시인이잖아요 또.
1: 그렇죠.
0: 랩이라는 게 또 한편의 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삿갓의 일대기를 가사로 옮겼는데 제일 웃긴 게 이겁니다. 그 한 방송국 심의에서 발표됐을 때 방송 금지됐었어요.
1: 예,
0: 이유는 음정불량.
1: 아 진짜?
0: 네.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어떤 랩이라는 형식을 아직까지 굉장히 낯설게 느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나중에 풀리긴 했었고요.
1: 네.
0: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 저희 때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르실 텐데 어린 분들은 가요 톱텐이라는 게 있었어요.
1: 알죠, 알죠.
0: 네, 가요 톱텐.
1: 네.
0: 그 가요 톱텐에 이 김사카 씨가 아니지 홍서범 씨가 나와서 이 백댄서들이 다 삿갓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대 위에서 불렀던 그 가요 톱텐 그 무대를 제가 본 게 분명히 기억납니다.
1: 네. 네
0: 지금 이거 아마 너튜브에 100%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네?
1: 그럼 홍서범의 김삿갓 듣고 올게요.

0: 홍사범의 김삿갓 듣고 왔습니다. 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1: 그런데 어릴 때는 그냥 이 노래가 재밌어서 들었던 그쵸.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김삿갓 김삿갓 김김삿갓삿갓 네. 이 부분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홍서범 씨가 허투루 음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0: 네. 네,
1: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 오, 재미를 넘어서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랩을 시도한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노래인가요?
1: 1990년 방금 제가 신해철 씨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0: 네.
1: 저는 뭐 신해철 씨의 오랜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신해철 씨 노래는 거의 다 가사를 외우는데요. 그중에서 솔로 1집 이제 무한궤도에 나와서

0: 솔로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90년에 1집에 수록된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1: 안녕. 네네.
0: 선물 가게의 포장지처럼 요런 노래 있는데 여기에 영어 랩이 나와요.
1: 오.
0: 네, 영어 랩이 나와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던져줬어요.
1: 오, 진짜.
0: Many guys are always turning around. 오. I'm so tired of their terrible sound. Darling, you're so cool to me. And I was a fool for you. 하는 요게 있어요.
1: 네.
0: 옛날에는 다 외우고 다녔었어요.
1: 진짜.
0: 옛날에 다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 이게 조금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다 보니까 네.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영어 랩을 한다는 거는 1990년 이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입니다. 36년 전.
1: 네. 네.
0: 제가 이제 90년이면 이제 중학생이었죠.
1: 네. 네.
0: 중학생 때 진짜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진짜 신해철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는 같이 방송까지 하게 되고.
1: 우와.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네, 뭐 성덕이죠, 성덕.
1: 와.
0: 이런 게 성덕이죠.
1: 진짜. 네.
0: 진짜 학창 시절 저는 서태지 씨의 음악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다 좋아했고요. 안 좋아한 사람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네.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신해철 씨도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었지만 서태지 씨만큼 인기 있지는 않았잖아요. 신해철 씨는 약간 코어 집단? 약간 신해철 씨를 숭배하는? 신해철 씨라는 존재를 숭배하는?
1: 네.
0: 그런 느낌이 강했죠.
1: 네. 네.
0: 그런데 그런 곡들 중에 정말 좋아했던 곡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해철 씨의 안녕이고 이 참 뭐랄까 이게 뭐 가군을 맞춘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의미에서 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1: 네.
0: 이런 식의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앞서갔다는 거죠.
1: 그렇네요.
0: 네.
1: 신해철의 안녕 그 랩 부분 좀 집중해서 같이 들어볼게요.

0: 신해철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오, 저 오늘 들어보니까 이 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1: 아유, 굉장히 그 참 본격적인 랩이라고는 네.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 상구적인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91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랩이라기보다는 이제 내레이션. 아. 예, 약간 내레이션 속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때 당시에 이 015B 이게 아마 세컨드 에피소드 2집일 거예요. 2집 수록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곡 더 들어야 될 텐데 서태지 와이들의 이제 난 알아요.
0: 난 알아요.
1: 예,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근데 사실 굳이 랩이라는 형식을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난 알아요도 이 본격적인 진짜 완전한 힙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0: 그래요?
1: 예.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정말 라임 같은 것들, 운율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만들었구나라는 최초의 시작은요. 거의 모든 평론가가 동의하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동의하는데 네. 드렁큰 타이거입니다.
0: 아, 진짜. 네.
1: 드렁큰 타이거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랩적인 어떤 틀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이런 곡들이 없었다면 이런 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드렁큰 타이거 같은 음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0: 네. 네. 자, 오늘은 완전한 의미에서 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랩을 시도한 노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015 로비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서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는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앞에서 소개해주신 곡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산장애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접수한 사실이 전산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대학별 원서 접수 연장

0: 기간 내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신규 접수한 수험생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 안에 개설 예정인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서방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국가들에게 AI 디지털 협력을 제안하며 중국이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간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제2단계 회의 연설에서 릭스가 큰 역할을 하고 발전을 이루려면 실무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이 브릭스 국가를 위한 AI 오픈소스 전용 구역을 구축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협력을 지원해 개방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오늘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사장 최종 후보자 2명을 공개 면접한 뒤 이성주 이사를 신임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내일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인터넷 방송 BJ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전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살인 예비와 특수상해 혐의로 전 매니저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방송 BJ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뜨거운 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에 창고형 약국이라고 해서 약국도 대형마트처럼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에는 정반대 개념의 약국이 있습니다. 경제성보단 공공성을 추구하는 약국이죠. 필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쓰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난한 아동과 노동자의 건강을 살핍니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가 늘 빠듯한데요. 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힘을 보탠 덕에 벌써 35년째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죠.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바다 길이 함께한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데 631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젠디 정령 가을인가요? 선선하지만 조금 쓸쓸한 마음도 드네요. 가을을 잘 보내고 또 겨울을 맞이해야겠죠? 바다 길에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신청해요. 그러게요. 진짜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여러분. 이제 반팔 반바지 입으며 좀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마음도 좀 쓸쓸해지기도 하고요. 여름이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즐겁게 잘 보내고 또 겨울 맞이할 준비도 잘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특히 듣고 싶은 노래들 하나씩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 노래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0: 저는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타짜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르딥도 프라모노의 댄싱 인 세템버 김윤희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윤희님이 아르딥도 프라모노의 댄싱 인 세템버 주말에 형편 되실 때 틀어주세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이 곡은 이 인도네시아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요. 이 아르딥도 프라모노가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 또 활동 중.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저 윤희님의 글을 보고 궁금해서 미리 들어보고 뮤직비디오 보고도 보고 그랬는데 되게 잔잔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살짝 쓸쓸한 느낌도 들고 이 가을에 들으면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 같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윤희님이 신청해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김세령님, 남자친구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텔라 장의 라 무흐 레 바게트 파리 신청합니다. 어디서 어떤 순간에 들어도 눈앞에 에펠탑이 떠오르는 것 같은 사랑이 가득 담긴 로맨틱한 노래예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 다들 날씨 좋은 날 산책하실 때 들어보시길 추천해요. 오, 남자친구분이랑 또 우리 세령님 두 분이 또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니 뭔가 이 노래 같이 들으시면 함께했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고 뭔가 파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죠. 그 스텔라장님이 에펠탑 앞에서 라이브 하신 영상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파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처럼 바람 선선하고 또 걷기 좋은 날 좋아하는 사람과 산책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추억이 가득 담긴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볼게요. 스텔라장의 라 무흐 레 바게트 파리 그리고 이어서 구름에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혜원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의 라 무흐 레 바게트 파리 김세령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구름에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혜원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윤수빈님, 젠디 얇은 맨투맨 첫 개시했어요. 얼른 더 선선해져서 예쁜 가을옷 많이 입고 싶어요. 오, 수빈님 맨투맨 게시하셨군요. 저도 이번 주에 게시를 했는데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예쁜 가을옷 마음껏 입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트렌치코트에 니트, 뭐 재킷까지 꺼내 입을 생각하면 벌써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가을이 아쉽게도 늘 너무 짧죠. 선선해졌다 싶으면 금방 또 추워져서 가을옷 입을 타이밍 놓치기도 하잖아요. 올 가을은 날씨 눈치 보지 마시고 입고 싶었던 가을옷 부지런히 꺼내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134님, 비염의 계절이 왔습니다. 재채기로 시작하는 하루. 비염은 언제나 힘드네요. 아나운서는 재채기나 기침, 콧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전국의 비염 환우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비염 있는 분들은 진짜 또 이렇게 환절기 때마다 힘드시죠. 아침부터 막 재채기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재채기나 기침, 콧물 진짜 힘든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비염이 있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따뜻한 차, 잡두콩차 같은 거 비염이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실내 습도도 적당히 잘 유지해 주시면 좋고 침구류 같은 것도 자주자주 세탁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기가 좋으면 사실 비염도 괜찮은데 요즘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비염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3497님은 요새는 너무 힘이 들 때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버티게 되네요. 한기란의 위로 추천합니다. 제목 그대로 위로를 해주네요. 아, 그럴 때 있죠. 진짜 막 힘든데 무슨 말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뭔가 노래 한 곡이 오히려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3497님 조금씩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고요. 혹시 우리 3497님처럼 요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마음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란의 위로 같이 들을게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경부고속도로는 정체가 한때 70km에 달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성묘객도 많았고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인파도 점점 늘어서 다음 주 주말은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는 요즘 주말마다 이른 새벽부터 또 마라톤으로 통제되는

0: 구간들이 있으니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행담도휴게소부터 포승분기점 또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안성과 양재일대 포함해 2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4부에서도 만나볼게요. 2037님이 가을이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벌써 다가왔네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오당제로 쏙 들어왔어요. 키스의 여자이니까 신청해요. 와,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꿈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오당제라. 크, 좋은데요. 오늘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좀 여유롭고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꿈과 행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오당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신청곡 키스의 여자이니까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임재범의 사랑 그놈, 이 노래는 736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같이 들을게요.

키스의 여자이니까 임재범의 사랑 그놈 듣고 왔습니다. 3385님이 지난주에 군대에서 전역했어요. 내년에 복학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방송 들어요. 방송 좋네요. 응원합니다. 와, 지난주에 전역하신 우리 3385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군생활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네요. 여유 가지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도 틈틈이 함께해 주시고요. 복학하는 그날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0616님이 찬바람 불면 이 노래 전주가 생각난다면서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샵 8000번 보냈다가 다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페이지의 이별이 오지 못하게 박상우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김요환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한 곡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더맥스의 그대가 분다 듣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요즘 우리는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할 예정이에요. 내일이요. 특히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말고 놀러와 주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MC 더맥스의 그대가 분다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실종 성인법 제정이 검토됩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후 고위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한도 2천억 달러는 기존 합의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 합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초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종 타결되면 이번 주 안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0: 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상세히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원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왜 하겠느냐면서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는 것은 공소 취소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식약처 로비, 자녀 위장 전입 논란 등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이미 2026년의 조국이라며 불공정의 데칼코마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앞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배신했고 문재인 정부 몰락에 서곡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술을 소비하는 20, 30대 세대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주 마시기보다 가끔 취향에 맞는 술을 즐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술이 있습니다. 바로 위스키인데요. 전설적인 팝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세상을 떠날 때 관에 위스키를 함께 넣었을 정도로 위스키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스키를 고르려고 하면 종류도 복잡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위스키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잠시 후 위스키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스터 위스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데이팩으로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시간을 향과 맛으로 바꾸는 위스키의 세계 탐색해보겠습니다. 위스키 컨텐츠 크리에이터신 미스터 위스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 위스키입니다.
4: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스키 애호가이자 관련 크리에이터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위스키는 몇 병이나 되세요?
5: 뭐 다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몇천 병 정도 될 것 같고요.
4: 야.
5: 대충 어림잡아서 한 2, 3천병 정도 될 것 같아요.
4: 그러면은 이게 가격으로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5: 세보진 않았지만 몇 억 정도 하지 않을까.
4: 이야,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위스키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위스키에 관심이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5: 사실 20살 때 대학생 때 위스키를 우연히 접해보고, 네, 처음 마셨는데도 위스키가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스키를 그냥 즐기는 일반 소비자처럼 생활을 해오다가,
4: 네,
5: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스키 바를 창업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류 수입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게 됐기도 하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위스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4: 처음엔 그러니까 즐기는 애호가였다가 아예 업이 돼버리신 케이스네요.
5: 맞습니다.
4: 자, 그러면 기본적이고 저도 애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위스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왜 천차만별인지 떠나서 일단 갖고 계신 위스키 중에서 제일 비싼 건 얼마나 하나요?
5: 이게 제가 구매 당시에는 한 2, 3천만 원 정도의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아마 현재 가치로는 아마 한 2억 정도 하는 위스키가 하나 있고요.
4: 예. 와.
5: 근데 그것도 이게 위스키의 가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고,
4: 예,
5: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가 또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 파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4: 예.
5: 해외에서 파는 것보다 좀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 또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또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4: 네,
5: 네, 그런 특성이 있죠.
4: 아, 그렇군요. 하긴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직접 매매는 불법이니까요.
5: 그렇죠.
4: 그러면 그냥 우리가 똑같이 마트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업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서 마주치는 그런 위스키들도 금액이 많이 달라요.
5: 그렇죠.
4: 그거 왜 그런 겁니까?
5: 뭐 사실 이거는 좀 쉽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뭐 우리가 순댓국 한 그릇을 먹어도,
4: 네,
5: 어딘가에서는 8,000원이고 어딘가에서는 10,000원이고 어딘가에서는 15,000원까지 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4: 근데 순댓국은 제조 방법이 다 다른데 이건 완성품이잖아요.
5: 아, 그렇죠. 이제 그것 또한 뭐 같은 물건도 사실 가격이 다른 건 되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긴 한데,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4: 네,
5: 좀 가격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접하는 브랜드들 제품이 이제 글로벌에 이제 모기업이 있고,
4: 예,
5: 뭐 한국에 이제 지사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 수입사와 유통사도 좀 이제 거래 관계상 좀 가까운 거래처가 있을 것이고, 또 특정 거래처에서 특정 제품을 많이 팔아주는 곳이 있을 것이고,
4: 네,
5: 당연히 이제 경제 원리에 의해서 많이 사면은 가격이 싸지고, 또 조금 사면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썬토리사 같은 경우에는,
4: 네,
5: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전 세계에 나가는 위스키들을 이제 글로벌 배정

0: 병을 해요.
1: 네.
0: 한국은 몇 병, 뭐 일본은 몇 병, 뭐 이런 식으로 유통하는 국가들마다 배정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조를 가진 회사의 영업 사원이 뭐 이제 1분기의 마지막 달인데
1: 네.
0: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2분기에 물건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1: 아.
0: 그러면은 또 급하게 좀 빨리 팔 수도 있고
1: 그런 과정에서 싸게 파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위스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초적인 것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는 위스키라고 통칭하지만 자세히 보면 블렌디드가 있고 뭐 싱글몰트가 있고 뭐 종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위스키 종류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0: 일단 위스키라는 술이 곡류, 이제 곡물을 증류하고 그거를 이제 참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을 하면은 위스키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데
1: 네.
0: 이것도 나라마다 좀 기준이 좀 달라요.
1: 예.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숙성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위스키라고 붙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못 붙이긴 하겠지만
1: 네.
0: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대부분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제 기준을 거의 표준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1: 예.
0: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이제 보리로만 가지고 만드는 위스키를 이제 싱글몰트 위스키라고 하고요.
1: 예.
0: 또 보리 이외의 곡물들 이제 이런 위스키로 이런 걸로 만든 위스키를 이제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싱글몰트 위스키와 싱글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를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요.
1: 네.
0: 이 싱글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으면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설명 드릴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는 맥심 모카 같은 거고요.
1: 네.
0: 싱글몰트 위스키는 이제 원두 커피, 싱글 오리진 커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훨씬 또 이해가 쉽게 되네요. 자, 그러면 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즐겨 마시는 맥주나 소주와 다른 뭐 제조 과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0: 굉장히 다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스키가 이제 맥주랑은 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좀 상당히 깊어요.
1: 네.
0: 일단 보리를 가지고 만들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맥주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보리를 위스키는 처음에 이제 발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물에다 불려서 이제 보리 나달에 이제 싹을 틔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발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를 한번 시켜요.
1: 네.
0: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몰팅이라고 하고요.
1: 네.
0: 그 이후에 이 보리를 이제 분쇄를 하고 이제 발효를 시켜요. 이제 여기까지가 맥주랑 좀 상당히 유사한 이제 과정이고 이제 여기에서 뭐 위스키는 이제 증류라는 과정을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끓이는 거예요.
1: 네.
0: 우리 물 끓일 때 냄비에 뚜껑 덮어놓고 물 끓이면 이 증류수가 냄비 뚜껑을 이렇게 맺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래서 발효된 이제 이 보리를 끓인 다음에 순수한 알코올로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 있고
1: 네.
0: 이 증류 방식도 뭐 단식 증류냐 연속 증류냐 그다음에 또 위스키 브랜드들마다 뭐 단식 증류를 두 번을 하는 증류소가 있고 세 번을 하는 증류소가 있고 국가들마다도 다르고
1: 네.
0: 그래서 증류를 하냐 안 하냐가 일단 굉장히 맥주와는 큰 차별점이 있고요.
1: 네.
0: 또 숙성이라는 과정이 위스키에선 좀 이제 필수적이다 보니까
1: 아.
0: 이제 참나무 통안에 숙성을 하는데 요즘에는 또 맥주도 제가 맥주도 좋아하는데 이제 간혹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한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 네.
0: 또 그 맥주를 숙성했던 통이 다시 위스키 증류소로 와서
1: 아.
0: 맥주 캐스크에 위스키를 숙성한 또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요.
1: 그러면 이제 그 향이 특유하게 배는 거죠?
0: 그렇죠.
1: 아.
0: 이제 이 나무통이 이제 머금고 있던 그 술의 예. 향을 이제 숙성을 하면서 이 나무가 숨을 쉬면서 이 안에 있는 위스키 원액이랑 이제 만나면서 이제 아로마라고 하는 이제 향을 만들어내요.
1: 아.
0: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맥주에서 느낄 수 있는 호향이 이제 위스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통에 숙성을 하느냐
1: 네.
0: 이 통이 위스키를 넣기 전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1: 우리 대표적인
0: 나눠지듯이 근데 그걸 우리가 자동차라고 통틀면은 그래서 어떤 자동차인데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런 술들도 양주라고 하기에는 뭐 럼도 있고 진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말씀하신 브랜디나 꼬냑도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좀 일단 종류가 일단 다르고 만드는 방식이나 원재료도 다르고 많은 게 달라요.
1: 네.
0: 일단 그래서 말씀하신 브랜디나 꼬냑이랑 위스키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1: 네.
0: 일단 원재료가 다릅니다.
1: 네.
0: 브랜디라는 거는 아까 제가 위스키는 곡류를 증류한 다음에 숙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이제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발효 증류해서 숙성한 술을 이제 브랜디라고 하고요. 꼬냑은 사실 프랑스의 지역명입니다.
1: 아 그래요.
0: 꼬냑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포도로 만든 브랜디는 꼬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알마냑 지역에서 만든 브랜디는 알마냑이라고 붙이고
1: 네.
0: 요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스파클링 와인 보면 샴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0: 그거는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고 붙여요. 아. 그래서 생산 지역에 이제 이름을 따서 붙이는 건데, 네. 그래서 꼬냑은 그런 술이고 브랜디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꼬냑 지역에서만 만든 거고,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안동 소주라는 게 있죠.
1: 네, 네.
0: 우리나라도 이제 소주 꼬리를 이용해서 증류해서 만든 전통 소주가 있는데,
1: 네.
0: 안동 지역에서 만든 거는 안동 소주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런 겁니다.
1: 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스키 한 병이 제일 비싼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위스키 한 병. 그러면 어느 위스키가 얼마에 팔렸습니까?
0: 일단 최근에 경매에서 이제 낙찰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맥켈란이라는 위스키인데,
1: 네.
0: 뭐 기본적으로 일단 맥켈란이 경매에 나왔다 하면은 억 단위가 일단 넘어가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이게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를 논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 야, 위스키 한 병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위스키가 좀 이제 사치제로서 상징성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또 투자제로서의 가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고가 위스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그런 초고가 위스키는 우리 흔히 위스키 보면 뭐 12년산이니 18년산이니 이런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몇 년산이나 되는 겁니까?
0: 일단은 이 연산이라는 말도, 예.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1: 예.
0: 이 연산이라는 거는 이제 해 연자에 나을 산을 합쳐서,
1: 네.
0: 이제 생산한 연도 이제 빈티지를 뜻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위스키의 숙성 연수를 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왜 이렇게 부를까를 제가 궁금해서 좀 주류 업계 오래 종사 하신 분들을 찾아서 좀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와인이 이제 먼저 이제 유행을 했을 시점에 와인 같은 경우에 빈티지를 주로 따지다 보니까,
1: 네.
0: 와인의 이제 숙성된 아니 와인의 생산된 연도, 그래서 이제 그걸 연산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숙성 연수랑 좀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제 숙성 연수를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어 15년 숙성이면 15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뒤에는 이제 years old라고 영어로 이제 붙어요.
1: 네.
0: 말 그대로 그 이제 위스키의 이제 나이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숙성이 이제 오래되면은 가격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긴 하죠.
1: 네.
0: 일단 이유는 위스키를 이제 숙성을 하다 보면 이제 오크통이라고 하는 이제 캐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참나무 통 안에 이제 위스키를 넣어 숙성을 하는데, 이 숙성 환경이나 뭐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이제 기후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이제 증발이 돼요. 자연 증발이 돼요.
1: 네.
0: 나무가 뭐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처럼 뭐 완전 밀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숙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발이 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연간 증발량이 평균 한 1에서 2% 정도 된다고 하고요.
1: 네.
0: 또 이제 아시아 쪽 국가들은 이 증발량이 좀 더 이제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숙성을 오래 한다는 거는 이런 증발돼서 없어지는 양도 굉장히 많고,
1: 네.
0: 사실 우리가 손쉽게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뭐 12년 숙성 위스키부터 뭐 25년, 30년 이런 위스키들도 있지만,
1: 네.
0: 사실 그게 위스키의 나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1: 예.
0: 어떤 우리가 술이나 이런 음료를 하나 만드는데 10년, 12년에 걸쳐서 만든다라고 하면,
1: 그렇죠.
0: 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하물며 그런 옥션에 나와서 고가의 거래가 되는 위스키들 요즘에 보면 맥켈란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 80년 막 이런 원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증발돼서 없어진 양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참나무통에 숙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이 나무통이 좀 갈라지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럼 또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또 인력과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1: 네.
0: 또 위스키를 숙성하는 통이 뭐 좀 작은 사이즈는 몇십 몇백 리터부터 뭐 큰 사이즈는 뭐 500 리터 막 이렇게 큰 사이즈의 통도 있거든요.
1: 네.
0: 또 이 위스키를 숙성하는 통을 보관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1: 예.
0: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뭐 주류나 뭐 담배나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산업들이 있는데, 주류 또한 그렇다 보니까,
1: 네.
0: 인허가 받기도 좀 어렵고요. 또 증류소를 처음에 만들고 설비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익화를 하려면은 3년 이상 숙성해야 위스키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전까지는 수익화도 어렵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위스키가 이제 고숙성으로 가면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1: 예.
0: 또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또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숙성 연수를 갖고 있는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너무 복합적입니다.
1: 네. 특히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위스키는 뭐 12년산, 18년산,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꼭 연도를 12년 되면 팔아야 되고 18년 되면 팔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0: 이거 굉장히

0: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1: 예.
0: 일단 의외로 좀 유명한 브랜드 중에 디아지오사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탈리스커라는 증류소가 있어요.
1: 네.
0: 그 탈리스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엔트리급이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0년, 18년, 25년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올라가고요.
1: 오.
0: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증류소 중에 스프링뱅크라는 증류소가 있는데
1: 예, 예.
0: 마찬가지로 이제 10년부터 이제 레인지가 시작을 하죠.
1: 네.
0: 이 숙성연수 레인지는 증류소들마다 각자 이제 자기들이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1: 예.
0: 이 구간을 만든 건데 사실 우리한테 가장
1: 네.
0: 이제 익숙한 이 레인지 구간이 12년, 15년, 18년, 21년, 2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딱히 법으로 정해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는 이 스카치 위스키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1: 네.
0: 이 숙성 연수를 표기를 할 때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1: 네.
0: 이제 이게 이 위스키가 보통 만들고 나서 이 숙성하는 통에 들어있는 원액들을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1: 예.
0: 근데 이 한 병을 이루고 있는 원액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숙성 연수를 써야 된다. 요런 최소 숙성 연수 표기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2년 숙성 위스키 같은 경우에 12년만 숙성한 원액들이 아니고 13년,
1: 아.
0: 15년 원액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제품의 구간을 정하는 거는 증류소들에서 뭐 자율적으로 정한다.
1: 예.
0: 뭐 사업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정도 숙성을 했을 때 이 증류소의 환경에서는 아, 우리는 10년 숙성하니까 조금 부족하고 12년을 채우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러면 아, 그럼 우리 증류소는 가장 엔트리급 위스키를 12년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1: 네.
0: 이제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규율 같은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위스키 회사들이 12년을 엔트리 레벨로 만드는 게 관례처럼 돼버린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이제 스카치 위스키이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기후가 좀 이제 평이하고 다 비슷하고
1: 예.
0: 뭐 연교차가 크고 뭐 이런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위스키 숙성에 좀 불리한 곳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스카치 위스키 산업이 뭐 역사가 200년이 넘다 보니까 증류소들이 굉장히 좀 오래됐고 오래 숙성된 원액들이 그만큼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막 이런 숙성을 가진 위스키들을 만드는 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1: 네.
0: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위스키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숙성이 돼야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1: 네.
0: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스코틀랜드의 기후에서는
1: 네.
0: 적어도 그 정도는 숙성을 해줘야 좀 먹어줄 만하다.
1: 아.
0: 요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생산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위스키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고 데이터를 쌓아보니까 아, 이 스코틀랜드라는 곳의 기후에서는 적어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숙성을 해줘야 좀 이제 품질이 나오더라. 이제 요런 데이터를 얻은 거죠.
1: 네. 자, 그런데 위스키가 오크통 안에 있었을 때는 진짜 숙성이 되긴 하는데 유리병 안에 있었을 때는 숙성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에 이렇게 병입한 이후에도 올드버틀이라고 하죠? 예전에 생산된 것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업장에서. 그거 왜 그런 겁니까?
0: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드보틀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이걸 찾아다니는 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1: 예.
0: 해요.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뭐 이제 특정 어떤 분야의 매니아들은 지금 현재 이걸 즐기고 있는 내가 접하지 못하는 과거에 나왔던 한정판들을 찾아다니고 그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과거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물가의 차이에 의한 가격 상승도 있는데 이 올드보틀이 비싼 이유는요. 위스키가 이제 같은 증류소에서 쭉 위스키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맛이 시대별로 변해요. 또 병의 이제 라벨 디자인이라던가 뭐 병의 디자인도 바뀌고 또 특정 시대에는 또 어떤 특정 어떤 키워드가 마케팅적으로 되게 유행을 타던 시기가 있는데 그럼 또 그런 이름이 위스키에 이제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온 위스키랑 지금 현재 나오는 위스키가 일단 맛이 다르고요. 또 이제 수집가들 입장에서는 병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좀 반영하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위스키들 이제 요즘에는 먹어볼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데 또 이제 이 올드보틀이라는 건 사실 전 세계에 딱 정해져 있는 수량이 있고 이제 위스키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뚜껑을 따는 순간 한 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0: 가격이 가파르게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야, 위스키의 세계가 정말 깊고 심오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스키의 최고 산지 그러면 역시 스코틀랜드인가요?
0: 맞습니다. 또 미국이 있죠.
1: 미국이요.
0: 네,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이제 아메리칸 위스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버번 위스키나
1: 네.
0: 또 엄밀히 따지면 버번 위스키는 아니지만 잭 다니엘이라고 하는 또 테네시 위스키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진빔과 잭 다니엘이 단순히 이제 판매량으로는 가장 많을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스카치 위스키로 넘어오면은 싱글몰트 위스키 중에서는 이제 글렌피딕, 글렌디드 위스키 중에서는 조니 워커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1: 네.
0: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와 아메리칸 위스키가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1: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대만도 위스키 유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그럼요. 뭐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위스키를 만든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1: 네.
0: 일본은 위스키를 받아들이고 만들고 이제 자기들이 생산하고 이제 소비한 지가 한 120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1: 네.
0: 의외로 또 대만도 위스키 증류소가 꽤 많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를 만든 지가 이제 꽤 됐고요.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소규모 증류소들이 또 이제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요.
1: 네.
0: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후발주자긴 한데 이 아시아권 위스키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인기가 있는 이유도 좀 아시아 국가의 기후적인 어떤 강점이나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서
1: 네.
0: 그래도 아시아 위스키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신생 증류소라고 해서 위스키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생 증류소이기 때문에 맛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못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위스키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신 미스터 위스키 모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위스키 세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야 이런 게 위스키의 세계구나 이렇게 저희가 잘 몰랐던 걸 많이 알려주셨는데 개인적인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만도 대표적인 위스키 브랜드가 있고요. 일본도 몇 개의 위스키 브랜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스키 브랜드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3: 일단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위스키를 생산을 한 지가 뭐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남양주에 이제 설립된 그때 당시에는 쓰리 소사이어티스 증류소, 지금은 이제 기원 증류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기원 증류소가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고요.
2: 네.
3: 물론 한국에서 최초로 위스키를 생산한 곳이 어디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윈저를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 네.
3: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또 이제 잠깐 이제 생산하려는 시도만 있었고 생산을 실제로 하기도 했지만 네. 중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든 적이 없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깐 생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예.
3: 그리고 이 기원 증류소 이후에 또 이제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라는 곳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2: 네.
3: 또 지금 또 우리나라에 또 다른 증류소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요. 또 크래프트 맥주로 되게 유명한 크래프트 브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2: 네.
3: 이 크래프트 브로스도 몇 년 전부터 위스키를 만들고 있고요. 또 맥주를 만들던 곳이라는 이런 자기들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맥주랑 이제 위스키를 좀 접목해서 만드는 이런 독특한 생산 방식도 있고
2: 네.
3: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많은 증류소

0: 요소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1: 네.
0: 또 기원증류소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뭐 일본이나 대만에도 수출을 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국가에도 수출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위스키도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위스키 산업에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유명해졌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도 워낙에 다양한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위스키도 사실 제조업이랑 상당히 비슷하고요. 사실상 제조업이죠.
1: 예.
0: 보리도 이제 수입을 해오고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 증류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기후에서 숙성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수출을 하는 거죠.
1: 네.
0: 제조업과 똑같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저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기후가 또 위스키 숙성에 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 위스키도 되게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저 어렸을 때요. 대학교 때 그 큰 시험에 뭐 1차 합격을 했다든가 그런 형님들이 한두 분 이제 생기면 다 같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야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니 비싼 술 먹자 해서 저기 편의점 가서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캡틴 큐레드.
0: 아, 그렇죠.
1: 나폴레옹이라든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술인지. 대학생 딴에는 되게 그것도 비싼 술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것 제가 알기로 국내 브랜드라고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것들은 왜 고급화라는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형태로 이미지 메이킹 돼 있을까요?
0: 실제로 이제 만드는 방식 자체가
1: 네.
0: 고급화를 할 수가 없는 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뭐 캡틴 큐 관련한 밈도 많아요. 뭐 캡틴 큐는 숙취가 없는 술이다. 이제 왜냐면은 오늘 마시면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날이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면은 이제 숙취가 없다.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알코올의 성분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성분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화학식으로 만든
1: 네.
0: 그 정도의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급화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애초에 고급이 아닌 술
1: 목적이 고급화가 아닌 술이었던
0: 그렇죠.
1: 거군요. 대중화를 그렇죠, 목적으로
0: 그렇죠.
1: 한. 예.
0: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때 그 시절에 양주라고 하는 술이 워낙에 비싸고 고급술로 알려져 있으니까
1: 그랬죠.
0: 조금 이제 저렴한 가격에
1: 예.
0: 그 비슷한 맛과 향이라도 좀 이제 즐겨보라고
1: 네.
0: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리고 일본 가니까 위스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위스키를 마주했었을 때와 비교했었을 때 천차만별이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더 싼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0: 일단 일본이 위스키가 굉장히 좀 저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1: 네.
0: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랑 일본이 또 워낙 가깝고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여행을 가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이 두 나라가 술에 관해서는 차이가 좀 굉장히 커요. 일본은 뭐 전 세계적으로 주세가 가장 저렴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비싼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주세가 굉장히 비싼 나라고요.
1: 네.
0: 또 이 주세를 매기는 방식 자체도 달라요. 일본은 이제 종량세라 그래서 이제 순수한 알코올 양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종가세라 그래서 술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고정된 세율을 몇 퍼센트로 이제 매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호주도 있고요.
1: 네.
0: 호주도 주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호주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위스키가 비싸요. 그다음에 또 홍콩도 종가세인데 홍콩은 또 최근에 이제 위스키 주세가 좀 개편이 됐고요. 대만은 사실상 뭐 위스키가 거의 면세 수준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랑 대만으로 이제 술을 사러 많이 가는데
1: 네.
0: 그래서 일본이 저렴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제 주세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이 이제 위스키를 수입하고 받아들이고 위스키 문화가 자리 잡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 네.
0: 근데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일본에서 일을 해보셨거나 일본이랑 같이 뭐 사업을 해보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일본 사람들이 이 사업하기가 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일본 사람들은 좀 굉장히 사업을 할 때 좀 보수적이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바꾸거나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고 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죠.
1: 네.
0: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부터 유통되어 오던 어떤 시스템이나 브랜드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유통사가 안 바뀌고 유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통하던 가격에서 공급가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뭐 위스키가 지금 잠깐 인기가 반짝하다고 해서 가격을 확 올리지도 않고

0: 같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가격 상승 폭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복합적이죠.
1: 네.
0: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세금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인 위스키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코틀랜드 기후와 그 토양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입맛도 조금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익숙하도록.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스코틀랜드하고 전혀 다른 기후와 토양이잖아요. 그럼 이런 곳에서 위스키를 만들 때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흙이나 아니면 볼이나 이걸 전량 수입해서 그냥 증류라든가 이런 것들만 남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뭔가 직접 재배해서 뭐 하는 게 섞여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0: 아우, 저는 제가 위스키 산업에 종사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네.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흥미로운 질문인데 의외로 스코틀랜드 내에서도요. 이제 자국에서 생산한 보리를 안 쓰는 증류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벨기에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다른 유럽 국가에서 재배한 보리를 이제 수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자국에서 재배한 보리를 좀 쓰려고 시도하는 증류소들도 많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보리를 재배하는데 또 적합한 기후라는 것도 있고 또 위스키 산업이 워낙 이제 세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보리를 이제 위스키에 또 적합한 품종의 보리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위스키에 적합한 품종의 보리를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품종 개량도 하고 또 이렇게 개량된 품종을 가지고 또 이제 재배만 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사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에 대해서 생산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증류소들도 이제 몰트를 수입을 해와서 이제 쓰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와인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제 생산지의 어떤 차별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와인이나 맥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위스키는 이제 증류주다 보니까 어떤 보리를 써서 이제 발효를 하고 이제 증류를 하면은 사실 그게 그 보리 원재료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정 품종의 보리로 만든 이제 스피릿을 마셔보면 이 증류기에서 나온 무색 투명한 거를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네. 숙성이 되기 이전에. 물론 보리의 품종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0: 있기는 있는데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솔직히 아니고요. 와인에서 우리가 왜 그 포도의 품종을 따져가면서 마시고 이 품종마다 맛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보리는 솔직히 이게 증류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러면은 이 국가별로 생산하는 위스키가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디에서 이게 차이점이 오느냐라고 하면은 숙성과 이제 숙성 과정에서 이 숙성을 받아들이는 기후, 이 숙성을 도와주는 이 기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이제 평이한 기후에서 이제 장시간 숙성을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1: 네.
0: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은 연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숙성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장시간 숙성한 위스키와 아시아 국가에서 숙성한 위스키가 뭐 같은 퀄리티냐라고 하기에는 퀄리티는 어쨌든 질적으로는 되게 좋은 위스키인데 맛의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맛의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좀 다른 위스키가 나와요.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에 좀 강점이 있는 게 스코틀랜드는 그러면 뭐 보통 짧게는 뭐 8년에서 10년 뭐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제품의 엔트리 라인이 10에서 12년 숙성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년 5년 숙성하고 바로 상품화를 해버려요.
1: 야.
0: 심지어 이제 대만 위스키 카발랑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숙성 연수를 표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이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1: 네.
0: 몇몇 솔리스트라고 하는 제품군에는 언제 병입이 됐고 뭐 언제 증류를 했는지를 이제 보는 방법이 있어요.
1: 예.
0: 병에. 근데 그걸 보면은 숙성 연수가 뭐 끽해야 뭐 5년 정도, 좀 긴 게 한 7년 정도.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발란 솔리스트가 뭐 스코틀랜드에서 18년 숙성한 위스키랑 가격이 비슷하죠.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도 이 가격에 이 숙성 연수의 차이를 납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기후의 변화가 극적이고 또 이 숙성 중에 증발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위스키가 어쨌든 이 오크통, 참나무통 안에서 이제 숙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교차 큰 연교차 때문에 이 통의 수축과 팽창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제 위스키 원액과 이

0: 나무의 향이 이제 만나면서 이 숙성하는 작용이 단시간에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권 국가들이 위스키가 후발주자이지만 스코틀랜드랑 경쟁을 할수 있는 이유가 이 시간에서의 압도적인 유리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 예. 기후가 참 중요한 거였군요.
0: 맞습니다.
1: 우리 저기 크리에이터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위스키라는 걸 산업으로 봐도 좀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시간이 결국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뭐 그냥 어디 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 저장만 해놓으면 야, 12년에서 18년에서 25년 되고 막 점점 비싸지는 거니 투자처로서 위스키 산업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는데,
1: 예.
0: 장점과 단점이 되게 뚜렷하게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기업에 이제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위스키를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주류 회사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위스키 산업이 투자재로서, 이 투자처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거는, 이 제조업들 중에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원재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산업이죠. 요게 일단 굉장히 매력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네.
0: 왜냐면 이제 증류소가 뭐 지금 생산하는 위스키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생산량을 좀 늘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증설을 해요. 그럼 올해 증설을 했으면 이 증설한 효과가 나오려면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년 숙성의 위스키가 엔트리급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숙성을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아시아권 국가에 있는 좀 비교적 숙성이 짧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1: 네.
0: 최소 3년은 있어야 이거를 이제 체감을 할수 있는 건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때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스키 시장이 되게 과도하게 팽창이 됐는데 이 시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증설을 한 증류소들이
1: 네.
0: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1: 아.
0: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뭐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아서 증설을 했는데 지금 위스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때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서 투자는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이 성과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또 생산량이 늘었다라는 건또 뭐겠어요. 이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럴 거면은 또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에 또 많은 비용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투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신중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0: 또 지금 저는 사실 주식이나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0: 반도체가 대표적인 어떤 사이클 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1: 네.
0: 이제 몇년 동안 되게 호황이 있다가 또 불황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위스키도 약간 이런 호황과 불황의 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스키가 되게 붐이었던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 진짜 모든 위스키 시장이 잘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팽창한 시장을 놓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신생 증류소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또 지금 현재는 어려워졌지만 그때 당시에 위스키를 접해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잠재력이 좀더 이제 커졌다고 판단을 해서 또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과 이런 위스키 산업의 좀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저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우리는 위스키를 이제 제품명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위스키 만드는 회사들은 잘 모르거든요. 회사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회사, 뭐 안정적인 매출일 수도 있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든 어떤 회사든 간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떤 데를 꼽으십니까?
0: 일단 위스키계에서 이제 가장 큰
1: 네.
0: 회사라고 하면은 디아지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0: 뭐 조니워커라는 브랜드가 이
1: 아.
0: 디아지오에서 가지고 있는 증류소고
1: 네.
0: 사실 스코틀랜드의 어지간한 증류소들 중에 아마 30% 이상은 아마 디아지오 소유일 거예요. 가장 많은 증류소를 스코틀랜드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은 생산량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 중에서는 뭐 조니워커도 있지만 위스키 중에서는 뭐 탈리스커라는 증류소도 있고요. 그 밖에

0: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라가블린이나 뭐 크라겐무어, 글렌킨치, 뭐 클라인헬리시 굉장히 많은 증류소들을 디아지오 가지고 있는데 디아지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우량주가 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1: 예.
0: 일단 배당 수익률도 되게 높은 편이고
1: 네.
0: 그다음에 조니워커라는 좀 확실한 브랜드가 있으면서 또 기네스 맥주도 디아지오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1: 아 그렇군요.
0: 또 위스키나 맥주 이외에도 뭐 진이나 보드카나 정말 다양한 전 세계 진짜 거의 최대의 주류 종합회사 뭐 이런 느낌이죠.
1: 네.
0: 뭐 그 밖에도 좀 대기업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자면
1: 네.
0: 뭐 페르노리카.
1: 네.
0: 페르노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굉장히 즐겨 드시던 발렌타인, 뭐 로얄 살루트, 시바스리갈 뭐 이런 브랜드를 유통을 하고요.
1: 네.
0: 또 싱글몰트 위스키로는 글렌리벳이나 뭐 아벨라워 같은 증류소를 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굴지의 회사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매력적인 곳이 브라운포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 예.
0: 이제 브라운포맨 글로벌에서 이제 유통하고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잭다니엘이라는 게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또 싱글몰트 위스키로는 뭐 글렌드로낙, 그다음에 뭐 벤니악 그리고 글렌글라사라는 위스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위스키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블렌드 마스터라고 하는 직군에 계신 한 증류소에서 웬만하면 진짜 한 명밖에 없는 뭐 거의 야구팀의 감독 같은 역할이에요. 네네. 실제로 스포츠팀에서 감독이 바뀌면은 그 팀의 여러 가지가 바뀌듯이
1: 네.
0: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렌드 마스터가 누구냐, 어떻게 블렌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방향성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1: 예.
0: 이제 레이첼 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브라운포맨으로 영입이 되셨어요.
1: 네.
0: 그러면서 이 브라운포맨에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들의 이제 블렌딩을 레이첼 베리 여사께서 싹 바꿔서 출시를 하고 리패키징을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 예.
0: 특히나 글렌글라사 같은 경우에는 글렌글라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예.
0: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잘 모르던 증류소예요.
1: 예.
0: 벤리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재평가하고 있는 그런 위스키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제품들도 다 이 레이첼 베리의 손을 거쳐서 나올 거기 때문에
1: 예.
0: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브라운포맨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고요.
1: 네.
0: 그밖에 또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 어딘 거예요?
0: LVMH입니다.
1: 이건 명품 회사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예.
0: 근데 이 LVMH라는 이 네 개의 알파벳을 뜯어보면요.
1: 네.
0: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예요.
1: 예.
0: 루이비통은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고
1: 그렇죠.
0: 모엣은 이제 모엣 샹동 샴페인이고요.
1: 예.
0: 헤네시는 꼬냑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 LVMH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글렌모렌즈랑 이제 아드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1: 예.
0: 굉장히 매니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류소기도 하고 또 위스키 자체를 제가 평가할 때도 굉장히 잘 만드는 위스키라고 제가 평가하는 증류소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LVMH가 또 이제 명품 브랜드이면서 또 이런 럭셔리 산업의 이제 가장 이제 큰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LVMH를 떠올리잖아요.
1: 네.
0: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위스키도 저는 사치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1: 비싸죠. 네.
0: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라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가 뭐 명품 브랜드 가방 안 산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위스키도 안 마신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명품 브랜드도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고 그런 디자인과 어떤 장인정신과 헤리티지를 내가 구매를 하고 그거의 가치를 경험을 하는 경험 소비에 들어가는데 사실 위스키도 똑같아요.
1: 네.
0: 이 증류소의 이 오래된 역사와 이 숙성된 시간과 또 우리가 이거를 소비를 하면서 맛과 향을 즐기는 이런 복합적인 거를 이제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즐기는 건데 이런 사치제 산업에 굉장히 밝은 곳이 또 LVMH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울리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럴 수 있네요.

0: 같이 먹었을 때 진짜 와인을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몇 해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그 위스키바에 계신 분이 초콜릿하고 먹어보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여러 가지 권해주셨는데 풍미가 끝내주더라고요. 남다르게 궁합이 잘 맞는 안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있을까요?
1: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맛에 대해서도 잘 느끼시고 해박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운영하는 바에서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디시가 멜론 위에 이제 프로슈토를 올려서 제공을 해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초콜릿도 또 같이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어울리는 안주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인이랑 위스키가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제 페어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직업으로 다루는 술이 위스키지만 제가 즐기는 술이 요즘에 와인인데, 사실 저는 한때 와인을 안 마시던 시절에는요, 와인은 반쪽짜리 술이라고 그랬어요.
0: 예.
1: 음식과 페어링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페어링을 해야만 완성되는 되게 마시기 어려운 술? 근데 위스키는 그냥 아무 데서나 뚜껑 따서 그냥 잔에다 부어서 마시면 되니까.
0: 예.
1: 근데 요즘에는 위스키 쪽에서도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되게 위스키 업계에서 되게 유행이었던 화두가 이제 페어링입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위스키는요,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위스키를 오래 즐겨온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0: 예.
1: 최고의 위스키 안주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물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안주가 필요 없는 술이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게 오히려 위스키의 맛을 방해할 수 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스키 자체로만 즐겼었는데 또 요즘에는 위스키를 좀 더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이런 페어링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지셨는데 딱 언급하신 것들이 대부분이 위스키랑 잘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견과류, 뭐 치즈, 과일, 샤큐테리 뭐 이런 것들, 초콜릿 이런
0: 네.
1: 것들이 굉장히 위스키랑 이제 궁합이 좋은 것들이고
0: 네.
1: 또 이런 과일들이나 이 언급했던 앞에 있던 음식들이요. 위스키의 이제 맛과 향을 기록하는 걸 이제 테이스팅 노트라고 하는데
0: 네.
1: 테이스팅 노트를 써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아로마들이요. 그 앞서 언급했던 음식들이 다 있어요.
0: 네.
1: 약간 진짜 우리가 뭐 멜론 같은 그런 박과류 과일의 아로마가 느껴지는 위스키들도 있고 또 약간 치즈에서 느껴질 법한 그런 유산치가 나는 위스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데 특히나 초콜릿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0: 네.
1: 초콜릿 우리가 먹으면 이제 혀랑 입안에 좀 이제 끈적하게 붙어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스키를 마시게 되면 사실 위스키 맛을 잘 못 느끼겠죠. 그래서 소량으로 조금씩 같이 페어링을 하면은 전 굉장히 좋은 잘 어울리는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비싼 위스키. 이거 가끔 해외여행 가면 그래도 위스키라도 한 병 사가지고 와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떤 위스키를 사면 제일 싼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나라 가서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이런 거 추천 좀 해주세요.
1: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근데 특정 국가에서 뭐 특정 위스키가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0: 네.
1: 그것도 진짜 위스키의 어떤 유통 구조라던가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트렌드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시각각 이제 변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때그때 찾아서 이제 가격이 좋은 위스키를 사는 게 가장 좋은데요.
0: 네.
1: 일단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조니 워커를 예로 들자면은
0: 예.
1: 조니 워커 블랙을 우리나라에서 사도 한 4, 5만 원 정도고요. 해외에서 사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물론 환율이나 그 나라의 주세 체계나 유통 체계에 따라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이 브랜드에서 글로벌 회사에서 이제 가격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사도 좀 비슷한데 뭐 환율이나 몇 가지 이제 차이로 소폭 차이는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그 나라에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행지에서 뭐 숙소 근처에 바를 가봤는데 뭐 내가 바텐더에게 추천받은 위스키를 되게 맛있게 마셨다.
0: 네.
1: 그럼 뭐 그런 위스키를 좀 찾아서 구매를 해온다거나 어떻게 구매를 해왔는지에 따라서 그 위스키의 의미가 생기고 즐길 때 좀 더 이 위스키를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고수다운 조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스키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스터 위스키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경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3자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아랍에미리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리 오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부좌관은 현지시간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장소는 우리에게 상당히 수용할 만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당장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데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미국이 중재하는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10월에 재개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잠정적으로는 10월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을 100대 83으로 꺾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 KBL 정규리그 MVP 이정현이 양팀 최다인 25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고 베테랑 장재석이 18점 8리바운드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3전 전승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한 대표팀은 오는 16일 8강전을 치릅니다. 18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윤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결승에서 삼진 8개를 뽑아내며 7이닝 완봉승을 거둔 에이스 하연승의 호투를 앞세워 일본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6전 전승을 거둔 대표팀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243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악천후 속에서 연락이 끊긴 뒤 침몰해 13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사고 신고를 접수한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서 107명을 구조했지만 6명이 숨지고 130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어제 오전 수라바야를 출항해

네, 반자르 마신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나빠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오늘 새벽 2시쯤 연락이 끊겼는데, 당시 사고 해상에선 최고 2.5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산장애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때 늦깎이 글 공부로 발음하면 틀린데요. 정확한 발음은 늦깎이 글 공부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뭘 시작한 사람은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 글을 배움은 글 공부가 아니라 글 공부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글 공부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도 글공부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59년 2월 3일 그날 신문에는 미국의 가수 버디 홀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실렸습니다. 당시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만 11살의 소년 돈 맥클린은 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을 해도 아무도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했고 돈 맥클린은 그때의 비극적인 감정을 훗날 8분 30초나 되는 이 노래에서 완전히 풀어버리게 됩니다. 피드를 연주하며 버디 홀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옛날 옛날 음악이 날 미소짓게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가사를 자연스럽게 쓰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돈 맥클린은 버디 홀리가 죽은 날을 음악

9월 13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돈 맥클린입니다. 아메리칸 파이.

9월 13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돈 맥클린 아메리칸 파이였습니다. 이 노래 그 버디 홀리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곡이죠.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버디 홀리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만 11살이었던 돈 맥클린은 자신이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그냥 웃음을 짓게 했던 그 가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줬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1살, 12살 그때의 나를 생각해봐도 그만큼 돈 맥클린이 음악을 굉장히 사랑한 소년이었고 또 굉장히 좀 성숙한 소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감정을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쓰게 된 이 노래 아메리칸 파이로 오늘 골든디스크 시작을 해봤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다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이상을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200만 장 이상 판매됐어요. 돈 맥클린의 1971년 2집 앨범 아메리칸 파이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해서 1집이 잘 되면 2집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돈 맥클린은 1집보다 2집이 훨씬 잘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돈 맥클린을 미국의 가수, 미국의 스타로 만들어준 앨범이기도 하죠. 그 앨범의 첫 곡이 앨범명과 똑같은 아메리칸 파이였는데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이 앨범 안에 어떤 음악들이 들어

0: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돈 맥클린의 목소리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돈 맥클린의 1971년 2집 앨범 아메리칸 파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Till Tomorrow였어요. 이 앨범에서는 첫 곡으로 들은 아메리칸 파이 그리고 또 한 곡의 돈 맥클린의 대표곡이 들어있죠. 바로 빈센트인데요. 아메리칸 파이가 버디 홀리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가진 음악이라면 이 빈센트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헌정하는 의미가 있죠. 고흐의 자서전을 읽고 거기에서 마음이 동해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주부터 심금을 울리는 뭐 정말 명곡입니다. 0967님, 서미희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리고 이어서 이 앨범의 4번 트랙 크로스로즈까지 두 곡 함께 할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돈 맥클린의 1971년 앨범 2집 아메리칸 파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5번 트랙 윈터우드였어요. 돈 맥클린의 이 음악의 정서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을밤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윈터우드 하니까 또 겨울로 넘어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네요. 돈 맥클린, 194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가수입니다. 돈 맥클린은 그 우리 이제 첫 곡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름이었죠. 버디 할리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수로서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이 미국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라이브 가수로 경력을 쌓아나가는데 사실 데뷔는 좀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노래도 잘하고 곡도 잘 쓴다 많은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데뷔하기까지 30개가 넘는 회사에서 계속 거절을 당했대요. 대단하죠? 그 정도 한 30번 넘게 거절을 당하면 아 내가 재능이 없나?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 했을 법도 한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34번 이상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겨우 1집 앨범을 발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정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첫 앨범이 나오면 그래 내가 정말 그동안의 서름을 다 갚아주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1집이 그 서름을 다 갚기에는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또 않았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페리코모가 다시 불러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는 And I Love You So가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1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서정적이고 돈 맥클린이 계속해서 그런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계약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 색깔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1971년에 나온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그때 돈 맥클린이 그때야말로 진짜 온갖 서름을 다 털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첫 곡으로 들었던 아메리칸 파이가 8분이 넘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동안 1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긴 노래가 방송을 전복한다? 그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들었던 빈센트 같은 그런 음악으로 빈센트는 영국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만들어준 곡이기도 했어요. 예, 이 돈 맥클린이 가진 음악적인 매력과 그 내공까지도 다 보여준 노래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돈 맥클린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73년도에는 계속해서 나온 그 이름, 버디 할리의 노래들을 리메이크한, 예,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74년도에는 자기의 또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특히나 70년대가 약간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제임스 테일러나 캐롤 킹 그리고 엘튼 존 이런 가수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거기에 돈 맥클린도 같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돈 맥클린의 전성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음반이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여기에서 6번, 7번, 8번 트랙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아메리칸 파이 그리고 빈센트만큼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앨범에서 Empty Chairs, Everybody Loves Me Baby 그리고 시스터 파티마였습니다. 돈 맥클린은 70년대 때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활동이 굉장히 좀 뜸해졌어요. 81년도에 여덟 번째 앨범을 내고 그 다음 앨범이 88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이 제법 길었어요.

0: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음악의 유행이 좀 급변하기 시작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웨이브라든가 신스팝이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했고 메이저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거의 뭐 80년대를 지배하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힙합도 태동하고 있을 때였고 락 쪽에서는 메탈 음악이 굉장히 인기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돈 맥클린의 이런 색깔들은 70년대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돈 맥클린은 뭐 자주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도 꾸준히는 정말 예,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가수입니다. 2024년까지 22장의 정규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면서도 본인의 음악 색깔을 유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자기 음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간 그런 아티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45년생이니까 이제 여든이에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돈 맥클린. 그럼에도 2024년에 이 마지막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앨범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노장이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돈 맥클린의 이 아메리칸 파이 앨범 총 10곡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8곡 들었거든요. 9번과 10번 트랙 마지막 곡까지 같이 이어서 들어보죠. The Grave 그리고 Babylon 이렇게 두 곡입니다.
1: The grave that they dug in had flowers gathered from the hillsides in bright summer colors.

CNM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돈 맥클린의 1971년 앨범 2집 아메리칸 파이를 들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우리 이 앨범 원앨범에 있는 노래는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곡 2003년에 나왔었던 이 앨범의 리마스터 앨범에서 두 곡의 보너스 트랙이 더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인 Mother Nature입니다. 이 Mother Nature와 Aftermath라는 두 곡을 이 리마스터 앨범에서는 더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Mother Natur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음악 여행 낭만가요.

0: 확정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P? This is your P, right?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외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일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월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성평등 가족 보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속에 지명 14일 만인 어제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번 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센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에 대해 과격한 선동은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은 최대한의 공과 말에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현재의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전산 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피해 수험생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9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비례대표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됐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2: 민주당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지만 각종 의혹들은 가짜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3: 4일 만에 다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5분 남짓 입장문을 읽으며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입니다.
4: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3: 용 후보자는 사퇴 결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결단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겸직 논란 등으로 여당마저 우려를 표하자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4: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3: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장 관례를 깼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가족정당, 당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도 거세졌습니다. 4일 전까지도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온 용 후보자였지만 결국 여당의 결단 요구에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가짜 정보와 억측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4: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3: 결국 청문회에 서지 못한 채 물러난 용 후보자는 지난해 강선우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현역 의원 낙마이자 최근 3년 새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을 포함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세 번째 낙마한 사례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1: 끝까지 버틸 것 같던 용혜인 후보자가 갑자기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발표에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용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0: 일을 뒀습니다.
1: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0: 요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한 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 겸직이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0: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해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범죄 범벅인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와 위장 전입, 보훈 채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내일로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3: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의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에 대한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뼈있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개혁을 포기한 적 없다면서 과격한 선동은 개혁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4: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찾은 추미애 경기지사.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더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5: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인 겁니까?
4: 비판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5: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4: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며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몇 시간 뒤 이 대통령도 SNS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도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지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후퇴를 주장하며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해온 여권 일각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추지사의 작심 비판이 나온 뒤 이 대통령이 과격한 선동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인식차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의 명분뿐 아니라 결과도 책임져야 하는 집권 세력의 태도를 견지한 글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의 방향과 연임개헌, 파병 등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3: 더 강력한 성능의 인공지능을 누가 먼저 내놓냐를 두고 경쟁하던 세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젠 개발 속도를 늦추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 능력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6: AI 개발 규제에 반대해온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이 일제히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2일 공개한 글에서 안전기술이 AI의 능력 향상을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AI의 이른바 죄기적 자기개선 능력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습니다.
7: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느리게 간다면 저는 여전히 이 기술을 잘못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입니다.
6: 지난 7월 오픈 AI의 미공개 모델은 내부 보안 테스트 도중 AI 모델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해킹하며 위기감을 조성했고 엔트로픽은 며칠 전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학 무기 개발에 AI가 악용되는 시도를 차단해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엔트로픽 연구원도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사를 떠나는 등 위험 신호는 이미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0: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모데이는 AI 기업에 제3자 평가팀을 배치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AI 기업들이 공동 안전 기준을 마련한 뒤 글로벌 공조를 확대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XAI 최고 경영자는 다리오가 맞다며 즉각 호응했고 구글 딥마인드 창립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도 동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역시 외부 안전평가자 도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중으로 거론되던 오픈 AI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1: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부에서조차 나오면서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인류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2: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3: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이고 솔직히 저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AI에서 이기는 쪽이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2: AI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일어나지 않은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부정적인 세력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민주당 진영에선 AI 위험에 대비한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AI의 안전과 경제적 영향을 대응할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중 양국 역시 상대가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을 우려해 위험을 알면서도 규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의 개발 속도와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3: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243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악천후 속에서 연락이 끊긴 뒤 침몰해 13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사고 신고를 접수한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여객선의 마지막 위치로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서서 107명을 구조했지만 6명이 숨지고 130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여객선은 어제 오전 수라바야를 출항해 반자르 마신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나빠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오늘 새벽 2시쯤 연락이 끊겼는데 사고 당시 해상에선 2에서 2.5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무렵 끝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취재진과 만나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며 이란은 절실히 협상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부산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9.6도입니다.
4: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공원묘지와 봉안시설에 추석 연휴에 혼잡을 피해서 일찍 성묘와 벌초에 나선 가족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조상님께 인사드리기 좋은 날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쏘임 사고라든지 뱀에 물리는 사고가 꽤 많았다고 하죠. 또 털 진드기 유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여서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리기도 해서 각 지자체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성묘 시즌에 산불 발생도 꽤 많은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경북 영천의 야산에서는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큰 사고 없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신경 쓰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9월 14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0도고요. 부산 23도, 대구 22도, 대전 17도, 광주 19도고요. 강릉은 21도, 제주 2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중부지방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지게 끼면서 출근길의 가시거리가 무척 짧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3: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최대 1200명의 수험생이 제대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해당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당시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대학 원서 접수 대행사인 UA 어플라이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 원인과 실태 등 해당 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물을

0: 방침입니다. 정년 퇴직자를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명시적 재고용 의무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2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나주교통은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 대부분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왔는데 이에 일부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이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나주교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기사들의 손을, 2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주어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은 실제로 거의 예외 없이 재고용이 이루어져 왔음을 주목해서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며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가 중국인 민평전이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2조 원 규모의 소송에서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민 씨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800억 원을 조달했지만 이후 대출을 연체해 담보권이 실행됐습니다. 또한 민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한국 내 담보권 실행과 유죄 판결을 불복해서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는데요. 2024년 국제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대출 등이 불법적 계획과 연결돼 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고 민 씨는 재차 취소 절차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신군부 핵심 인사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94세로 사망했으며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요. 1932년생인 정 씨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1979년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하고 다음날 특전사령관이 됐습니다. 이후 반란 세력의 핵심으로 육참총장, 내무부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특히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현장을 4차례 이상 방문해 투입된 공수부대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12 군사반란 및 5.18 진압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지만 끝까지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죄나 진실규명에 대한 협조 없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새 진출입 항로 설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1: 네, 이란과 오만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체계를 규정한 최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항로를 전적으로 이란 영해에 두는 게 핵심이고요. 네. 해협에서 빠져나오는 항로 일부도 이란 영해를 지납니다. 미군이 움직이는 해협의 남로 항로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7월 오만이 제시한 해협 공동관리 방안보다 이란의 통제권이 더 강화된 내용인데요. 당시 오만은 양국이 자국 영해를 지나는 해협 내 항로를 각각 관리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란과 오만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오만에서 회의를 열고 MOU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페르시아만 연안국가 외무장관들이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변국도 이 합의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그런 그 목적으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다만 오늘 새벽에 결국 막판에 이 외무장관들의 회의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던 걸프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사실상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었고요. 네. 심지어 이번 회의 개최를 주도했던 오만도 공식적으로는 회의를 연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바레인은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다른 국가들도 현재 침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만약에 조만간 합의가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1: 그렇지는 않고요.

0: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를 보면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의 해협 개방에 필요한 조건 7가지를 전달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이란은 계속 통행료를 받자고 하고 있는데 오만은 이란이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호르무즈에서는 피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3일 영국 회사 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 발사체가 명중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캐슘섬 주지사는 이번 공격을 미국 테러리스트 적의 공격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멘의 대리 세력들도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의 공격이 격화하면서 메카 협정 발동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메카 협정이라는 게 지난해 9월에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이고요. 네. 지난달에 튀르키예가 합류를 하면서 3자 간의 공동 방위 조약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의장직을 맡은 파키스탄은 지난 10일에 사우디의 부당한 공격이 발생하거나 예멘 분쟁이 사우디로 확산할 경우에 협정이 가동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은 며칠간 이어졌는데요. 예멘 정부군이 후티 반군 거점 을 타격하고 후티 반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거나 조직원들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은 사우디 항공기가 이틀 동안 약 130차례나 공습을 감행했다면서 사우디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도 했고요. 네. 사우디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경 인근 지역에 발사체가 떨어지면서 두 명이 다치고 건물과 차량이 파괴됐습니다.
1: 그리고 사우디 송유관이 공격을 받기도 했다면서요?
0: 네, 현재로서 사우디는 이란 전쟁에서 당사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1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으로 사우디의 주요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서 운영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동서 송유관은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우디가 석유 수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송유관입니다. 사우디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이후에 하루에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동서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우회 운송을 해왔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서 대체 항로였던 육로 수송망까지 위협을 받게 되면서 사우디가 더욱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사우디가 이렇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나왔을까요?
0: 굉장히 편을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예상외로 미국은 오히려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티 반군이 우리랑 싸우길 원치 않는다면서 군사 공격 가담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선에 뛰어들었다가는 네. 이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대신에 이란과 친이란 세력들은 이번 확전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대리 세력들이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틀어막으면 네.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 말씀을 들어보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중동산 석유 수입을 많이 하는데 네. 기름값이 또 출렁이는 거 아닌가가 제일 걱정이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의견을 내놨는데 국제 원유와 정제유 가격이 급등하는 건 맞지만 국내 가격과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엑시올린 글에서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를 강화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전략 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점 매석과 단합 단속 그리고 착하디 착한 주유소 선정 등 시장 안전 대책도 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대통령은 유가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은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이죠. 브릭스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말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0: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이죠.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만장

0: 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2일에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뉴델리 선언을 합의하고 이걸 채택했다고 밝혔는데요.
1: 네.
0: 브릭스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공동 성명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해서 고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네.
0: 브릭스에는 현재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이 전쟁 당사국인 이란이 속해 있거든요.
1: 네.
0: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 공동성명의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모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컸는데
1: 네.
0: 이번 공동성명은 특정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확전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한 소식들을 북한 쪽에서는 일절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0: 네,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는데 일절 북한 공영방송에서 소개를 하지 않고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20여일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쏘아 올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통상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에 이른 오전부터 관영 매체를 통해서 무기시험 혹은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표현으로 관련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을 해왔습니다.
1: 네.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경우에는 더 이걸 부각해서 보도하는 게 관례였고요. 물론 대외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한 훈련이나 발사시험이 실패한 경우에는 보도를 생략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지만 최근 네 차례 시험 발사는 모두 우리 합참 감시망에 포착이 됐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개가 됐는데도 북한이 연이어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북미 대화 제안을 염두에 두고 강도를 조절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은 발사를 하긴 하는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기 위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건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은 이제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0: 네, 러시아 크렘린궁이 다음 달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평화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네.
0: 크렘린궁 대변인이 지난 주말에 3자 협상이 10월에 열릴 수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면서 10월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1: 네.
0: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도 3자 평화 협상이 다음 달 열릴 가능성 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2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갖자 미국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3자 협상이 열리게 된다면 10월에 장소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0: 러시아 측도 아랍에미리트가 장소 제공 의사를 밝혔다라고 공개하는 걸로 봐서 3자 회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아, 일본이 이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사도광산을 예전에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었는데 네, 또 다른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다고요?
0: 네, 사도광산에 이어서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아시오광산과 이 조선인 천명가량이 건설된 천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구로뱃댐 등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이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하고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아시오광산은 16세기부터 에도막부 지경으로 구리를 캐던 광산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에 1940년 8월부터 45년 5월까지 조선인 2416명이 강제로 동원되고 네. 수십 명이 숨진 곳입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도치기현의 조선인 강제연맹 진상 조사단은 아시오광산 지역에서 폐렴이나 장티푸스, 낙반사고에 인한 압사 등으로 사망한 조선인 수가 7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한 살 미만의 유아 22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결국 어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3: 네, 용해인 의원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정확히 14일, 그러니까 2주 만이었는데요.
1: 네.
3: 불과 지난 10일 때까지만 해도 30분 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사실상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는데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1: 네.
3: 용 의원은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공개했습니다.
1: 네.
3: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준 믿음에 감사하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라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누가 용해인 의원한테 거취 결단을 권유를 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죠.
3: 네. 김민석 대표가 사퇴가 필요하다라 판단을 했고
1: 네.
3: 김태선 이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를 용해인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3: 김태선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이후 직접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면서 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달 시점은 기자회견 전날이었던 12일이었습니다.
1: 네.
3: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도 어제 기자들에게 12일 날 관련된 의견을 받았다라면서 용 의원이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청와대에서는 후보자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청와대하고 사전 소통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3: 네. 결정 과정과 일정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용해인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3: 그래서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1: 네.
3: 실제 기본소득당 쪽 설명

0: 비슷한데요. 신재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와 별도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은 아니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여당 지도부가 먼저 결단을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용해인 의원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다 비판했어요.
0: 네, 장동열 국민의힘 대표가 용해인 의원을 향해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다라면서 용해인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래도 왼쪽만 챙길 거냐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라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청와대를 향해서는 인사 검증의 기본이 무너졌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겨냥을 했는데요. 용 의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의 비례대표 의원이 된 점을 거론을 하면서 두 번 공천한 민주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이미자 정책위원회 의장은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지키겠다는 속셈이다라면서 용 후보자를 정리한 대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해서도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화력을 굉장히 김승원 후보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1: 네.
0: 최본숙 대변인, 용해인 후보자의 사퇴는 인사 참사의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차례라고 했고요. 특히 김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는 이미 2026년에 조국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비롯해 자녀 위장 전입과 가족 관련 의혹, 또 김 후보자가 단짝이라고 표현했던 이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문제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불공정의 데칼코마니라 공격을 했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주장했더니 공취모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자였다는 점을 다시 꺼내들면서 대통령의 사법 족쇄를 풀 공소 취소 청부업자 이런 주장까지 폈습니다.
1: 예, 한동훈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주 거친 표현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했습니다.
0: 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 예.
0: 일단 민주당 측에서 김 후보자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아니 김승원은 당시에 듣보잡이었는데 누가 듣보잡을 표적 수사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또 김 후보자가 과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썼던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김승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1: 예.
0: 법력권 법사위원들이 검찰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빠 독양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이다라면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제게 공익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한동훈 의원의 표현들이 말이 험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1: 오빠 독양 로비, 그러니까 민주당 오빠들의 독양 로비 막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니까요.
0: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연일 지금 쏟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1: 네.
0: 하지만 한동훈 의원 전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러내는 이빨은 뽑아야 한다라고 맞받으면서 어제도 이 표현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1: 네.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 이제 당권파를 향해서도 비난했습니다.
0: 네.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이 싸우자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1: 예.
0: 이 200명에는 민주당 쪽 180명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에 한 10명도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있다면 SNS 글을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000개도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시위 현장에서 꽃을 달고 북을 친 장면을 겨냥을 해서 장동혁 당권파는 함께 싸우지 않을 거면 민주당을 도우며 저를 방해하지 말고 그냥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1: 네.
0: 김승원 후보자를 고리로 민주당과 싸우는 동시에 본인을 견제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공격하면서 보수 야권 내부의 수도권 경쟁 양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김성원 후보를 이제 방어하는 분위기인데 내일 청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0: 모습일 것 같습니다.
1: 용인 후보자의 와해 쪽의 대응과는 좀 많이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1: 김민석 대표가 이미 지난 11일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라면서 지킬 것이라는 못을 박았고 이후에 적극적인 방어전을 펴고 있는데요.
0: 네.
1: 어제 오전에만 관련 방어 논평 3건, 오후에도 3건, 여기에 한동훈 의원 견제까지 총 7건의 논평이 어제 민주당에서 쏟아졌습니다.
0: 네.
1: 신현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국회에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강조를 했고 이주희 대변인도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이제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검찰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검찰이 신약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까지 김승원 후보자와 연결하려고 했다라면서 시작부터 답정너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다음 달 2일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맡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여기서 낙마시키면 안 된다.
0: 네.
1: 이런 판단도 민주당 내부에 깔려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발언인가요?
1: 네, 대통령이 토요일이었죠. 그제 본인의 X, 옛날 트위터에 박태훈 청년 오늘 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그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0: 네.
1: 장문의 글을 덧붙였는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0: 예.
1: 이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방식이 저항과 역결집을 일으켜 오히려 개혁을 막고 반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본인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은 없다라면서 후퇴가 아니다. 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도 강조했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전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쓴 SNS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SNS 글 자체는 대통령이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게 공유하면서 쓴 글인데 네.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공유했던 이 박태훈 소장의 원문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최근 발언이 직접적으로 비판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박 소장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평가를 하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최근 이른바 뭐 어물전 썩은내 발언 이런 것들을 한 거를 언급을 하면서 저주의 말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 안에서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목소리도 함께 비판을 했는데요.
0: 예.
1: 적어도 유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 여건 안에서 더 빠르고 더 강한 개혁을 압박하는 이 여론 전반에 대한 반론 차원의 성격이 좀 이번 메시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놓고 비판을 했는데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네. 추미애 지사가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이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추모사 준비된 것 대신에 즉석 발언을 일부 했는데
0: 네.
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겨냥을 해서 한동훈 의원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국민의 뜻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고요.
0: 예.
1: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들 세력,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0: 내란 세력에게 엎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1: 네, 라는 진단이었고 이게 또 이 검찰개혁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0: 네.
1: 결국 공개적으로 더 강한 노선의 개혁 드라이브를 요구를 한 겁니다.
0: 그러자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를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1: 네, 예를 들면 최현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사와 정부와 정책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이 앞에 전전긍긍한다 이런 표현은 도를 넘어

0: 또 한참 넘었다라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추미애 지사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자기 정치는 당에도 정부에도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정 동력을 훼손하는 자해 정치라고 직격을 했고요.
1: 도정에 집중해라.
0: 네, 맞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도 이미 90% 이상의 검찰 개혁을 했다라면서 함께 우산이라도 들어줘야 할 우리가 대통령을 홀로 비맞게 하는 광경은 보기에 민망하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시퍼렇게 피멍들게는 하지 말기를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오늘 이유인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이번 한 주도 가을 산책 즐기기 좋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좀 많겠고요. 남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전북으로는 짙은 안개 끼는 곳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 충주가 15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27도, 광주, 부산 29도로 서울은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조금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더 많겠고요. 내일 오후에 경북 동해안 울산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침에는 서늘한데 낮에는 또 너무 덥기도 하고 겉옷을 하나 꼭 챙겨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곡으로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끔 도로 위에서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지 범퍼를 비롯한 부품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도로가나 인도 위에 올려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잔해물에 관한 처리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치워야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결국 길을 가던 보행자나 차량이 잔해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통사고 잔해물, 법제도를 보완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라디오. MBC 라디오.

0: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
2: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이 본격적인 현장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네팔 현지에서 10여 년간 의료 봉사를 해온 김병철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협력 의사와 의료 담당 대원 2명이 오늘 누아코트 이재민 대피소 두 곳과 병원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용품을 전달합니다. 모레엔 누아코트 비두르 지역의 보건당국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현지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고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주문이 체결되던 시간 외 단일가 매매 방식은 폐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와 관련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부각하는 부정적 세력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를 둘 순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하고 미국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며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243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악천후 속에서 연락이 끊긴 뒤 침몰해 13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사고 신고를 접수한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여객선의 마지막 위치로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서 107명을 구조했지만 6명이 숨지고 130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어제 오전 수라바야를 출항해 반자르 마신으로 향하던 중 기상이 나빠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오늘 새벽 2시쯤 연락이 끊겼는데 사고 당시 해상에선 2에서 2.5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세 이하 U18 야구대표팀이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윤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대만 타이베이 돔에서 열린 결승에서 삼진 8개를 뽑아내며 7이닝 완봉승을 거둔 에이스 하현승 선수의 홈투를 앞세워 일본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조별리그 3승과 슈퍼라운드 2승, 결승전까지 6전 전승을 거둔 우리나라 대표팀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여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박진 정우수입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말고 상대의 관점으로 말하자. 저도 언젠가 친구한테 오늘은 떡볶이 먹지 말고 파스타를 먹자고 하니까 느끼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봅니다. 너 요즘 기분 꿀꿀하지? 바람 쐬러 가자. 파스타집 받은 데 있는데 되게 괜찮아. 친구 입장에서 파스타를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된다. 즉, 내 말대로 하면 당신이 무엇이 좋은가?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중동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부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3부에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그 원인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회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박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도마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도마과입니다. 가을 풍성한 계절에 맞게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9566님, JB 여기 전남 통합한 나주인데요. 요즘에 추석 배 출하하느라 새벽 4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4: 아유, 나주 배 꿀물이 뚝뚝 떨어지죠. 아.

0: 너무 먹고 싶네요.
1: K배가 또 그렇게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던데.
0: 그러니까 시원하고 달콤하고.
1: 네.
0: 네, 그리고 0073님은 오늘 아침 산책길에 밤이 익어 떨어져 있네요. 가을입니다.
1: 그렇죠. 밤, 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밤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0: 오!
1: 큰 밤나무가. 밤송이로 머리 맞아본 적 있습니까?
0: 아니요. 살다가 그런 경험한 사람 많지 않을걸요?
1: 아픕니다.
0: 하지만 그 안에 밤은 맛있잖아요.
1: 맛있게 하죠.
0: 그죠?
1: 네. 머리 쓰다듬으면서 밤 까먹죠.
0: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밤을 쪘어요. 그러면 제이비는 어떻게 먹습니까? 이빨로 깨서 먹습니까? 아니면 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파먹습니까?
1: 이빨로 깨서 먹죠.
0: 예. 그렇군요. 예. 이것마저 저랑 안 맞는다. 이신우님. 오랜만에 집에서 오징어 볶음이랑 고구마 줄기에 아침밥 먹습니다.
1: 맛있겠네요.
0: 아, 제이비 지금 군침 흘리신 겁니까?
1: 네, 오징어 볶음. 아, 땡긴다, 진짜.
0: 아,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너무 먹고 싶네요. 오징어 볶음, 고구마 줄기 먹고, 밤 쪄서 먹고, 나주 배로 디저트.
1: 네.
0: 완벽한 아침 환상이네요.
1: 네.
0: 네, 이렇게 배고픔을 달래며.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 용의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짚을 점은 두 가지인데요. 자, 먼저 살필 점. 관련한 용의인 후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2: 민주당으로부터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1: 네, 사퇴 선언을 한 이유가 민주당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도 이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김민석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청와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사퇴 요청을 한다면 그건 인사권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나섰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대신 총대를 맸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 이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입장인데요.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합법입니다. 그것도 전후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표면만 보고 그냥 평가한 것과 같은 합법입니다. 과연 이런 청와대 입장이 맞는 것이냐는 따져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호랑이님도 인사권자와 인사 관련 부서는 뭐 하나요? 왜 말이 없습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1: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는 당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용 후보자의 사퇴 결단에 면을 세워지기 위함 아니냐라는 해석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용 후보자 스스로 요청을 받고 사퇴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당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0: 네, 나라사랑님. 이것이 바로 창조적 수평관계의 시연 아닐까요?
1: 수평관계라 하더라도 권한의 소유관계는 분명히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과연 근데 이제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것의 효과가 어떨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이태배 골통님은 진작에 사퇴했어야죠. 늦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다르게 짚을 점 어떤 걸까요?
1: 자, 용혜인 후보자 이 말도 마저 들어보시죠.
2: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뜻은 민주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성평등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자, 용혜인 후보자는 연대의 틀에서 자신의 발탁 그리고 자신의 사퇴를 설명을 했는데 용 후보자 발탁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 기용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그리 과한 주장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연대 차원의 인사가 좌초된 이후 그 연대는 어찌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당연히 따라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가 어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기본소

0: 민주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마도 당연히 이런 말이 따라붙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되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이건 빼고 정치개혁 논의라고 했는데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정치권에서 응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이라고 한다 뭐가 되겠습니까?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요건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겁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김민석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뭐 지분 이야기 했다가 또 조국 원장이 반박하는 이런 일도 주말에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원내 교섭단체 구성, 변경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인가? 일단 물음표 찍읍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번에 용인 후보자의 의원 장관 겸직 문제로 불거진 게 뭡니까?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부분. 이거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용인 후보자 사퇴 이후에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거 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뭐냐?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의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글에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다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의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장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초대 중수청장의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에 대한 진영 내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자, 핵심 논점은 연대 그 자체가 아니라 연대의 성격입니다. 당위적인 연대가 아니라 유능한 연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의 요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능한 연대라고 딱 이렇게 틀을 잡아버리면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 이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영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사 발탁해서 쓰겠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이해를 하면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 유능이라고 하는 두 글자 단어는 독립돼서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단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능은 어떤 것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냐? 목표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설정이 돼야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라는 평가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긴밀히 결부된 개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목표가 확실하니까 방법적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유능을 앞세운 방법론이 목표를 흔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영 내부에서 내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쪽이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런데 백태영님은 연대의 다른 말은 나눠먹기 아닙니까? 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 보내주셨네요.
0: 네.
1: 네. 그리고 좋은마니님은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을 좀 단단히 살피고 보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적토마님은 연대를 위해 용혜인 의원을 발탁했지만 남은 건 잡음과 상처뿐이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해븐리님은 사퇴 잘했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마스터 초이님은 오늘 발표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궁금합니다.
0: 한 말씀만 더 첨언하겠는데요. 유능이고 뭐고를 떠나서 기본부터 좀 챙겨라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가 유능 코드에 그러니까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본이 빠져있는 상태라면 유능은 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 한쪽은 오른쪽 기형이고 한쪽은 왼쪽 기형이라고 칩시다.

0: 여기서 불거졌던 문제, 결국은 낙마로 이어졌던 문제가 유능이냐 무능이냐를 가지고 갈라졌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의 문제였고 기본적인 어떤 그 처신의 문제였고 이런 거 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더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데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하나 올라왔어요. 길림, 기본이 있는 정치인 있습니까?
0: 라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지요. 그죠? 기본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근데 용해인 후보자의 사퇴로 이제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서부지검의 2022년 11월 28일자 수사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던데요.
1: 네.
0: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수사 착수 직후에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철엄의 소속으로 그다음에 친이재명계로 분류를 했고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 소속이라는 점,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의 이력을 명시를 했습니다. 수원 수성고 출신 항맥이라는 별도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고문을 지낸 원유철 전 의원,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당시 의원 등을 나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약 청탁 의혹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성격이. 그런데 수사기획보고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수사 착수 직후에 적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사 방향이 신약 청탁이 아니라 대장동에 맞춰졌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바로 따라붙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치적 목적의 수사, 이른바 표적 수사 아니냐는 주장이 지금 그래서 따라붙고 있는 건데 다른 정황도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부임을 하는데 이 부임한 직후에 사건이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 5부로 재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형사 5부는 정치인과 기업 비리 등 반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쭉 일련의 과정을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검찰 자체적으로 정치기획성 수사에 착수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친윤검사장에 의해서 이것이 가속패대를 밟았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랬다가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이야기. 이런 일련의 흐름을 타고 지금 전개가 됐던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새 쟁점이 생겼다는 점. 여기에다가 용해인 후보자 사퇴에 따라서 선택은 끝났고 이제 집중. 어떤 집중? 김승원 사수. 집중만 할 수 있는 모드가 장착됐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내일 있죠? 인사청문회가. 김승원 그렇죠.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게 되는데 아마 혈투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진단했던 이른바 유능함.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끌어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승원 사수 이유가 유능이라고 한다면 그 유능을 판별하는 인사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어떤 점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유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필코 사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냐. 이게 마지막으로 점검이 돼야 될 내용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1: 네, 이른바 표적 수사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은 그때 누군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데 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겠냐. 이렇게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줄 사람이고 공소 취소를 몸 버리면서까지 해줄 만큼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기자회견 견을 했고요. 또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어요. 김생 용사 하면 김생 이사한다.
0: 아니 근데
1: 이재명 대통령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죠.
0: 그 당시 김승원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수사 보고에서 뭘 기재했는지 쭉 지금 나열해서 전해 드렸잖아요. 잘 알고 있구만 뭘 모르긴 뭘 몰라요.
1: 초선 의원인데 누가 알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0: 거예요. 아니 낱낱이 지금 적어 놨잖아요. 그 부서에서 수사 보고서로 다 적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네, 아무튼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촌철님들의 의견.

0: 사연 전해드리죠. 레드헤어님, 김승원 후보자도 털고 털다 나온 게 지금의 문제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신화서파님은 아, 긴말 필요 없고요. 그냥 청와대 인사 검증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아마
0: 청와... 약간 부정적인 의견 네.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원의 유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답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의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10분을 앞두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0: 네.
2: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일부 대학이 최종 경쟁률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자, 수시에서 몇 군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섯 군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판에 눈치 싸움이 상당히 심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경쟁률인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연장 시간에 제출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겼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주장이 지금 강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교육부는 연장 기간 내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신규 접수한 수험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그 추가 시간에 접수한 사람들은 다 무효로 수험생은 다 무효로 하는 겁니까? 그럼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법원으로 달려가겠죠.
0: 그렇겠죠.
2: 그렇죠? 거기에다가 국회 홈페이지에는 오후 6시 이후 접수한 원서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정반대 지금 주장이 나온 겁니다. 꼬여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법원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거의 99%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시점에 좀 짚어야 되는 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이걸 짚어야 되는데 수시 원서 접수 이거 민간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운영을.
0: 네.
2: 그러니까 UA플라이와 진학 어플라이 이 두 곳에서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민간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정부가 2013년에 대입 전형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공공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대교협 그리고 이 운영사 가운데 한 곳인 진학사가 교육부가 체결, 교육부하고 체결한 계약의 새로운 원서 접수 업무를 추진할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좀 사실 저는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걸 민간에 위탁했다는 것부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다시 공공으로 돌리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러면 당장 요번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난제에 지금 봉착해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거는 뭐 14일부터 16일까지 수시 구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건데 촌철님들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JY님,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원서 접수 먼저 한 학생들 피해가 너무 클 것 같고 화가 너무 날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2: 인생이 달린 건데요.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지난 9일에 국방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2: 보고 내용부터가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3: 그 언론에 뭐 구체적인 어떤 파병 계획 같은 것들이 막 보도되고 뭐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2: 네.
3: 다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기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2: 네.
3: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 그러면 결정은 안 했지만
3: 네.
2: 요청은 받은 게 맞죠?
3: 그렇습니다.
2: 미국으로부터 요청.
3: 예, 미국의 요청은 있는 것이 뭐 직간접적으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보도를 보면 미국의 요청이 되게 구체적이었다. 11월까지. 그다음에 네. 분야도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보내줘서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네. 뭐라고 하던가요? 국방부는.
3: 네, 그건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2: 아니라고요?
3: 뭐 11월 1일까지 파병을 결정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2: 아니고.
3: 국방부도 외교부도 다 부인했습니다.
2: 예, 예.
3: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는 뭐 더 많은 지원, 더 빠른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나 지원의 형식, 규모 이걸 정해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2: 잠깐만요. 더 많은 지원, 더 빠른 지원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3: 거군요? 뭐 그런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그럼 군사적 기여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액면 그대로 해석을
3: 하면. 아니, 근데 파병이잖아요.
2: 네. 더 많은 지원이면 그냥 그 물은 빼고 10만 어떻게 좀 지원하면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겁니까?
3: 글쎄 그런 제3의 방안도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3: 비단 파병만이 선택지는 아니고 예. 다른 기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의 요청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다국적 해상연합에서도 이른바 자유통항 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합적인 작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참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논의에 우리 정부는 진즉부터 합류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고
2: 네.
3: 그런 국제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계속 표방해 왔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다국적 연합이 참여하는 건 사실은 그건 논쟁상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다국적군이 지금 이란과 교전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니까.
3: 물론입니다.
2: 그거는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3: 네.
2: 이란과 교전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그러니까 좀 논쟁점은.
3: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병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 군사작전에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파병은 파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파병하게 된다면 그 파병군의 임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2: 네.
3: 작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중요한 병력이나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지금 보도가 됐고 확인이 된 게 지금 조사단을 현지로 보냈잖아요.
3: 네.
2: 조사단을 보냈다는 것은 계획이 먼저 서야 조사단을 보내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고 놓고 보면. 네,
3: 과거의 전례로 보면
2: 네.
3: 파병의 큰 틀이 잡힌 다음에
2: 그렇죠.
3: 현지 조사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보통 현지 조사단이 가는 경우는 파병의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2: 그렇죠.
3: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2: 어떻게 해요?
3: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현지 전황이 날이 갈수록 바뀌고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연 지역 정세가 어떠한지 또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니까 제가
3: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0: 를 둘러본다면 우리가 어떤 부대 내지 어떤 장비를 보내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럼 적합한 곳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기지를 꾸리거나 했을 경우는 완전히 담보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조사단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예. 그런 것도 포함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전황이 날이 갈수록 바뀌고 있습니다.
0: 예.
1: 최근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0: 어, 그러니까요.
1: 예, 과거에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선박 수가 한 170여 척쯤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7척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통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란과 미국이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타결됐다는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26척 묶여있던 우리 배들도 나오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두 척만 남아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뭐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지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0: 그럼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 파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있어서 참조가 되는 현지 상황에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홍해 쪽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후티 방군이 지금 이제 뭐 해협을 장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 그렇습니다.
0: 있는데 이게 파병과 연동해서 바라본다면 파병의 필요성을 키우는 상황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둘 다 양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죠.
0: 그래요?
1: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로가 바로 그 홍해 교통로였는데 그렇죠. 그 홍해 교통로도 지금 후티 반군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만큼 중동 지역의 해상 교통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더 절실해진 겁니다.
0: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파병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졌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파병을 하거나 군사적인 기여를 해서 통항로가 확보될 수만 있다면 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담보가 없잖아요.
0: 오히려 근데 우리가 파병을 하면 통항로 확보가 더 그 난관에 봉착할 수 있죠. 이란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보복 공격에 바로 노출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또 정교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0: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의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게서는 두 가지 기준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국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1: 파병을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높죠.
0: 더 높죠.
1: 예, 그런 예.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 예.
1: 예, 우리 군의 큰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하나는 평화주의 원칙입니다.
0: 그렇죠.
1: 침략전쟁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또 하나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연 중동 지역의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0: 네.
1: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 방위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0: 네.
1: 또 평화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도 부합하는 것인가 정말로 정교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 여론 상황을 볼 때
1: 네.
0: 그럼 미국의 중간선거 한참 뒤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자꾸 11월 달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니까 그런 건데 그런 네.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고
0: 없었고.
1: 또 설사 미국은 정치적으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0: 네.
1: 국내의 파병 결정이 그렇게 빨리 무리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 문제도
0: 네.
1: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고 또 현지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럽의 다국적 해상연합은 허용적 환경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종전과 작전 환경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작전 활동이 가능할 때에만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게 유럽 다국적 연합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0: 그건 종전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제 바로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그런 환경들도 바라봐야 된다.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0: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만약에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통과가 돼

0: 되죠.
1: 만약에 오늘 만약에 표기를 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지금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정부도
1: 의원들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0: 정부도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뭐 가정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고 민주당 내에도 이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오히려 뭐 반대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그러니까 파병 자체로만 보면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도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어떤 게 있습니까?
0: 뭐 이를테면 자유통항의 원칙, 공해상에서는 그냥 무해통항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1: 깨졌죠.
0: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중동산 원유의 수입 의존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하는 건 매우 중대한 국가적인 이익에 해당합니다.
1: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일관되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냉정하게 봐서 이란전 개전 이후에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미국조차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설령 파병을 한다고 해도 극히 제한된 병력만 갈 텐데 우리의 힘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파병을 해서 작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선박의 안전한 수송 호송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1: 종전.
0: 그렇죠.
1: 당연하죠. 그건.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파병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종전을 전제로 한 파병.
0: 그것이 다국적 연합군의 입장이고
1: 그렇죠.
0: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1: 네네네네.
0: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점을 강조해왔고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그냥 무작정 파병은 지금 자꾸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1: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0: 문제제기
1: 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에 참여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 미국 이란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으로 한정해서 계속 질문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0: 그래서 그런 전제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 평화주의 원칙이나 우리 저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 의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매우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 하나만 더 위원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류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0: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 잘 몰라요?
0: 아직 정부가 입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개개인들의 의견은 이를테면 책임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하더라도 개별 의견일 뿐이다?
0: 네, 그렇습니다.
1: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청와대의 코멘트나 이런 걸 보면 그냥 기여나 실질적 기여 이런 단어만 쓰다가 8월인가요? 이때부터 군사적 기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유상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 그 단계에서 사실은 검토에 들어가고 있었던 이제 검토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그 계기가 뭘까요?
0: 뭐 당장에 미국의 요청이 그 즈음에서 구체적으로 그 제기됐던 게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합니다.
1: 근데 사실 공개적으로 뭐 뭔가 뭐 함정 보내달라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한참 전에도 있었잖아요. 트럼프에 의해서.
0: 그런데 점점 요구의 강도가 세졌겠지요.
1: 그럼 아예 이제 그 매우 세게 그다음에 매우 진지하게 요청이 들어왔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야 확인하지 못했고 또 구태여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미국하고는 비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외교 현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의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정부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파병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파병을 하고 일종의 그 딜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어떤 그 연료 확보라든지 이런 거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0: 그냥 물론 네.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그것이 군사 동맹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한미 간에 얽혀 있는 다른 군사 외교 현안들을 협상에 가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1: 예.
0: 그걸 파병과 무슨 핵추진 잠수함 문제 또 원자력 협정 문제 이런 문제와 딜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는 안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간단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국방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청문회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 제한적이실 것 같긴 한데
0: 네.
1: 일단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단 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0: 9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여야간에 합의됐고 또 인사청문 계획서도 채택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훈 후보자 이제 청문회 두고 증인 채택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강신철 후보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채택 문제는.
0: 야당에서 증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1: 네.
0: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아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1: 한 명도 채택은 안 됐고.
0: 예.
1: 지금 불거진 문제는 이른바 그 철검이 딱지잖아요. 분양권.
0: 예.
1: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강신철 후보자의 소명은 그 문제의 천왕동에 가족이 대대로 거주해 왔다.
1: 위장 전입은 아니다.
0: 아, 예. 예. 거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불법 청약 주장이 성립하려면 삶의 터전이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어야만 해요. 그 입증의 책임은 야당에 있죠.
1: 마지막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 그 민간 국방장관이 아니라 군인 국방장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요. 저도 문민 국방부 장관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안규백 장관처럼
1: 네.
0: 민간 출신이면서도 국방 분야에 아주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사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0: 또 여러 가지 국방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군 내부의 동의가
1: 네.
0: 굉장히 중요한데 군의 동의를 얻어내려면 아무래도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당장 또는 사관학교 그 통합 문제인데 그거는 그러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장관이 바뀌면?
0: 우리 강신철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미래전의 양상을 생각할 때 사관학교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의원님.
0: 감사합니다.
1: 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난 5월에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야차를 방식의 싸움에 내몰렸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야차를 이라는 게 서로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규칙이나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행위입니다.
1: 네.
4: 근데 문제는 이게 청소년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경북 포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6명이 야차를 방식으로 싸우다가 한 명의 치아가 부러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1: 네.
4: 실제로 이 야차룰이라는 게 학교에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되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5: 야차라는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써요. 남학생들이. 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우리 야차 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약간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야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할 때는 권투 글러브를 가져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스파링을 한다고 하면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신고는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1: 야차까요라고 말한다고요?
4: 선생님한테. 그만큼 이게 일상적인 언어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교사 입장에서는 학기 초부터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이런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도 하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주로 이런 게 벌어지니까 순찰을 돌면서 무효 있으면 해산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의 예방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거절을 하는 게 또 불가하다. 왜냐하면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0: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전 청소년 모임 한밭 중학생 활동가 성령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이 야철이라는 것 자체가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장난식으로 싸움을 하더라도 받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게 되면 사이가 좀 그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상대가 강하게 때리니까 나도 둔해가지고 더 세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다가 진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2: 장난으로 시작한다고요?
0: 처음에는, 네. 장난으로는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이제 온라인과 결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라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가 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건데요. 자신의 신체나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영상이 돈벌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 예. 그걸 통해서 서열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남성성이라던가 이걸 전시하거나 과시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1: 실제로 인스타그램 분위기 전체를 보면은 해시태그로 어디 뭐 지역 이름하고 본인 출생 연도 예를 들어서 뭐 대전 10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좀 싸움 영상을 올려주는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누구 사람이다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 이게 학교 바깥에서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요즘 야차룰에 좀 휩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서 주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 참가를 하는 아이들은 보통 중학생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이 많고, 또 그런 관계를 동경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이제 휩쓸리다 보니까 이제 야차룰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학생의 전화를 받고 놀이터에 출동했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회 교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3: 놀이터에 한 열댓 명이 엉켜 있었는데 싸웠는데 서로 머리를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와달라 라고 해서 달려가니까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중학생들은 담배 피고 앉아있고 저희 학교 애들 한 열몇 명이 막 저 오기 전까지는 막 쌍욕하고 싸우고 있다가 저 오니까 이제 쌍욕은 그치고 제가 딱 보이는 순간 야 그래 풀자 이러면서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요즘 학교에서 신체적 폭력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신체적 폭력을 본인들끼리 용인한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2: 악수하고 끝난다고요?
0: 그러는 척을 하는 거죠.
2: 척?
0: 교사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레이저 행위처럼 이걸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문제가 되는 거는 서로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는 어떤 야차롤의 그런 방식이 이런 폭력을 놀이로 소비하게끔 만든다라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아파트 동대표들이 각서를 쓰고 싸우다가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폭행치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서를 썼다는 게 이제 직접적인 무죄 선고의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게 또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돌면서 야차룰로 싸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또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사회에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이게 과연 괜찮은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역시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양우재 님이 근데 야차가 뭐예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0: 제가 그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야차라는 어원을 찾지는 못했고 예전에 우리 그 게임 한창 유행했을 때 현피 뜨자 해서 현실에서 만나서 이제 그 상대방을 때리는 그런 행위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2: 아, 이게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네,
0: 야차를.
2: 보통 우리가 야차 같은 액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0: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차 같은 X요.
2: 아,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0: 네.
2: 거의 저기 악마 비슷하게 하는 그 야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0: 아.
2: 그걸 뜻하는 거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0: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2: 그래요?
0: 네.
2: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네.

0: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1: 네, 이번 주도 평소보다 천천히 걷고 조금은 돌아가도 좋을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볕이 뜨거운 가운데 광주, 부산 29도, 대구가 30도로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까지 충남, 전북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더 많겠고요. 내일 경상권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0: 일단 뜬금없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하면 국정수행 지지도죠.
3: 네, 국정수행의 긍정평가죠.
0: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3: 이제 사실은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다시 치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0: 그래요?
3: 예, 왜냐하면 정당성을 이제 계속 이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평가로 지지율로 다시 재보여받는다 이런 이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이제 권한과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요.
0: 네.
3: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당성 내지는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의 권한 행사의 자율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권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대개 높은 국민적 여론을 기반으로 의회를 압박해서 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0: 네.
3: 그 메커니즘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한테 어떤 대통령들은 연연을 하지 않는다, 뭐 뚜벅뚜벅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국정 지지율은 사실은 대통령의 거의 대부분 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잖아요.
3: 예.
0: 결국 행정 부분인데 행정의 추진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게 바로 국정 수행 지지도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3: 네.
0: 그렇죠.
3: 맞습니다.
0: 여기서 뭐 집권 여당이 뒷받침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회에서 이야기이고
3: 나중에는 뭐 사실은 떨어지게 되면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타나는
0: 그렇죠.
3: 게 대한민국 정치의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높게
0: 그렇죠.
3: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 그 국정수행의 안정성을 네. 가져가는 데서는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근데 그 국정수행의 주도가 지금 계속 하락 추세다.
3: 예.
0: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3: 예, 지금 지난주 한국갤럽이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0: 예.
3: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0: 네.
3: 대통령 국정지지율, 국정수행평가의 긍정평가 비율이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조사한 것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였고 또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것은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ARS 방식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33.8% 9주 연속 하락하는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0: 그러니까 60%를 상회하던 때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 역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이제 30% 떨어진 경우들은 많이 있었어요. 또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좀 달랐던 것은 과거에 보게 되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낮아진 흐름들, 뭐 30%대 떨어진 흐름들 이제 있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제 대부분 대통령들이 이제 초반에 떨어진 분들은 예.
0: 노무현 대통령이 전형적인 게.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뭐 1년 차에 뭐 2분기 정도 즈음에 이렇게 낮아져서 쭉 가서 어떤 대통령들은 회복하기도 하고 회복 못 하기도 한 경우도 있는데 1년 정도를 지금 1년 정도를 60% 이상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직후에 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이제 30%대로 떨어지게 된 것은 역대 대통령들에서 이제 잘 나타났던 현상들은 아닙니다.
0: 하락 추세보다 하락 속도가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3: 예,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다가 그 단기간에 뭐 20%포인트 이상 큰 틀을 단기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과거 다른 대통령들의 하락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원인들 분석이 좀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0: 할 수 있습니다. 하락세서가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3: 거죠. 네, 결정적인 이제 시기를 보게 되면 지방선거 이제 직후부터

0: 그러니까요. 예, 예,
1: 이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뚜렷하게 그때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60% 이상 높은 국정 수행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30%로 낮아졌으니까요.
0: 그러면 예. 이러다가 20%대까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1: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대로 간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어떤 큰 사건들 터진 경우들 이제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끝 부분에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끝 부분에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정상 이게 낮아지게 되면 그때 그 진영의 지지층들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30%대는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네.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모든 것이 뭐 불가능한 것은 이제 없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은 있는 상황이지 그런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막판에 됐던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니까 20%를 논하기엔 좀 이른 것 아니냐.
0: 알겠습니다.
1: 예. 그것이 또 이제 대통령 측에서 뭔가 이제 액션이 이제 있게 되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원인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예. 하나 더. 예. 그러니까 이전 역대 대통령 보면은 아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게 빨간 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점으로
1: 네.
0: 대선 때의 득표율
1: 네.
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그것은 이제 옳지 않습니다.
0: 옳지 않다.
1: 예, 왜냐하면 예. 대통령 득표율은 이제 매우 중요한 자원이긴 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때 이제 투표를 한 것이잖아요. 정치적인 지지가 드러난 이제 현상입니다. 정치적 지지의 행위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엄밀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최근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여전히 지지하지만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0: 있죠.
1: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지지의 어떤 바로 그 직결되는 현상인 투표에서의 득표율과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엄밀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높고 낮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앞튼 이제 뭐 부실한 측면이
0: 그럼
1: 있습니다.
0: 그럼 우리 대표님의 분석대로는 사실 정치적 지지율은 오히려 이게 상당한 경직성을 띠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근데 국정 수행 지지도라는 것은 오히려 탄력적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고 그 국정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게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이 맞아요. 지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0: 호불호니까 그건.
1: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건 찬반이 있을 수가 있다.
1: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거나 발언하거나 행보를 보이는 데 따라서 평가를 즉각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가격을 낮췄을 때 얼마나 많이 팔리냐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에 나오는 그 탄력도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것인데요.
0: 네.
1: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높고 낮은 현상이 출렁이는 예. 현상들이 이제 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사실 잘 관리하면 40% 중반대 웬만하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 추세인 것도 역시 그럼 정책 요인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1: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단일 요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정책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첫 번째 뭐냐면 예. 부동산도 있겠고 최근에 뭐 인사 관련한 것도 정책이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정책적 요인이 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계속 소환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커지기 때문인데 어떤 정치적 요인에서 소환이 되게 되면 어떤 진영의 리더, 계파의 수장 같은 이미지가 강화되거든요.
0: 네.
1: 그럼 중도층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이런 정책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통령 개인의 어떤 신뢰 문제까지 지금 최근에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공수 취소
0: 네네.
1: 관련한 논란 또 대통령의 이제 연임과 관련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정책 효과들을 이렇게 좀 제약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0: 네.
1: 지금 이런 하락 요인들 이제 하락 상황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부동산 정책 요인에서 부동산 요인이 상당히 지금 그 예. 많은 그

0: 이런 거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사기관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부동산을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부동산 이슈가 부각이 됐던 것도 맞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장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이런 부정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보게 되면 뭐 그 전에는 사실은 굉장한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 평가가 높았던 때가 있어요 지난해.
0: 네.
1: 예. 그런데 또 올 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면서 그런 전반적인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도 확연히 이제 올라간 측면이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 실생활에 가장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원래 상이한 정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한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월세 문제와 대출을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부정적 평가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타격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곳이 서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게 서울 어떤 서울 지역만 조사한 걸 따로 떼어놓으면 그 확실하게 잡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적으로 서울 이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0: 네.
1: 전체 지역을 낮추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젊은 층의 여성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0: 부동산이?
1: 예. 왜냐하면은 예.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뭐 진보 진영 내 진보 대통령 또는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의 여성의 지지는 받는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남성 그렇지 않더라도.
0: 예.
1: 그런데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서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보게 되면 30대 여성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정원우 후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6%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녀 간의 그 젠더 이슈를 사실은 약간 거론되면서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들의 지지가 컸잖아요. 현 정부는 젠더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조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서 여성들의 어떤 지지 우호적 기류가 약화되어 있던 차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세대이거든요.
0: 예.
1: 그런 측면에서 이 부동산 문제와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30대 여성에서의 어떤 이탈, 지지의 강도의 약화, 이 현상이, 아까 출구조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30대 여성에서 낮춰진 측면이 있고요. 뭐 20대 여성은 부동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검찰 수사권 보완 폐지 이런 문제가 본인들의 실생활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또 20대 여성에서도 또 완화되는 약화되는 흐름들 보이고
0: 또
1: 있습니다.
0: 또 하나 얘는 경제 지표는 지금 되게 좋잖아요.
1: 예.
0: 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번에 돌파할 것 같다고 해서 뭐 수출액이 1조 달러가 될 것 같다. 뭐 지표는 되게 좋은데
1: 네.
0: 이게 지금 여론조사로 활용 안 되는 건 역시 근데 체감 경기와 이 지표 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그런 점. 뭐, 그 부분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개인들, 많은 조사들이 저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가구의 이제 경제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방식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약간 상이다, 뭐, 상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빠듯하다, 이제 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주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에 몰리게 돼요.
0: 항상 빠듯하죠.
1: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경기와 실제 이제 체감은 뭐
0: 아무래도
1: 봐야 되겠습니다.
0: 인사 요인은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1: 예, 원래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른 어떤 정책 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0: 그렇죠. 직관적이죠.
1: 예. 그래서 개각 같은 경우 원래 또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더라도 하락폭을 막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각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국면 전환에 대한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재 진행형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뭐 바로 발표되자마자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이제 많아 져서 사실은 뭐 부정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서 바꾼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바꾼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효과는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가령 정책실장을 교체한다고 하면 이전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꿉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되면 우리는 되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중이 알아줄 것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치의 이.

0: 자존심은 없거든요.
1: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거 뭐 그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얘기지만 조각 단계 네. 정권이 출범할 때는 네. 조각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맞죠.
1: 그래서 거기 오히려 이제 그 국정수행 지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네. 되는데 개각 가지고 저는 국정수행 지도 끌어올린 경우는 별로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래도
1: 기억이.
0: 떨어지고 하락은 없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1: 그렇죠. 그럼 이제 막는.
0: 예.
1: 하방을, 그, 저기, 막는 요인은 되지만 상승 동력은 되지를 그렇죠. 못하는, 오히려.
0: 그렇지만 이번엔 더 또 하락이 되는.
1: 하락 요인이 되어버리는.
0: 측면이 있었습니다.
1: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게 어떤 이제 정치적 요인으로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진영 내의 분열.
0: 네.
1: 이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나왔던 주장이 코어층의 이탈 이 주장이 나왔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0: 아, 근데 코어층을, 사실은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의가 사실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엄밀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당 지지층 중에서 대통령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1: 네네네.
0: 이 부분이 이제 1차적일 수 있을 텐데 뭐 초반에는 높을 때는 뭐 90% 이상 됩니다. 여당 지지층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지금은 한 70% 중반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코어 지층이 이탈한 거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
1: 70%대면
0: 예. 그리고 제일 먼저는 그런 이제 원래는 이제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던 보수층에서 1차적으로 이탈. 그다음에 중도 중간층에서 2차적으로. 그다음에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지지 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맨 바깥에 있는 지지 강도 낮은 분들이 이제 부정평가하는 것이니까 역대 대통령들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특이하게 갖고 그래서 여당 지지층, 여권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지표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대로 어떤 그 국정수행 지지도에서는 정치적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네. 한다면 말 그대로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정책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탈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0: 네.
1: 그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지역별 연령별로 특화해서 좀 봐야 되는 특이 현상이 좀 있는 게 있을까요?
0: 뭐 지역은 이제 우리가 많이 뭐 호남에서 낮아졌다 그러는데 호남이 이제 워낙 사실은 높은 흐름들이 있고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호남이 여전히 이제 우세한 가운데
1: 네.
0: 예, 그 흐름들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관련한 흐름 때문에 보게 되면 잠깐 볼게요. 제가 예. 서울 같은 경우는 29%거든요, 지금.
1: 네, 네.
0: 이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뭐 40, 50대에 이제 우세한 흐름들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 30대 낮았지만 여성들이 받쳐주는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아직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30대 연구 최근에 있었는데 20대 현상이 30대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해요. 왜냐하면 세대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40대 초반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아직까지 여권 성향층이 상당히 강하긴 합니다만 40대의 전반기가 이제 과거에 30대들 초반에서 이제 이동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나이가 들어가도 연령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 30대 가지고 있던 특성을 40, 50대도 가져가는 특성들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그래서 40대 초반에서도 좀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그것은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흔들 수 있는 요인들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점검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공소취소 연임 개헌 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0: 그건 이제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나 저 정권의 어떤 바라보는 것은 맨 처음에 매우 우호적으로 바라봤던 상황인데
1: 네.
0: 이 사안들 갖고 이제 약간 다른 정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뭔가
1: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0: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보안수사권 관련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검찰개혁의 이제 이슈이긴 했습니다만은 20대 여성들이 제주와 광주 등에서 나타났던 사건들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사건들이 본인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해주는데 좀 취약하다,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정부가 그런 이제 인식들로 작동하는 측면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등에서.
1: 근데 아무튼 용혜인 후보자는 사퇴를 했고 결과적으로.
0: 예.
1: 아마 김성훈 후보자는 사수를 할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 효과가 이게 그 환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 한 명은 버리고 한 명은 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고가 작동할 텐데 일반 국민들은

0: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한 명은 됐으니까 한 명은 수용해야지.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갑자기 좋아지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별개의 사안인 것이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용혜인 후보자에 비해서는 전 후보자에 비해서는 이제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제 적합도가 높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여론 전체 측면에서는 부적합도가 높은 상황인 것이니까 이 흐름 높이려고 여권 쪽에서 한다면은 별도의 조치 또 후보자의 별도의 어쨌든 해명 등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이러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0: 예, 지금은 보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0: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권 성향층들이 아, 대통령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뭐 무슨 뜻인지 알겠다,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이제 작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2개월 동안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도 그냥 이루어지고 이심전심 알 것처럼 이제 나왔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별도로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추가 하락을 막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 메시지가 일단 지금까지 옳았는데 뭐 이렇게 이래서 안 됐다라는 해명성보다는 어떤 대통령 국민들의 이런 마음들이 고통이 있던 부분들을 이제 헤아리게 되었다 받아들인다 수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친다라고 하는
1: 자세
0: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제 대중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추가 하락이 이제 사실은 이제 멈출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이니까 끝나고 가장 큰 고비가 그거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 기자회견 아마 이런 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0: 대개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뭔가 이제 명절에 대해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사실은 잘 얘기되는 사안이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작동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마 그 측면에서 이제 일정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정당 지지율은 어떤 것 같아요?
0: 예, 정당 지지율은 아까 이제 한국갤럽 조사 봤을 때 민주당 38, 국민의힘 2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30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ARS, 의사가 굉장히 강한 정치 관심도가 높은 ARS 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동안에 사람 면접원이 해서 중도층, 중간층이 많이 표집되는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20% 초중반대. 근데 지금은 30% 내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 이제, 야당의 지지율 상승은 야당이 스스로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 한 사이.
0: 그때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내지는 비판적 시각 때문에 이제 중도층에 가 있던 보수층들이 이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국면이 다소간 형성된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상당한 그 약재일 수 있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 때까지 선거가 없다. 이때 이제 달려야 된다 국정. 그래서 집중적으로 달려가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딱 잡았을 텐데. 그 에너지원이 되는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해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국정 수행 지지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 국정 수행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아, 그 딱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40% 중반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평가되는 측면이 있겠고 뭐 40이 이제 좀 허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시비에 걸리게 되고 어떤 이제 대통령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든가 야당 내에서 사실은 마음대로 이제 공세를 하게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엄밀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법칙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40%를 이제 상회하는 측면들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 일정 수준 국정 동력 유지하는데 이제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럼 이제 관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40% 중반대로 국정 수행 지도를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1차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몸값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엔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 대표들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 같은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거래소에서도 저녁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소식도 들어보죠. 9월 14일 월요일 손에 잡힌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AI 기업 대표들은 요즘 자사의 AI 성능 끌어올리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분들이 야,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이러다가 이게 인공지능이 지구인들을 위협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 다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네. 했다고
2: 그렇습니다.
0: 들었습니다.
2: 네,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CEO가 지난 12일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예.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최첨단 AI, 이른바 프론티어 AI의 개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0: 예.
2: XAI CEO인 일론 머스크도 다리오가 맞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또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의장 역시 세부적인 방법은 더 논의해야 되지만 그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원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와 엔스로픽은 뭐 AI 시장의 대표적인 경쟁사인데 이 엔스로픽을 만든 아모데이 CEO가 원래 오픈 AI에서 연구를 총괄했던 인물이거든요.
0: 아하.
2: 그런데 이제 AI를 얼마나 빠르게 개발하고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 오픈 AI 경영지가 갈등하다가 2020년 오픈 AI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오픈 AI 출신 연구자들과 함께 엔스로픽을 세운 거고요.
0: 오픈 AI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네요.
2: 그렇죠.
0: 예.
2: 네, 그리고 이제 머스크와 올트먼의 관계는 더 껄끄럽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2015년 오픈 AI를 함께 세웠는데 이후에 회사 운영 방향과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018년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났어요.
0: 예.
2: 그러고 나서 오픈 AI가 투자를 받고 영리화를 취재하니까 머스크가 처음 회사를 만들 때 비영리 취지를 저버렸다면서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0: 다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회사군요.
2: 네.
0: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이도 안 좋은 데다가 평소에는 뭐 AI 시장과 인재, 투자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사람들이
0: 예.
2: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는 이제 공감한 건데요. 그만큼 AI를 가장 가까이에서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발전 속도를 이대로 둬도 되느냐 이런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0: 발전하면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발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근데 핵심은 AI는 빠르게 똑똑해지는데 이를 이제 안전하게 통제하는 기술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0: 예.
2: 최첨단 AI 모델의 출시 간격이 2023년에는 약 40일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1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아모데이 CEO가 특히 걱정을 한 게 재기적 자기 개선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AI가 더 좋은 AI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0: 예.
2: 그러니까 AI가 연구 아이디어를 짜고 코드를 짜면서 다음 AI 개발을 돕고 그렇게 만들어진 더 똑똑한 AI가 또다시 AI 개발에 투입되면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이 AI를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실제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상당히 극단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스로픽을 퇴사한 제이컵 콕슨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은 AI가 머지않아 사람을 뛰어넘어서 컴퓨터 시스템 해킹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해킹까지는 몰라도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라고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2: 네, 그렇죠.
0: 우리의 꿈은 다 AI 시키고 우리는 해변에서 노는 게 꿈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예. 이렇게 고도화된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엔스로픽에서 AI 안전을 연구하는 에번 허 사업인 거라는 사람도 이 주장에 공감하면서 예.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을 10%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실제로 AI 발전소

0: 것들을 눈으로 매일 보는 분들이니까.
1: 맞아요.
0: 내가 보면서도 이건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계속 하고 있나 보네요.
1: 그렇죠.
0: 마치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타 마차 다니던 시절에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 CEO가 야, 이거 시운전 해봤는데 시속 100km도 나와, 그렇죠.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1: 네.
0: 그 느낌하고.
1: 그 이상이
0: 비슷한 맞습니다. 느낌을 받기는 받는 모양이에요.
1: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모데이 CEO는 그 AI 기업들이 제각각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가가 내부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AI 기업들이 함께 지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좀 제안했습니다.
0: 위험한 했습니다. AI 잘못 만들면 큰일 날 것 같다.
1: 네.
0: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밖에서 보기엔 이 친구들이 이 회사들 세 명이 전 세계 AI 1, 2, 3등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 이제 1, 2, 3등끼리 담합하는 거 아닌가?
1: 아 그럼요.
0: 그럼 4등, 5등도 우리도 1등 한번 해보고 멈추든지 말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말든지 하지. 뭐 당신들끼리만 그럼 하자는 거야? 갑자기 안전기준이라는 거 본인들은 안 지키고 그동안 개발해놓고
1: 네.
0: 이제 후발주자들은 안전기준 지키면서 따라오라는 건가?
1: 그렇죠.
0: 하는 생각도 또 들고 뭐 그런 좀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래 진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걸지도 몰라 하는
1: 네.
0: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럼 이 세 명이 그런 브레이크를 밟기로 하면 중국도 같이 밟아주는 거야? 그거
1: 그렇죠.
0: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세 명만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느낌은 그러네요.
1: 네.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기업별로 보면 말로는 속도를 늦추자고 하지만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사실 복잡하잖아요.
0: 예.
1: 근데 우선 오픈 AI는 올해 상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그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지금은 상장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안전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AI 개발과 데이터 센터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
0: 예.
1: 아직 큰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출과 비용을 훨씬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제 수익성을 검증받아야 하잖아요.
0: 예.
1: 지금은 비상장 상태에서도 대규모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증시에 들어갈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엔스로픽은 반대로 이제 상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IPO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문제의 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금을 끌어오고 사업을 키우는 경쟁까지 멈출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0: 예.
1: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만 개발 속도를 늦췄는데 딥시크 같은 중국 업체가 계속 달려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0: 예. 그러니까
1: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걱정하느냐 이런 질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걱정하는 건 미국이 AI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 미국이 중국보다 약 1년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우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0: 중국이 결국 문제군요.
1: 그렇죠.
0: 메타의
1: 마크 저커버그 CEO도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서 안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론을 제기한 아모데이 CEO조차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두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건 걱정하면서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경쟁자가 추월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죠. 또 기업들이 서로 개발 속도를 맞추기로 합의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의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전체가 속도를 늦추면 뭐 중국에게 따라잡힐 우려가 크고요. 물론 AI 파국론 자체가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인류 멸망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산업 전체의 속도를 늦추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AI 개발 자체의 브레이크를 걸기보다는 뭐 핵무기나 생물무기 개발, 뭐 대규모 해킹처럼 인류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AI 능력에
0: 예.
1: 좀 공통의 안전장치를 두는 쪽으로 논의가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0: 그 몰래 AI가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거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되고.
1: 그렇습니다.
0: 통제는 그냥 두꺼비집이라고 있는데.
1: 그냥 내려버리는가요?
0: 내려버리면 물론 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말은 안 듣겠죠. 그죠?
1: 네,
0: 인공지능이
1: 맞습니다.
0: 자기도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애들 12살만 되면 말 안 듣잖아요.
1: 그렇죠.
0: 둘이 어린 두꺼비집을 내리면 그 스위치만 잘 달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부에서는 진짜 인공지능이 정말 이 CEO들도

0: 깜짝 놀랄 만큼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나 보구나.
1: 네.
0: 또 한쪽에서는 이거 뭐 기껏해야 채팅이나 하고 저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또 그런 의구심도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의구심은 풀어준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자고 나오면 당장 또 무슨 규제 나오고 그러면 또 단기간에 주가 같은 거는 또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 뉴스네요. 예. 자, 김근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자동차 업계 소식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다 공장 세워주기만 하면 중국산 자동차는 어떻겠냐? 웰컴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생산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네, 이런 발언을 한 시기가 중요한 게 오는 2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국 의회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는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은 물론 판매도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산 전기차에는 약 127.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0: 예.
1: 일반 관세에 더해서 미국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부과한 추가 관세까지 붙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한 3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이 관세만으로 가격이 2배 이상 뜁니다.
0: 127% 관세가 붙으니까
1: 네, 그렇죠.
0: 대략 한 3,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관세가 붙겠죠?
1: 네, 그래서 중국차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또 요즘에는 자동차의 뭐 인터넷 연결 기능,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필수적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통신 장비가 적용된 차는 미국에서 팔 수가 없어요. 이런 차들이 뭐 미국 운행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차량 판매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 예.
1: 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중국 업체가 미국의 공장 장을 짓더라도 자동차를 판매하기 어려워요.
0: 화웨이 장비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1: 네,
0: 그거는
1: 그렇죠.
0: 심지어는 독일산이나 한국산 자동차에 붙어 있어도 안 된다.
1: 그렇죠.
0: 그 얘기잖아요.
1: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상무부가 이 규정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규정을 좀 완화하거나 뭐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은 예외다 이렇게 적용해서 중국 자동차의 업체에 미국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0: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정상회담 앞두고 뭐 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있겠고. 미국은 지금 물가 오르는 게 걱정이라서 중국산 제품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기만 하면 그 걱정 다 풀리긴 다 풀리는 건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는데 베트남 거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던지는 이야기 같고. 다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와 경쟁 안 해서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네 하던 그 자동차 업체들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바로 들겠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완전히 막아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차가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0: 예.
1: 이 수준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중국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에 소속된 자동차 혁신연합이 미국 의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이 중국차의 미국 진출을 거부하는 건 중국차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유럽 시장에서 중국차 점유율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쳤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의 10에서 한 45%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불리한 상황인데도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0: 관세 물고 들어와도. 가성비 높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업체가 미국에서 중국차를 만들면 이건 미국 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관세가 안 붙어요.
0: 예.
1: 또 중국차가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될 텐데 이 경우 중국차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는 배터리와 주요 전장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0: 예.
1: 생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이 허용되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예. 나옵니다.
0: 미국 소비자들은 은근히 반길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큰일 났고 현대 기아차도 별로 좋은 뉴스 아니죠?
1: 그렇죠. 사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의 최대 판매 시장이 미국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위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약 184만 대를 팔았어요.
0: 예.
1: 문제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주력 차종이 중국 업체들의 주력 차종과 주력 차종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 차를 보면 뭐 코나, 투싼, 기아의 셀토

0: EV3 등 소형, 준중형 SUV, 그다음에 보급형 전기차 등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중국의 비아디, 지디, 체리 역시 비슷한 크기와 가격대의 차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1: 예.
0: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저가 시장에서 현대차와 맞붙게 되는 거죠.
1: 미국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현대차가 더 중국의 미국 진출을 더 꺼려하고 있다는 바로 부딪히는 거니까.
0: 네.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이런 미국 회사들은 사실은 대형 SUV나 픽업트럭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1: 그래서 바로 부딪히지는 않을 수 있다.
0: 네. 이런 자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소비자의 선호나 브랜드 충성도를 중국 업체가 넘긴 좀 쉽지 않습니다.
1: 그리고 다음 세대 경쟁은 전기차일 텐데 지금이야 엔진 달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서 경쟁하지만 바로 이제 다 전기차 세상이 올 텐데 전기차 세상이 오면 이게 뭐 독일차나 미국차, 한국차, 일본차보다 중국차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더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높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도 많더군요.
0: 네, 현대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도 변수예요.
1: 예.
0: 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는 영어 약자로 EREV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기 모터로 달리면서 내연기관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입니다. 중국은 이미 다양한 EREV 모델을 출시해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국차의 미국 진출이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 업체가 진출해도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짓고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1: 예.
0: 업계에서는 그 전에 현대차가 뭐 원가 절감이나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해서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소식도 좀 짚어보죠. 오늘부터 한국거래소에서 퇴근 후에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퇴근 후에 주식 거래는 뭐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경쟁 그 거래소가 이미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는 한국거래소 KRX에서도 한다는 거죠?
0: 네. 오늘부터 오늘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 마켓을 운영합니다.
1: 예.
0: 정규 시장은 지금처럼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나고요. 이후 30분 동안 시간의 종가 매매가 진행된 후에 오후 4시에 애프터 마켓이 열립니다.
1: 종전하고는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0: 네, 투자자들이 저녁에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프터 마켓을 운영한 곳은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레이드인데 여기가 대체 거래소다 보니까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거래량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기마다 매매할 수 있는 주식 종목수가 600개 안팎이었는데요. 한국거래소 애프터 마켓에서는 더 많은 종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수가 2,766개인데 뭐 거래정지 종목과 관리 종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애프터 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고요.
1: 아, 3,000개 가까이가 다 거래되는 거예요, 이제?
0: 네, 그렇죠.
1: 와.
0: 다만 ETF와 ETN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매매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 글쎄요. 이게 왜 시장 변동성 커지는 거와 관계가 있을까요?
0: 그
1: 종합
0: 레버리지
1: 사실상 종합 주가 지수 그 거래일 텐데.
0: 네.
1: 뭐 레버리지만 빼고 매매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한국거래소가 계속 주식 거래 시간을 지금까지는 오후 3시 반에 끝냈는데 이제 사실상 잠깐 30분 쉬고 저녁 8시까지도 계속 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때부터 한 12시간만 더 하면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는 건데요. 밤새도록.
0: 네.
1: 계속 늘릴 계획이랍니까?
0: 네.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에요. 사실 거래소는 이번에 애프터 마켓뿐 아니라 정규작 시장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한 프리마켓도 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 거래 시간을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뭐 전산 개발 부담이나 시스템 안적성 우려 등을 이유로 우선 애프터 마켓만 시행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거래소는 앞으로 프리마켓을 도입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예전에는 점심시간도 있었는데.
0: 아, 맞아. 점심시간 휴장했었어요.
1: 12시부터 1시까지 거래를 안 했어요. 증권회사 직원들도 점심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밥 먹는 데까지 주식을 거래하고 있어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다 동의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 거래해야지 이게 24시간 거래 안 되는 시장이 시장이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0: 네.
1: 또 이제 그것도 운영하고 그러려면 증권사 직원분들도 있고 이제 거래소 직원들도 근로 환경에도 또 이제 영향을 주는 것 테니까 그렇긴 할 텐데. 그래도 경쟁 거래소가 생기니까 이게 되는군요. 넥스트레이드라고 안 생길 때는 이건 뭐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런 줄 알았더니 어디서 여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됩니까? 하니까 또 어찌어찌 하니까 되는 것도 같고.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7: 네, 오늘은 청취자 박정근 씨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가 요즘 국가부채가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던데, 그 국가부채는 채무자만 있고 채권자는 없습니까? 그 많은 국가부채를 빌린 게 각국 정부라면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누구인지 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국가부채를 들고서 국가들 보고 돈 갚아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는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부채를 빌려준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 또는 다른 나라 국민들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주로 그 나라 국민들한테 파는데 그게 이제 국가부채인데, 그때 외국인들이 와서 야, 나도 좀 그 국채 좀 사면 안 돼? 이게 재테크로 괜찮아 보여서 그러는데 나한테도 좀 팔아.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래, 그래라. 그러면 그 외국인은 자기 나라 돈 갖고 와서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한 후에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국가부채는 누가 채권자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누가 들고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들입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자국민이 그 나라 국채를 주로 들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 일본은 전체 국채의 90% 정도를 일본 국민들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5% 정도고요. 미국은 70% 정도를 내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나 호주는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외국인이 거의 절반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마다 그런 금융제도가 발달한 정도가 다 달라서 이렇게 국채 보유하는 비중 중에 내국인 비중이 좀 다 다르고요. 신기하게도 또 어떤 나라는 국민들이 야, 돈 생기면 저축하고 국채 사고 그래야지 뭘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러냐 이런 인식이 강한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야, 무조건 주식이지 또는 집이 최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도 있어서 나라마다 국채를 내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냐 외국인이 보유하냐의 비율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뭐 크게 보면 꽤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정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외국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3주는 지속해야 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10명 중에 9명은 첫날, 하루 만에 단념을 한다죠. 한번 해보고는 아 힘들어, 어려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3주면 21일인데 꼭 21일을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를 목표로 정해두면 지키려고 애쓰니까 더 효과적이다. 아, 9월이 15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매일 뭐든 하나 시험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3: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디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산장애로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원서 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2개